0: 5에서 40mm, 제주는 5mm 안팎입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지난 한 주 장마에 대한 유감이 정말 많습니다.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도 복구 작업하시는 곳들 많을 텐데 고생하시겠습니다. 보통 장마 그러면 6월 하순 중반에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 비가 많이 오다가 7월 중순이면 햇살이 뜨거워지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간을 정하기도 어렵고 비 내리는 양태도 장맛비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번 주로 장마가 끝나겠다 하는 예측도 보이고 아직 모르겠다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 네, 장마가 곧 끝난다 치고 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서 여름휴가철 소아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1: 네, 이 계절에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손소독제로 제거되지 않는다.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 손소독제 말고 비누로 꼭 비누로 손을 씻으라고 했네요. 파는 그 모기 기피제 중에 팔찌형이나 스티커형이 있는데 그것은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 기피제가 아니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았다는 모기 기피제도 성분에 따라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으니까 살펴서 사용하라 하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발라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모기 기피제를 나중에 바르라는 겁니다.
0: 네, 거기에 더해서 물 끓여 먹기, 해외에서는 개봉하지 않은 생수로 마시기, 또 상온에 오래 둔 음식, 덜 익힌 어패류는 피하기 등등을 기억해 주세요. 이 여름 우리도 또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야겠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자, 일요일 여성시대, 예, 우리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2: 네.
1: 실은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2: 그래요. 예. 근데 꼬박꼬박 안 지켜요.
1: 그러니까.
2: 아니,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아는 간호사분이 너무 수척했더라고요. 어머, 살 뺐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아팠어요.
1: 오.
2: 어디가? 그랬더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1: 야.
2: 저 2주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더라고요.
1: 힘들죠. 힘들죠.
2: 2주를 정말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철에 네. 요맘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드시는 거 잘 익혀 드시고.
2: 똑같이 먹었는데 꼭 나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그래요?
2: 또. 네. 딴 사람들은 괜찮았다는데 나한테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1: 맞아요.
2: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 뭐 또 면역의 차이일 수도 있고.
2: 네. 네. 하여튼 손을 비누로 부지런히 닦겠다 하는 얘기죠.
1: 네.
2: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노우리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둘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아이가 부쩍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 엄마, 우리 강아지 키우면 안 될까?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
2: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되든지.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강아지의 예쁜 모습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 같이 뛰어노는 모습만 상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분명 강아지를 데려오면 결국 산책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주고 대소변 치우는 것도 내 몫이겠지.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강아지 잘 돌봐줄 자신이 있어? 그랬더니 아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 엄마 걱정하지 마. 산책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주고 대소변도 내가 다 치울게. 엄마 신경 쓰게 하는 일 절대 없게 할게.
2: 그 말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면서 아이가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강아지를 데려오기보다 아이와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는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라는 걸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까지 아이는 강아지와 함께 할 행복한 모습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나 봅니다. 강아지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잠깐 쉬고 싶어도 계속 옆에 와서 관심을 달라 하고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3: 엄마, 만약에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싶을 때 강아지는 혼자서 어떻게 해?
2: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아이가 조금씩 현실을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 엄마, 나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할래.
2: 처음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키우고 싶다던 아이가 왜 마음을 바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3: 생각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강아지가 놀아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강아지는 아프다고 말도 못하잖아.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지나쳐서 더 아파지면 정말 슬플 것 같아.
2: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직접 강아지들을 만나고 돌봐보면서 돌봐주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내가 외로울 때 위로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평생 사랑하고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는 길에 아이에게 작은 강아지 인형 하나를 사줬습니다. 진짜 강아지를 데려오지 못했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까지 외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이도 인형을 꼭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원했던 건 강아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줄 누군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3: 정말 너무 잘하셨다.
2: 야, 애가 예. 속이 꽉 찼네.
3: 예, 미리 아이와 함께 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활동 다녀오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셨다고
2: 그랬다,
3: 생각을 해요.
2: 진짜.
3: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강아지 키우고 싶어. 내가 다 할게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코스란히 다
2: 부모들.
3: 엄마, 아빠, 예, 네. 예, 어른들의 몫이 되거든요.
2: 그렇죠. 그렇게 되죠.
3: 그리고 그만큼 진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2: 그게 생명을 내 곁에 둔다는 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
3: 네.
2: 그건 명심해야 될 일인데 정말 어머니가 현명하셨던 것 같아.
3: 그렇죠.
2: 먼저 그 보호센터에 데리고 갔던 게 너무너무너무 현명한 선택이었어.
3: 봉사활동을
2: 한번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해보자.
3: 네.
2: 그러고 근데 나서 아이가 하루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어.
3: 그렇죠.
2: 예. 예. 바뀌다 마다. 예.
3: 근데 이건 비단 우리 그 초등학생 우리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요새
2: 맞아요.
3: 휴가철에
2: 네.
3: 그렇게
2: 버려
3: 휴게소나 네.
2: 버리고 간대요. 고양이 강아지 등을
3: 그렇게 많대잖아.
2: 미쳤어 진짜 이 사람들.
3: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책임감 있게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2: 강아지가 네.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는 줄 알아요? 버림받은 그 자리를.
3: 그러니까
2: 휴가 가면서 친한 친구 집에 이제 맡겼어. 안심했죠. 근데 그 집에 문이 좀 열린 사이에 얘가 쪼르륵 나온 거야. 5년 후에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3: 어디요?
2: 바로 유기견 보호센터인데.
3: 네.
2: 너무 웃기는 게 이사 간 거야 이 양반이. 강아지는 잃어버렸고 옛날 집으로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3: 발견을
2: 드렸대.
3: 해서 이제.
2: 근데 이름이 예를 들면 뭐
3: 해피 뭐 이러겠지.
2: 해피야. 뭐. 그러니까 와갖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강아지가 글쎄.
3: 야, 그렇게 시간이
2: 믿어져.
3: 지났는데. 그러니까.
2: 5년을 얼마나 헤맸겠어? 그 작은 영혼이.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처절하죠.
3: 네, 네. 그러니까.
2: 그 주인 집이 아니니까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난 우리 집으로 간다 하고 그 긴 세월을 글쎄 걔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너무 처참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3: 네. 한번 이렇게 착 우리 가족으로 식구로 받아들이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지.
2: 그렇죠. 네. 내 아이야. 그렇게 상관하고 보호해 줘야 돼요.
3: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2: 그렇죠. 맞습니다.
3: 예. 우리
2: 정말 잘하셨어요.
3: 정말 잘하셨어요. 자, 다음 사연은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지영 님이십니다. 2년 전 식약처장 인증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 강사 시험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불합격한 사연을 보냈었던 당당입니다.

0: 해마다 치열해지는 경쟁률과 높아진 문턱에 합격이라는 결실을 보지 못했지만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건교사로 퇴직한 후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로서 3년째 경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동안 그들의 꿈을 지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올해 31개 학교에서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반짝이는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누군가의 꿈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번 아이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만난 구미 상모초등학교에서 4학년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제가 큰 힘을 얻은 수업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대상 집단 교육은 늘 긴장됩니다. 첫 5분 안에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한 시간이 금세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 그렇구나.
0: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시작 종이 울리자 저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교에 왜 왔나요?
2: 공부 안 와요.
0: 저는 친구 만나러 왔어요.
2: 급식 먹으러요.
0: 강당은 금세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여기저기서 여러 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답을 찾기 위해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0: 맞아요.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학교에 온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동시를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꿈, 내 마음속 꽃밭에 예쁜 꿈 한 송이 있어요. 꼭 이루고 싶은 나의 꿈,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활짝 피어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쿵, 두 걸음 쿵, 오늘도 신나게 달려갑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소개해보라고 하자 뒤에 앉은 키가 큰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2: 저는 커서 나쁜 사람을 잡는 멋진 경찰이 될 거예요.
0: 아이의 또렷한 목소리만큼이나 당당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약주머니 하나를 꺼내 그 아이에게 슬며시 보여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멋진 경찰이 될 별이야.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나한테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아이는 말없이 약주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2: 야, 먹어! 공부 잘하는 약이라잖아!
0: 근데 그 순간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 안 돼요! 마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맞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약을 권한다면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약은 그게 무엇이든 절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런 위험한 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몸으로 O와 X를 표현하며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날 수업에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이라는 답을 듣기 위해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당당한 여기저기서 엄마요, 할머니요, 언니요 하는 정겨운 대답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2: 손흥민! 손흥민이요!
0: 순간 강당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푸른빛 축구 유니폼을 입은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손흥민을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에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간절한 꿈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응원을 건넸습니다.

0: 우리 영웅이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길 선생님이 힘껏 응원할게.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 손흥민 선수처럼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몸을 망치는 마약 같은 유혹을 단번에 뿌리치는 힘을 길러야 한단다. 스스로 몸을 귀하게 지키는 게 곧 꿈을 향해 달리는 첫걸음이거든. 교육을 마무리할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배운 올바른 약 사용법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131명의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약속문을 읽고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을 외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고 소중한 꿈을 이루어 언젠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멋진 인재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마약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질병입니다. 무심코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협할 수 있기에 저는 교육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내는 이 길이 때로는 고될지라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사명입니다. 흔히들 마약 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단지 위험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품은 소중한 꿈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꿈이 있는 아이는 유혹 앞에서 기꺼이 한 번 더 멈춰설 겁니다. 지금 이 선택이 혹시 내 꿈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고요. 저는 그 한 번의 멈춤, 그 짧은 찰나의 생각이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멈춤이 곧 아이들을 안전한 길로 안내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7월입니다.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잠시 벗어나게 될 아이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믿습니다. 꿈을 품은 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상모초등학교 아이들과 꿈을 지키는 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믿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누군가의 꿈을 지키고 결국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름 앞에 식약처장 인증 강사라는 말이 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끝까지 지켜낸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받을 가장 값진 합격증일 테니까요. 내일도 저는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그 한 시간을 위해 힘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가겠습니다.
1: 와, 멋지시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멋진 분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그 어린 꿈을 보고 똘똘한 그 어린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배우시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아우, 사진도 함께 보내줬는데 이 강당 네, 같은 곳에서
1: 강당에서 아이들이 쭉 앉아갖고 안 돼요, 아니에요, 네. X자로
0: 적극적으로 손을. 그냥 네. X 표시를 쫙 다들 하고 있네.
1: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를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마신다.
0: OX?
1: X! X!
0: 우리 아이들도 전부 X를 하고 있네요.
1: 네.
0: 근데 그 와중에 아이고 사진 찍는 거 뒤돌아보는 아이도 있네.
1: 그럼요. 예. 자,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노우리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그리고 한지영님께는 밥도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악뮤의 200%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 여성살롱으로 돌아올게요.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0: 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 6월부터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데요.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고에 해당합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꽤 많습니다. 경남 의령, 양산, 전남 광양, 경북 고령, 포항 그리고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은 33도까지,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예보 들어있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지식과 교양을 쌓는 여성 살롱. 7월에는 우리 민간 신앙 이야기, 우리 귀신 이야기 나누면서 민속학 속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만은 아닌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1: 네. 강다니님들도 초등학생 때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귀신 얘기해 주세요 하고 조르셨죠. 친구들과 서로 무섭게 귀신 흉내내면서 내 다리 내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난 비데 쓰는데 뭐 이러던 생각도 나고요. 또 여고괴담 영화도 생각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학교 괴담입니다.
0: 네, 민속학자 김종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셨습니까?
0: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오시는 길엔 무섭지 않으셨고요?
2: 아닙니다. 예. 덥습니다.
1: 아, 덥습니다.
2: 예. 더울 때 이제 예. 오싹하게 하는 게 예, 이 공포스러운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이 여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네, 등골이 오싹한다. 네. 자, 우리는 정답게 종대쌤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종대쌤, 중앙대학교 국문과 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을 지내셨습니다. 도깨비와 가신, 또 귀신에 이어서 오늘은 학교 괴담 들려주기로 하셨는데 이런 질문도 왔어요. 종대쌤, 민속학자는 도깨비나 가신, 귀신에 대해 연구할 때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셨어요.
2: 이 통사적으로 볼 때는 문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예, 그렇죠.
2: 근데 이제는 재미라는 게 도깨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헌에 많이 안 나타나요.
0: 네.
2: 근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그 전해지는 이야기들.
0: 네.
2: 그러니까 굽이 전승된 것들이 많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박사 논문 받을 때에도 이게 무슨 박사 논문이 될 거감이냐라는 식으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0: 네네.
2: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헌 중심의 이야기만 매우 그 사실이고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문헌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그런데 도깨비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도깨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0: 그 생각을 안 하고 하지만은 그 무학자들 학교를 안 다닌 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내용이 다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다음에 한국의 그런 어떤 문화가 차별화된 문화가 뭔지 찾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구비전승하는 것들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 아, 그래서 그렇겠죠.
0: 민족학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약간 좀 일반인들한테 관심거리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이런 얘기는 직접 가서 녹취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0: 그렇습니다. 네. 그걸 녹음을 다 하죠. 근데 녹음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디지털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건데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저장만 하면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옛날에는 테이프를 다 틀었어요.
1: 예. 아, 그래야
0: 그래서
1: 되죠.
0: 그래서 이게 테이프가 늘어집니다.
2: 오.
0: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1: 네.
0: 이걸 이제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1: 네.
0: 아주 편해진 거죠. 조사를 해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은 사실은 민속학에서 논문을 쓸 때 현장 조사가 없던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약간 공격받기 쉽습니다.
1: 아 그렇겠죠.
0: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네. 하는 거죠.
1: 자 도깨비나 가신 또 귀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종대쌤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 논문이나 관련되는 문헌부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속학자인 종대쌤은 한국 민간신앙의 전승과 그 의미 또 12달 풍속놀이 도깨비 잃어버린 우리의 신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 등등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한국의 학교 괴담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0: 네,
1: 이 책은 얇지만 매우 인상 깊은 책으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학교 괴담을 민속학의 시선으로 푸신 책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2: 네. 아, 이렇게 학교 괴담에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 궁금한데요.
0: 이게 그 전에는 제가 도깨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2001년에 일본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 파견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이 학교괴담 일본의 학교괴담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국과 비슷한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한국에 와서 학교괴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일본과 비슷한지 예컨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빨강종이 주까 파랑종이 주까 이 화장실 괴담은 전형적인 일본의 화장실 괴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일제 침략기에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에다가 전파시킨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런 것들 사실은 이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 한국에서는 적용되기 애매해요. 일 끝나고 나서
1: 네.
0: 거기서 밑에서 내려오면서 손을 뻗으면서 뭐 빨강종이 주까 파랑종이 주까를 하는 게 한국 지역 화장실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일본 푸세식 그 대형 여러 다중들이 쓰는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근데 한국에서
1: 네.
0: 그 전에 없었거든요. 그런 화장실이.
1: 네.
0: 예예.
1: 그래서 아 그렇군요.
0: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아 한국적인 학교괴담이 어떤 건지 오히려 그걸 찾는 게 더 쉬운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고괴담 같은 경우도
2: 네.
0: 여고괴담의 배경은 한국이에요.
1: 네.
0: 근데 스토리는 그 분신사바 같은.
1: 분신사바
0: 종사예요.
1: 그거 일본 거 아니에요?
0: 맞지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이거 사실은 일본. 일본도 그 유럽에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0: 그것이 한국의 80년대 대구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분신사바가 왜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 네.
0: 예, 이것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를 봤더니 사실은 이 분신사바는 그 다른 계층이 아니라 여고생들, 근데 2학년이나 3학년들
1: 네.
0: 여자들
1: 네.
0: 그 여학생들한테만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 이유는 대개는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학.
2: 대학.
1: 예,
0: 과연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있는지
1: 네, 네.
0: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분신사바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점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은 신을 불러가지고 점을 친다는 건데
2: 네.
0: 일반인들이 신을 불러 점 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2: 네.
0: 한국적인 사고 방식은 안 돼요. 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이나 신을 불러서 점치는 거지 일본인들이 어떻게 신을 불러 점치겠어요.
1: 아, 그렇죠.
0: 그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1: 아~
0: 그게 이제는 여고생들한테 특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생길 건가?
1: 아, 네. 뭐

0: 있는 거 갖다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가는 거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했고 또 이제 이것이 또 경강부에 되면서 분신사바 막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쳤더니 뭐 유리창이 깨졌다니 뭐 막 흔들거리고 네. 뭐 분신사바가 화를 내서 뭐 이런 쓸데없는 그 다양한 약간 많이 이렇게 더시유가 된
1: 예,
0: 더시유가 된 것들 이야기
1: 생기는 거죠.
0: 예, 많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예.
1: 야, 아니 진짜 뭐 구비 문학도 이렇게 연구를 하신 종대 쌤이신데 학교 괴담도 구비 문학으로 예, 보신 것 같은데.
0: 네.
1: 학교는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많을까? 뭐 동상이 움직인다 밤에.
0: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 예. 학생들이 많이 하는.
1: 뭐 이런 얘기도 많고.
2: 아, 그래요? 네.
0: 초등학생들이 재미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밤 12시 되면은 운동장이 갈라지면서 마징가제트 나온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왜 안 하냐면은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괴담들이 옛날만큼 많이 이야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1: 뭐예요?
0: 증거물을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근데 빨간 마스크 같은 경우도 나타났을 예. 때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1: 아 빨간 근데 마스크.
0: 근데 그 시기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1: 네.
0: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1: 맞아,
0: 그
1: 맞아.
0: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애들이 그 유치원을 못 갔어요.
2: 무서워서.
0: 어 빨간 마스크가 만나면은 입 찢는다고.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오빠 누나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2: 유치원생들한테
0: 그렇죠. 근데 이것이 90년대에는 네. 거꾸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는 1978년인가 입시어진 여자라고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매가 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그 수술을 잘못했다. 성형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입을 잘못 찢었대요. 성형외과 의사가.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네. 그 나이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2: 네.
0: 그것도 되게 여자애들 네. 소학교 그 일본엔 소학교죠.
2: 초등학교
0: 애들 딱 보여주면서 나 이뻐하면 이뻐하면 응 그래 해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2: 아
1: 이쁘냐고 물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예 이뻐요 이러면 나랑 그 똑같이 만들어줄게 가지고
0: 이쁘게 만지고
2: 빨간 마스크
1: 아니 안 이뻐요 징그러워요
0: 그러면 또 찢는 거
1: 아 그냥
2: 어머 세상에
1: 걸리구나
0: 걸리면은 다 죽는 거
2: 괴담이군요 아, 괴담
0: 그래서 그거 아이고. 소문이 퍼지니까
2: 예 그야말로 그 괴담
0: 특히 2004년도인가 그때는 거시기 저 경상도 포항하고
2: 네
0: 이런 시 그쪽 부산에서 유명했어요
1: 맞아 빨간 마스크
0: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1: 맞아
0: 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나오니까는 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 이 입재진 여자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그 보급소를 그 다니는 거,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2: 네.
0: 근데 이제 가난한 애들은 못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 사회적으로 그 가난한 집 엄마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추정을 일본에서는 했답니다.
2: 네.
0: 근데 한국에 와서는 애들이 좋죠. 학원 안 가니까 더 확장 네. 확장됐다는 식으로
2: 네. 네.
0: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요런 그 특히 애들한테 만든 게 그 동상 같은 것도
2: 네.
0: 그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컨대 이순신 장군하고
1: 네.
0: 세종대왕이 맨날 밤마다 싸우잖아요.
1: 네.
0: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1: 이순신 장군.
0: 그렇죠. 칼을 들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세종대왕이 들고 계신 책이 한 페이지 넘어간답니다. 지면은. 그러니까 다 넘어가면은
1: 예.
0: 학교가 이제 무너진다고.
2: 아이고.
0: 초등학생들이 아, 학교 가기 싫은 거죠. 그만큼.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다고도 합니다. 또 더 재미난 거는 그 노량진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옛날에 거기가 웅동이었나 봐요. 그걸 메꾸고 네. 학교를 졌는데
2: 네.
0: 그 웅동에서 그 메꿀 때
2: 네.
0: 용이 날아갔대요. 근데 그걸 수희 아저씨가
1: 예.
0: 삽으로 용을 두둥강이 냈다는 거예요.
1: 아, 수희 아저씨 대단하시네.
0: 그렇죠.
1: 그 용을. 그,
0: 아마 초등학생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수희 아저씨인가 봐요. 근데 용을 손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학교 행사 예컨대 운동회
1: 예.
0: 그다음에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용의 저주가 걸린 거죠.
2: 우리 때는 또 용띠 학년이라 비가 온다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0: 그건
2: 저희가 용띠 학년이었거든요.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2: 네.
0: 안 좋은
2: 아, 그렇군요. 예.
0: 중학교 같은 경우는
1: 초등학교 계단은 좀 귀엽네요.
0: 그렇죠.
1: 확실히
0: 애들의 네. 상상력이 네. 그만큼 되는 거예요.
2: 네, 그렇죠.
0: 예.
1: 중학교 올라가면 좀 더 무서워지네.
0: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1: 예.
0: 근데 남자 중학교에서 많이 한 게 축구 시합을 하다가 볼을 쳐다보니까는 이 해골로 쳐다보다 해골이었다는 거예요.
1: 축구공이.
0: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예고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 대학교 있을 때 중앙대 있을 때 그 사서가 자기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중학교 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일제 때나 해방 이후 그 학교를 막 만들면서 네. 공동묘지들을 메꾸면서 많이 만들었다는 아, 얘기가 있어요.
1: 맞아.
2: 빈터가
0: 그래서
2: 없으니까.
0: 그런 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많아요. 중학생들한테. 예.
1: 맞아. 항상 부지가 공동묘지였다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 우리 학교는 맞아. 공동묘지 위에 지었대. 뭐 이런 이야기들.
0: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입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남학교는 많지 않고요. 네. 여학교가 많이 많습니다.
1: 전체 1, 2등 간에 뭐 이런 거 항상.
0: 그죠. 통통 귀신. 어, 아시네.
2: 통통 귀신.
1: 정교 1등이 2등이 뭐 어쩌고저쩌고.
0: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1등은 맨날 1등만 해. 네. 2등은 맨날 2등만 해. 그 2등 애가 이제 자기도 1등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1등 학생을 옥상으로 불렀어요. 반에. 예.
2: 네.
0: 그래서 우정의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야 우리 이거 우정의 반지 영원히 우정 잊지 말고 찢자. 1등 애가 어 그게 뭐야 하면서 반지를 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때 이제 2등 애가 옥상에서 밀어가지고 이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1등. 예. 근데 이제 밤마다 이제는 2등 애가 이제 1등이 된 거 아니겠어요?
2: 네.
0: 1등이 되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룻밤은 통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있는데 통통 소리 나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통통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차이. 예. 자기가 있는 반으로.
1: 네.
0: 그러더니 문이 드르륵 열리는 거예요.
2: 네.
0: 그 얘가 무서우니까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1: 아.
0: 네. 무서우니까.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통통통통하고 오는데 자기 앞으로 온 거예요. 통통통 그래서 그러니까 딱 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1: 거꾸로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1: 온 거 아니에요.
0: 그러더니 그 1등 죽은 통통 귀신 애가
1: 예.
0: 물은 게 뭐예요?
1: 뭐예요? 뭘 물었어요?
0: 물어보죠.
1: 그리고 보통 끝나던데 죽고
0: 아니죠. 얘한테
1: 뭘?
0: 우리 우정 변하지 않았지.
1: 그래? 뭐 어떻게 데려가겠다는
0: 그 통통 귀신이.
1: 그 데려갔다는 얘기겠네. 데려가겠다.
2: 그 우정 변하지 않았지.
0: 아마 그게 입시 문제와 연동돼 있는
1: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때는.
2: 그렇죠.
1: 예.
2: 예.
1: 예.
0: 그래서 뭐 그 여고의 담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분신사바라든지 13개의 계단 네. 이런 거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 귀신은 일본에는 없어요.
2: 아 그래요?
0: 재밌죠.
1: 일본 또 없어요?
0: 일본에는 통통 귀신이 없어요.
1: 우리가 만든 거네.
0: 예.
1: 아,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예.
2: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괴담은 또 어떤 변화를 거칠까요?
0: 이게 대학교는 옛날에는 남녀 간의 그 애정 관계에서 여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70년대
2: 네.
0: 이 시기에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는 그 비등해지거나 아니면 여자가 더 세졌어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 이거는 모 학교에서 프랑스어과 학생이었어요.
2: 네.
0: 그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의 뭐 리포트까지 다 해줬대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
1: 아, 실화입니까?
0: 아니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건 실화처럼
1: 말씀하라로. 아 예예 예, 예. 예.
0: 근데 남자애를 그 연모 학교 연모과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나 여기 빠져줄 거야. 그래도 헤어질 거야 그랬지.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 여자는 가버렸어요. 그 남자가 퐁당했어.
2: 어머나.
0: 근데 진짜 죽었어.
1: 어.
0: 왜 거기에 돌멩이가 있었는지 예. 돌멩이에 부닥쳐가지고 죽었대요.
2: 네.
0: 근데 그 다음에 다행인 게 이 여학생이 미국 유학 가갔는데
1: 프랑스 학과라며요.
0: 아, 뭐 근데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집안이 갔는지.
2: 꼬치꼬치 개먹기는.
1: 알았어. 아 죄송해요.
0: 아니 프랑스과는 꼭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되나요?
1: 아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0: 아니 독일어과도 모 대학에 제가 아는 교수는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고.
1: 아 죄송합니다.
0: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2: 여자애가.
0: 예. 그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 그럼 몽달 귀신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를테면 그 남자
0: 너무 멀죠.
2: 남자의 복수 그런 아니, 거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0: 복수가 아니라 인과응보라고.
1: 남자를
2: 인과응보.
0: 그거는 그게 아니고.
1: 당했다고.
0: 그리고 또 재미난 것들이 이제 그 독수 연세대학교 독수리상 있는 데 있잖아요.
2: 네네.
0: 글로 이제는 남자가 이 여자하고 그냥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여자를 글로 데려간대요.
2: 네.
0: 그러면 헤어질 수 있는. 근데 헤어질 수 있는 대학의 공간이 몇 군데 있대요.
2: 아 그래요?
1: 무슨 덕수궁 돌담길 마냥.
0: 세상이 바뀌었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점점

0: 이런 것도 아마 2001년까지는 아마 괴담이 이렇게 유포가 됐는데 네. 예. 그 이후로는 괴담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 아, 그래요?
0: 이 대전 발발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사건들이 더 이슈가 된 거예요.
1: 아. 네.
0: 이게 괴담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 그런 내용보다는 실체적인 사건들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2: 네.
0: 그 빨간 마스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올려. 근데 나타날 수 없지. 없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만 이제 확장돼서 이게 아마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폐쇄성, 은밀성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2: 예.
0: 그래서 사회적인 그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게 괴담이 그걸 가지고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괴담은 없어지고
1: 네.
0: 이제 실질적인 사건들만 아, 남게 그렇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2: 진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더 무섭더라.
0: 그렇죠.
1: 저도
0: 그렇죠.
1: 그 생각했어. 예. 괴담보다는 실질 사건이 더 모골이 송연하기 때문에.
0: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판이 흔들렸다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2: 괴담으로 떠돌 때가 낭만 있었네요. 그죠?
0: 그렇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2: 진짜는 아니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때 되게 그런 것이 이렇게 막 그 확산됐던 시점이 여고생들이 수련회 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1: 수련회에.
0: 예, 예. 진짜 아, 밤에
2: 재밌지.
0: 밤에 여름에 가니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2: 진짜 이렇게 뭐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실제로 옆에 귀신들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0: 밤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아, 밤에 예. 얘기하면.
0: 예, 근데 뭐 손톱 깎으면 뭐 그런 얘기
1: 아유 손톱
0: 거잖아요.
1: 깎으면 안 된다 그러죠. 네. 네.
2: 아 오늘 종대 쌤도 우리 조 교수님과 함께 오신 거 아니에요 옆에?
0: 아닙니다. 지금 발권 대낮입니다.
1: 자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은 뭘 공유하고 싶었을까요? 여고 괴담이 그렇게 그냥 여러 편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0: 그렇죠. 이 처음에 여고 괴담이 나왔을 때는 히트를 했어요.
2: 네. 네 맞아요.
0: 근데 점점 나오면서 실패했죠.
2: 그치 그게 그다음
1: 처음에는 더 무서운 게 여고 괴담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친구들이
0: 네.
1: 약간의 그 귀신이 본 귀신을 뭐 봤다든지 뭐 이런 설이 또
2: 최강희 씨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1: 그런 게 있었어요 또 그 친구들이
0: 영화 띄우려고 하는 거겠지.
2: 우리의 구비문화 고전문학 속에 도깨비 가신 귀신 또 학교 괴담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오늘날에 그 문화 콘텐츠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0: 네 맞습니다.
2: 네.
0: 근데 이게 스토리가 딱 탄탄해야지 아마 네. 영화로도 되고 막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그 예, 근데 마스코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새 뭐 북어 같은 거
1: 예, 이렇게 해서 가게마다 걸어놓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게 지금 히트를 쳤는데 그러한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1: 네.
0: 그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으로
1: 네.
0: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그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인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2: 네. 네.
0: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일본 중국적인 요소보다는 한국적인 거를 개발하는 게 일본은 너무 많아요.
1: 네.
0: 예, 그런 것이 예컨대 신사라든지 근데 가면 많이 팔기 때문에
1: 네.
0: 한국적인 이 콘텐츠를 반영한 것들을 네. 만들어내서
1: 네.
0: 이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네.
2: 네. 그야말로 우리의 민속 신앙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네.
2: 민속학자 김종대 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학교 괴담 이번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0: 네.
1: 7월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마지막 시간이구나.
0: 예.
2: 예.
0: 잘 이겨내시고요.
1: 네.
0: 이 무더위를 이겨낼 때는 괴담이 최고인데 옛날 같지 않아서.
2: 아니 덕분에 정말 시원하게
1: 고맙습니다.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다시 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10시 열심히 했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전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시간 25일 X를 통해서 현재까지 봉쇄망을 뚫으려던 상선 12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지시에 불응한 2척을 무력화했으며 봉쇄 준수를 확인하고자 2척의 승선에 검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같은 날 아프리카 코모로 선적의 유조선의 승선에 검문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업체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미드업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 투자 역량과 네트워크를,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등을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세 개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2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재 시간 22일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롱드 데파르트망에서만 4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프랑스에서만 19만 7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약기간 5년에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북과 대구, 경북이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이 5에서 30mm, 그리고 제주가 5mm 안팎입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다른 곳에 갔을 때 현지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데 자국에는

0: 분리배출 문화가 없다 보니 막막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일부 지자체가 전담팀을 꾸려서 교육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폐기물 버리는 법을 알려줘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돕고 있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7: 김일중입니다. 요즘 날씨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 한 번쯤 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시에스타, 그러니까 한낮에 다 같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6: 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잠깐, 그 요즘 같은 더위와 습기에는 이렇게 멈춰 쉬는 것도 체력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
7: 그러니까요.
6: 네.
7: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명곡 극장 이 시간이 여러분만의 시에스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든 마음만은 편하게 추억 속 명곡과 함께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6: 명곡 극장 참여 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7: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6: 여성시대입니다.
8: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첫 곡은 문자로 주셨어요. 3521님. 화장대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마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남편이 노점에서 사줬던 풍뎅이 장난감이 들어있거든요. I love you 라는 문구가 새겨진 제가 남편에게서 받은 첫 선물이었죠. 비싸지도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그땐 참 소중했어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손만 스쳐도 설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눈만 마주쳐도 괜히 으르렁대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곤 하는데 그 작은 풍뎅이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자니 작지만 진심이었던 첫 선물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시절 좋았던 우리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신청곡은 성시경의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야, 남편이 사준 첫 번째 선물.
1: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셨잖아요. 작은 나무 상자.
0: 네.
1: 진심이었던 그 선물, 첫 선물.
0: 네.
1: 그리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봤던 그 시절. 아우, 소중해라 정말.
0: 그러네.
1: 그 시절이 있어서 또 지금이 있는 거지만.
0: 맞아요. 그때는 그 풍뎅이 못 버리지.
1: 그렇지. 손만 스쳐도 설레던 그 시절에서 지금은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댄다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당연하죠.
0: 그네.
1: 결혼하고 연애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해?
0: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저녁이든 식탁 위에 그 풍뎅이 하나 싹 올려놔 보세요.
1: 그것도 좋은 생각. 정말. 네.
0: 무슨 뭐 남편분과 와인 한 잔이든 뭐 맥주 한
1: 캔이든. 우리 이런 때가 있었다.
0: 맞아.
1: 이렇게.
0: 네. 아, 좋습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들으시죠.

0: 자, 연애 시절 주고받은 선물처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최은주님의 명곡이에요. 20대 때 친한 동생이랑 댄스를 배웠어요. 연말에는 대회도 나갔는데 저랑 동생이 젊고 잘한다고 맨 앞줄에 서게 됐죠.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폭망했죠. 그때 이 노래에 맞춰 춤췄었어요. 이효리의 Hey Mr. Big. 네.
0: 야, 이게 무대 울렁증이죠.
1: 아, 그럼요. 저도 이런 거 알아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0: 맞아. 근데 또 이런 흑역사는 기억이 오래 가. 그래도 이제는 다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됐으니까요. 오랜만에 스텝 한번 다시 밟아보시죠. 예,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효리의 Hey Mr. Big.

0: 이효리의 헤이 미스터 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리센느의 프리티 걸이었습니다.
1: 리센느의 프리티 걸 이 노래는 5223님의 명곡이었어요. 저는 카라의 프리티 걸로 알고 있었는데 5살 된 딸 따봉이가 요즘 등원곡으로 픽해서 알게 된 노래랍니다. 귀엽죠? 주말 아침마다 여성시대 함께 듣고 있어요.
0: 아유 너무 귀엽겠어요.
1: 5살 난 딸 따봉이.
0: 그러게 애칭이 따봉인가 보다.
1: 네 따봉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자 따봉이 좋아하는 노래 잘 들었죠? 여성시대 들어줘서 고마워요.
0: 잘 들었으면 쌍따봉. 네. 자 이어서 3998님의 신청곡도 들려드립니다. 동생이 런던으로 휴가를 떠나서 공항에 바래다주고 오는 길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영국. 두 분은 가보셨나요? 임영웅의 런던 보이 들으면서 대리만족하고 싶어요. 가사에 비틀즈부터 해리포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전 가봤지. 런던 올림픽 때 가봤죠.
1: 어이 그러시구나.
0: 자 신청하신 곡 임영웅의 런던 보이 3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명곡 극장 4부에서 만나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가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게.

0: 농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 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 지역에서 늘었습니다. 경북 경산, 청도, 경남 김해와 밀양, 함안 등 일부 지역, 그리고 대구에 다시 중대경보가 내려졌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이 36.6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장마는 종료가 됐지만 저녁까지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공식적으로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소나기를 끝으로 내륙의 장마는 모두 끝이 나겠습니다. 당분간은 곳곳에 소나기만 지날 뿐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5: 네, 이정민의 정치인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 사건이 한 차례 이제 연기가 돼서 원래 금요일에 대법원 선고한다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6: 이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예. 연기가 됐다는 것은 소부에서 일단은 재판관끼리 의견 합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판결문을 쓰는 데 있어서 결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담감도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김건희 씨 사건의 1심, 2심이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윤석열 씨 사건이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좀 오세훈 시장 사건도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나오니까, 예. 법리를 다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하급심끼리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리가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거예요.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처벌을 시키려면 정치인인 윤석열하고 공범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공범이어야만이 김건희 씨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승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공모 관계가 있는 걸로 봐요.
5: 네.
6: 근데 김건희 씨 판결을 보면 그 관계가 증명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돌하거든요. 그럼 대법원이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승관 부장판사가 만약에 공모 관계까지는 증명이 안 됐다 이렇게 봤었으면 대법원은 그냥 무죄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충돌을 했으니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는 건 이제 이건 워낙 중대한 사건이 되다 보니까 대법관 전원이 수기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그런 고려도 됐던 것 같고요.
5: 우리가 이제 예 이제
7: 법리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소부에서 보통 판결을 하는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옮겼다는 얘기는 판례를 기존에 있었던 이미 판례를 변경하려고 할 때 아니면 소부에서 방금 강수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나뉘어서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전원 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게 굉장히 그 조항이나 규정이 벙벙해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하여 수수한 금전 등 이게 일체가 이게 정치자금이라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이게 정치 너무 광범위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을 왔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하급심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예. 이게 회부된 것 같고 좀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되면 향후에 오세훈 시장 항소심이나 또 대법원 선고 만약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도 좀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법리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이제 성격들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지금 교통정리를 한다 뭐 이렇게 읽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 가서 지금 1심, 2심이 김건희 씨는 무죄인 거잖아요.
6: 네.
5: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6: 저는 가능성이

0: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정치인이 있고 정치인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막 여론조사를 막 받아요.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그냥 돕는 사람이지 본인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막 여론조사를 받는데 정치인 본인은 몰랐대요. 나는 관여 전혀 안 했다.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 배우자가 뭘 했는지도 난 모른다. 이게 김건희 씨 사건의 무죄 사건의 골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배우자가 뭐 별거 하는 배우자도 아니고 함께 사는 배우자인데 정치인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면 이게 다 무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지는 그 동기를 고려해도 입법적 목적을 고려해도 배우자를 타고 들어가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경로를 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이.
1: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원론적인 건데 그 네. 부분이 1심 2심에서는 그냥 무죄가 됐던 거고
0: 그렇죠.
1: 지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그리고 지금 저기 오세훈 시장의 선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미뤄진 것 아닌가 이렇게
0: 그렇죠.
1: 보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윤석열 씨 사건의 선고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네. 어떻게 인정했느냐. 이정관 부장은 암묵적 묵시적 공모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판시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 상식에 근거한 거예요. 배우자가 정치인이 아닌 배우자가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할 리가 있느냐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와 소통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두 부분은 같이 한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법관들도 이렇게 보리라고 봐요. 배우자만 뚝 떼가지고 어떻게 그 뭐 녹취가 안 나왔지 않느냐.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이거 상의했던 녹취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적 증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열어줄 수 없다고 봅니다.
1: 그럼 반대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예, 강성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공범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 저는 공범 쪽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지 법리를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죄 자체의 어떤 구성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볼지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를 넓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정황 증거로도 뭔가가 오가면 그냥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법리 정리를 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환합의체가 볼 거라고 생각해요.
3: 그럼 한번 보세요.
2: 집중해서 보지 않고
0: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정치자금법의 구성 요건 중에 어느 부분이 논쟁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전 등이 문제 된다고 보십니까?
2: 정치 활동을 위하여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해봤거든요.
1: 네.
2: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것이 그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면 그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를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증명하려니까 그게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정치 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법원이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3: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도 처벌을 받지만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도 처벌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을 후보자도 같이 지잖아요. 선거 후에도.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계 책임자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박근혜 최순실 사건 보세요. 아니 그 일총관도 아닌 그냥 남남인 경우에도 경제 공동체라는 같은 수익을 나눴기 때문에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 때 저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상식에 비춰봤을 때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맞다. 그게 저는 법리를 떠나서 그냥 국민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김건희 씨의 어쨌든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은 있다 없다. 딱히 없다.
2: 있겠죠. 사건 있다고 봐요.
3: 있겠죠.
2: 왜냐하면 공범 문제 집중이 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자체를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같이 걸려 있으니까
0: 저는
2: 미치죠.
0: 뭐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이게 정치 활동이 쟁점이 되지는 않다고 봐요. 이 사건, 네. 오세훈 씨 사건도.
1: 그러면 금전 문제?
0: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 씨가 네.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리고 김한정 씨가 비용만 대납한 거냐, 아니면 김한정 씨가 의뢰한 거냐,
1: 예.
0: 이 사건의 쟁점은 여기에 있어서.
2: 그렇죠.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라는 고의가 문제거든요. 고의성. 그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번에 대법원이 정립할 것 같습니다.
0: 대법원이 뭐 본인의 인지도 제고나 이미지 형성

0: 활동이나 뭐 의정 활동, 정당 활동 이 일체를 다 정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여론 조사를 의뢰한 건 정치 활동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을 이제 내달라라고 부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리는 문제라서.
1: 그러니까 네. 그 고의성 그리고 내가 알았냐 의도가 있었냐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반기 국회 원구성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더라고요.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서 정잠시 원내대표 찾아가서 멱살까지 잡았던데요.
2: 그렇더라고요.
1: 뭐 열 번이라도 잡을 수 있지 뭐 이런 육성이 바깥으로 문 바깥으로 들렸다.
2: 네. 그래서 뭐 소위 귀대기라고 하죠.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들렸을 때 이제 기자분들이 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 대화를 구성한 것들을 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의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네. 과정을 어떻게 순조롭게 넘기느냐였는데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이제 재선이잖아요. 네. 본인이 원했던 상임위가 있었는데 원칙상 연달아하는 게 어려우니 그럼 다른 곳으로 가라 해서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좋거나 구주류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달아서 좋은 상임위를 계속 하더라. 원칙이 뭐냐. 이제 그런 어떤 불만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상임위를 연달아 못하는 분들이 권영진 의원 외에도 좀 계신 듯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을 다 담아서 대표로 좀 항의하러 갔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사실 의총 과정에서도 뭐 강민구 의원과 김승수 원내 수석간에도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대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분들은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민들께 알려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알려졌다는 게.
3: 사실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네. 아, 좀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얌 좀 빼지 좀 말고 화끈하게 좀 투쟁 좀 해라.
2: 화끈해요.
3: 그랬는데
1: 이게 그 장면이에요. 화끈한 장면이에요.
3: 아니, 오만 데서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아니, 당황스럽고
2: 이제 할 거야.
3: 그리고 아 이게 네. 역시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이익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사실 제가 원내대표도 보좌를 해봤고 하는데 이게 다 암묵적으로 양당에 룰이 있어요.
1: 예, 예.
3: 쉽게 말해서 상반기에 좋은 데 갔던 사람은 하반기에 좀 안 좋은 데 가는 거고 또 이게 나이, 선수 다 배려가 되어 있어요. 그냥 딱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국에는 이게 조금 개파 간의 어떤 의심과 오해, 선입견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행안위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다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위를 이번에 엄청 가고 싶어 하거든요. 행안위에 이제 중수청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 내가지고 좀 이름 좀 날려보겠다. 라는 것 때문에 행안위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1: 지금 여야가 약간 공수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여기 행안위를 지금 기피하는
3: 아닙니다.
1: 그
3: 제가 봤을 때는 뭐 행안위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도 그 행안위는 산하 기관들이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1: 네.
3: 경찰, 소방청 이러다 보니까 산하 기관에서 후원금이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위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좀 평화로운 그렇게 큰 아직 뭐 산불이나 나면 소방청에 좀 일 있고 뭐
1: 예,
3: 이제
1: 그러니까 국민들께 뭔가 주목받을 네. 그런
3: 그래서
1: 상황이
3: 사실 법사위 같은 경우도 후원금은 잘 안 들어오는 상임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이슈가 항상 네. 모이니까 이제 라이징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금 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선배들 좀 존중하고 그래도 이 주목보다는 이 어떤 말을 더 앞서는
2: 아니, 주목이라뇨
3: 상당한데 주목까지 아니라 좀
2: 주목이 뭐
3: 역살까지는 간 것 같아서
1: 멱살 잡으려면 주먹이 네. 일단 전제돼야 되는
2: 거 그건 아니죠.
3: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를
4: 손으로
3: 그 에너지를
2: 손으로
3: 다른 곳에 써주길 바란다.
1: 알겠습니다.
5: 근데 그래서, 이 예. 권영진 의원 사건은 당연히 뭐 100번 1000번 권영진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것 같고
1: 네.
5: 그런데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추론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일까지 불거질 것은 하나의 결과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정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5: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했잖아요.
1: 네.
5: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까지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관위 특검법 때문이 아니고 법사위원장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선관위 특검법에

0: 재판에서 합의한 걸 기회로 계기로 이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거든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래 가장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회군을 한 셈이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원구성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민주당도 그렇겠지만 상임위원장 간사 이 명단을 원내 지도부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걸 의원들이 추인하고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 지도부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정한 의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희동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선을 해서 한 표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짜놓은 안을 번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그러면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정식 원내대표에 대한 지금 비토의 분위기가 있다?
0: 비토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정정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각자 도생이랄까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생기지 않나.
1: 당대표 때문에도 춘추전국이
0: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정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큰 짐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겉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 내에서는 당대표 취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그래도
1: 구심점 역할을
0: 구심점이
1: 하고
0: 돼서
1: 있었죠.
0: 뭔가 예. 끌고 가고 당대표 진퇴 문제도 원내대표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구성 협상 그리고 이번에 권영지 의원 사태 관련해서 뭔가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면서 이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수습을 하는가. 게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 1심 판결 선고가 나면서 또 장녀 대표의 그 문제를 또 막아줄 방파제가 또 좀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식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졌는데 리더십은 더 흔들리고 이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1: 그러니까 전체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상황을 좀 단적으로
0: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2: 오늘 좋은 말 하나 배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춘추 전국시대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당에서도 좀 갈등 있으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좋게 표현해 주세요.
0: 거기 다른 거 있잖아요. 명청대전.
3: 근데 이거 자, 보시면은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는 뉴스인 게 원래 그 뭐 의회 폭거를 막아야 된다, 의회 독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총사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그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상임위를 받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삼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그 포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메시지하고 지금 행동이 다른 거예요. 뭐 어느 상임위를 가냐, 뭐 간사 싫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멱살잡이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지지층은.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넘어서서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 확실한 패권이 있고 그 당 대표가 리더십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덜 일어 뭐 안 일어난다까지는 아니고 덜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행동을 한번 했다가 당원들한테 찍히면 남 다음 공천 못 받을 거야라는 두려움으로 이게 절제가 되는 거지 뭐 당 대표로 막 존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딱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뭐 많은 그 보수 지지층을 딱 하고 있는 확실한 아이콘이 없어서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고 언젠가는 정리가 될 일이지만 하여튼 혼란상이에요.
1: 아까 우리가 예
4: 여야가 공이 똑같죠.
1: 네.
4: 뭐 여당은 뭐 어떻겠어요. 지금 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국민 바라보고 정치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밖으로 나간 게 치명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근데 갑자기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밖으로 안 나오는 정치권 안에서의 이상한 행동은 얼마나 많을까 갑자기.
4: 제일 많죠.
5: 제가 밖으로 안 나온 좀 속사정 제가 좀 예상을 해보면
1: 뭘 예상을 다 안에 계시면서
5: 원내대표 예. 에게 사실 그 지망을 낸단 말입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럼 보통 1지망은 못 들어줘도 2지망, 3지망까지는 안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권영진 의원 측에서 화가 난 거는 아무래도 그렇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도우 의원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조금 정정실 원내대표 측이 저는 점령군 행세를 아닌가? 그래서 1지망, 2지망은 못 들어줘도 3지망은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5, 6지망까지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4: 명청 대전 하겠습니까?
1: 아이고 자, 네. 권영진 의원이 그래서 하루가 안 가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당내에서는 징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국민의힘에서 지금 징계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징계 국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즘에 국힘의 그 윤리위원회가 예. 조금 심상치 않은 정황들이 네. 포착이

0: 되고 있어서 예.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 일단 회의를 하긴 하는데 회의에서 의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사 정적수가 계속 안 되고 있다. 회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과반은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 홀수로 만들어야 그래도 뭐가 될 텐데
0: 그렇죠.
1: 홀수로 만들었더니 또 한 분이 나가니까 사퇴하고. 짝수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이거 위원장의 독단으로 자꾸 뭐가 나온다. 그리고 의사가 결정될 수 없는 그냥 모임과 회합에 불과한데 마치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합치한 것처럼 뭔가 보도자를 내고 하는 것은 위원장의 독단이다라는 말을 부위원장이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윤리위원들 신원이 이제 다 공개가 됐잖아요. 상당수가 변호사들이에요. 그분들 나중에 그래도 변호사 활동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 징계를 계속하는데 일원이 됐다? 나중에 사건 수임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법조계에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거 계속 갈 수 없다 이런 구성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그 최근에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정경욱 국민의힘 네. 미디어 대변인은 다음 달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 결론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가능성은요?
2: 근데 이분이 미디어 대변인이자 윤리위원이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분이시더라고요.
0: 네.
2: 6명이었다가 이제 7명
0: 되는
2: 과정에서.
0: 예.
2: 근데 이번에 한 명 또 사퇴하셨잖아요.
0: 네. 그래서 다시 6명이
2: 됐죠. 6명으로 빠꾸 됐잖아요.
0: 그리고 되돌아갔다고 합시다.
2: 되돌아갔잖아요.
1: 복귀.
2: 근데 그 중에서 세 분이 지금 출석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0: 예.
2: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징계를 합니까? 그럼 의사정족수 충족시키려고 또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한 명 더 선임해요? 그러다 또 한 명 빠지면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가장 지엄한 권위를 가져야 될 윤리위가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만 웃음거리 만드시고 그리고 윤리위원이 어떻게 미디어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은 당을 대변하는 건데 당을 대변해서 윤리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분인데 그분은 방송활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윤리위원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윤리위원은 가동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그 부동산 토론회 했던 거 그거를 좀 길게 다루고 싶었는데 그 지금 다시 내일이죠. 총리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한 번 더 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순방을 간 거고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시 거론이 되고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보세요?
1: 보유세죠.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뭐 결정은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느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논리를 확실하게 세우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담세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누대에 걸쳐서 민주당 정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를 올려서 실패했다는 것 그 얘기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게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사실은 토론회 이후에 반응은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3: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곧 있으면 대책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겠느냐라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것은 좋은 시도였다라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보유세와 관련해가지고는 보유세를 그냥 올린다고 호도하면 안 되고 그만큼 거래세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대출 규제를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하느냐. 이번이 관건이 것 같습니다.
0: 결국에는 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더 있어야 된다. 사실은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텐데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6: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풀펜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네, 육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류재화, 강수영, 강성필,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원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업체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미드업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기업 6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미드업 행사를 계기로 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기업 6개사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개칠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선 말이 없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보안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던 외국인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태국인 남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북과 대구, 경북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mm, 제주는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의 29도에서 37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한여름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젊음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곡은 정반대의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Wouldn't it be nice if we were older? 우리가 더 나이를 더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은 어려서 마음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어서 어른이 돼서 매일 같은 아침과 밤을 맞이하기를 꿈꾸는 노래죠. 나이가 든 뒤에는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지만 젊은 날에는 오히려 미래의 나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이란 언제나 지금보다 앞서 있거나 이미 뒤에 남아있는 것이어서 막상 현재는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코너 사색에서는 나이 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치보이스의 1966년 앨범 Pet Sounds의 문을 열었던 곡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손석희 12시 첫 곡 The Beach Boys Wouldn't It Be Nice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조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일요일 오후 생각하는 즐거움을 만납니다.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시선, 사색.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고 있는 작가 김겨울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사색이라는 코너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 나누고 있죠. 오늘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사색에 빠질 세 분 소개해드리죠. 일단 손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지도 제작자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언제나처럼 라디오와 미니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 검색해 보시면 사색 코너뿐만 아니라 여러 알찬 영상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읽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색 영상에 달린 댓글들 제가 좀 봤는데요. 좀 보셨나요? 댓글들?
3: 사색 정주행했죠.
1: 정주행하셨어요?
3: 자세히 봤죠.
2: 김겨울 작가님 칭찬이 막.
3: 그래서 물어보신
2: 완전히 도배된 것으로.
3: 그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지금.
1: 네. 맞습니다. 아니, 도배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사색에 대한 그 다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3: 약간 저희들의 대화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댓글이 제일 좋았어요.
1: 맞아요.
3: 나는 이렇다라는.
2: 네. 네네. 같이 나누는 그런 의미여서. 네.
1: 맞아요. 네. 같이 사색해보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넘어서 네 분이 그냥 친구 같아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3: 아.
1: 제가 알기로는 저희 네 사람의 주민번호 맨 앞자리가 다 다른 걸로
3: 다 다르잖아요.
1: 있습니다.
3: 그러니까.
1: 이 댓글 어떠신지 어떻게 뭐 대화할 때 좀 친구로 느껴지시나요?
3: 거의 두 사람은 남는 장사긴 하거든요.
1: 그렇긴 하죠.
2: 저는 거꾸로 네. 감사하죠.
1: 아, 그런가요? 네,
2: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 그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네. 노시니어 존 같은 거 되게 두려워하세요.
3: 아.
2: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있어요. 대학가 앞에는 교수 출입금지 막 써있거든요.
3: 아. 어머나, 웬일이야.
2: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안 좋은 기억도 일부 있었겠죠.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인가 환영받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친구를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1: 손디는
4: 아, 친구하자고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댓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여쭤보는 거긴 합니다. 네.
4: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1: 예예.
4: 오냐 했더니
3: 내가 그럴 줄 알았어.
2: 야자 타임?
3: 근데 이 댓글 쓰신 분이 친구 같다고 말한 이유 중에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보통은 한쪽이 얘기를 하면 반대쪽에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걸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1: 그렇죠.
3: 저희 네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의 타인의 말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대화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네.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닌가. 네.
2: 맞아요.
1: 네.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네. 사이라는 컨셉의 대화라고 할 수 있죠.
4: 물론 뭐 밸런스 게임에 대한 불만은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1: 네. 네.
4: 오늘도 하실 건가요?
1: 오늘 뭐 한번 기대해 보시죠. 밸런스 게임은 없습니다.
2: 큰 네. 엄숙한 조직 같은 데 가보면은 네. 그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시면 자꾸 쓰세요 뭐를
3: 아.
2: 공책에다가 보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뭐 점심 뭐 먹지라든지 꽃 그리고 있는데 좀
3: 아.
2: 항상 얼굴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1: 이종범 네. 작가 아까 열심히 그리셨는데요.
3: 저는 송기란 작가님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2: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러시는 게 너무 좋네요.
3: 저는 모르게 그랬는데 송기란 작가님이
1: 수상화를.
3: 말하가도 어쩔 수 없어요.
1: 그러게요.
4: 그 여러 사람 모인 자리가 특히 조직 내에서 있으면
3: 네.
4: 저는 조직 생활도 많이 해봤잖아요.
3: 그렇죠.
4: 제일 높은 사람과 맞은편에 제일 높은 사람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고의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3: 네네.
4: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발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죠. 예.
1: 여기서는 제일 어린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아니, 궁금하네요. 그런 네. 경우에 손석기 예. 디제이님 같은 경우도 아직 수장이 되기 전이었을 때 그런 곳에 가면
4: 예.
3: 속으로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가 정도의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4: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수장이 점심을 소집을 하면 다 가야 되잖아요.
3: 아, 그렇네요.
4: 예. 제가 예전에 그 아나운서 국장을 할 때 MBC에서 그 당시에 부사장 하시던 분이
3: 네.
4: 몇 월 며칠에 우리 아나운서국하고 회식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부원일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3: 그죠.
4: 근데 가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4: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부장들한테 그 공지를 붙이되 강제로 오게 하지 마라. 개인 의견에 붙이자. 그냥 공지만 붙여놓고 따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네네. 얘기했어요.
3: 아.
4: 그날 모였는데
3: 몇 명 왔나요?
4: 네 명 왔어.
3: 이것이 진짜였다.
1: 네 명.
4: 예, 진짜로 네 명이 왔어요.
3: 와.
4: 와. 제가 국장인데
3: 네네.
4: 부사장이 불렀는데 밑에 직원이 네 명밖에 안 왔으니까
3: 아.
4: 지금 입장이 곤란하더라고.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제가 부사장께 아직 이런 모임은 하지 마십시다.
3: 굉장한 용기잖아요.
4: 네. 근데 그 다음에도 제가 공지만 붙였지 오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3: 네네.
4: 근데 자기들도 너무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오다면 좀 오더라고.
3: 예.
4: 그런 거죠. 와,
1: 뭐 네 명.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근데 네. 또 좀 참석해야 되지 않아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렇네요.
3: 근데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저 네. 부스 바깥에 있는 현직 방송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1: 아 그런가요?
3: 옛날 얘기 들으니까 저희 PD님 작가님들이 되게 신나하시네요. 네.
1: 환호하셨습니다. 막 그래. 얼굴이 환하세요 지금. 밖에.
4: 저는 지금 그쪽을 네.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 너무 꿀잼으로 듣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1: 그러게요. 네, 뭐 이런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세대 차이가 안 느껴진다. 뭐 60년대생인데도 이 코너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등등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댓글에 달아주셨는데요.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이란 뭘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의 사색, 오늘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듦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뭐 오늘은 저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3: 저도 주로 네. 청해 듣고 싶은 주제인데요.
1: 아, 그런가요?
3: 네.
1: 일단 세 분께 나이듦이란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나이듦이란 무엇인가?
3: 제가 제일 어리니까 처음.
1: 네, 먼저 하실래요?
3: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먼저 나이든 형들이 제가 이 얘기할 때 너무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디어 오늘이 노안의 첫날인 것 같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갑나 봐요.
1: 아, 너가 이 커뮤니티로 들어왔구나 이런 건가요?
3: 네. 근데 왜 노안이나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부터 겨울이다 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하지만 누구나 아침에 코끝을 스치는 그 찬 공기에서 아 오늘이 겨울의 첫날인가 싶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나이듦도 그라데이션 분명히 이건 경계가 없는 건데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자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저에게 온 거는 노안의 시작이었고 무릎이 아픈 것이 이런 건가였고 근데 그 얘기하면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형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잘 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달라졌는데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최근 저의 가장 1번 감상이었어요. 제가 요즘은 먼저 나이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1: 송기영 작가는요? 나이듦이란 뭔가요?
2: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적중률은 올라가는 거야.
3: 오.
2: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린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열려 있는 가능성 때문에 즐겁기도 하잖아요.
1: 네.
2: 그때 이제 청춘의 방황이 막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평탄은 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 망하진 않겠구나.
1: 아.
2: 하지만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좀 두려워진 상태 이런 것 같아요.
1: 어떤 견적을 뽑을 때의 정확성이 좀 올라가는군요.
2: 네, 상당히 해본 분야에서라면.
1: 손디는 어떠세요?
4: 그 뭐 그 송기령 마인드 마이너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조금 더 겪었을 먼저 겪었을 것이고. 근데 아직 저는 무릎 관절은 괜찮아요.
3: 굉장하십니다. 와 내가 먼저 오다니.
4: 노안이야 뭐 그 빠르면 40대 초반에도 오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거죠.
3: 네.
4: 예, 버려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림으로써 얻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버렸는데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새로 얻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지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더 내가 버린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얻는 것을 또 찾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예. 그러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손디님?
4: 그 이제 광고 문구잖아요.
1: 그렇죠.
4: 예. 근데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3: 그러네요.
4: 그 말은 모순이에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것은 맞는데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숫자의 기호학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호학은 뭐랄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영향받는 지배받는 그런 뭐 상징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1: 네.
4: 그렇게 보자면 그 문구는 그냥 광고 문구로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실제 세상에선 허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좀 허전하잖아요.
1: 네.
4: 그 숫자의 기호학이라고 했는데 그 상징성을 바꿔내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 문구가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뭐 고령 사회가 되니까 시스템도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연구는 누구보다도 송 작가님께서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조금 더 거기에 맞게 변화하고 그게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겠으나 그렇게 되면 그 상징성도 조금 바뀔 것이고 그때쯤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그것도 과정에 있는 거겠죠.
1: 네.
4: 아직은 다 아닌 것 같고.
1: 저 숫자에 함의가 있으니까요. 아직은. 예, 예. 송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일단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애써 부정하는 건데.
3: 좋았으면 제일... 숫자가 이상이다.
2: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3: 맞죠.
2: 스스로 약간 그 많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최근에 동안이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1: 그러니까요.
2: 동안 시술도 막 있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게 가능할 만큼 새롭게 기술이 나왔으니까 반겨야 될 테지만 거꾸로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 않나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불과하다면 숫자를 그냥 안 보자는 거 어떨까?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그만큼 얻었던 경험이라는 게 지혜로 올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자랑스러우니까 숫자가 큰 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3: 네네네.
2: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3: 근데 정작 김겨울 작가님 같은 경우에 네. 이 지금 우리 네 사람 말고요. 이제 오늘 녹화 끝났어요.
1: 네. 네.
3: 일상으로 갈 거잖아요.
1: 네.
3: 대학원으로 가고.
1: 네.
3: 그러면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상황이 더 많으세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 상황이 더 많으세요?
1: 환경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제가 대학원에서는 보통 제가 제일 많고요.
3: 그렇죠.
1: 사회생활 하다가 갔으니까.
3: 그렇죠.
1: 보통 일할 때는 제가 제일 어릴 때가 많습니다.
3: 그래요?
1: 네.
3: 일단 지금 현재 메인 스테이지 대학원에서는 제일 고령자잖아요.
1: 그렇죠.
3: 겨울 작가님이 보시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까?
1: 근데 거기서 그 요만큼씩 차이 나는 사람들의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봤자 뭐 제가 뭐 거기서 제일 고령자를 봤자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36인데 그 거기 있는 사람들 20대 뭐 중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랑 크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3: 그들의 의견 다를 겁니다.
2: 아닐 걸요?
3: 그들의 의견은
1: 다를 걸요? 그들의 의견 차이가 나겠죠.
2: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옛날 얘기인데요.
3: 네.
2: 그 까까머리 2학년 선배가 와가지고 저희를 을렀어요.
1: 아, 네.
2: 가방 들 때 이렇게 해야 되고
3: 맞아요.
2: 조심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14살밖에 안 되는데
3: 14세가 13세죠.
2: 그래서 온열 하루빛이 나온다는 게 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퍼센티지가 달라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뭐 1년 차이라는 게 내 생애 10%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맞아요. 얘기는 아닐 겁니다.
2: 근데 이제 저희가 모여서 보통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연장자로 대해주지 않아요.
0: 바로 이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1: 도대체 대접을 해주지 않더라고.
2: 전혀. 예. 네, 저희 아. 항상 열어두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3: 대접 받고
2: 네.
3: 싶었다. 김계월 대표님.
2: 그렇죠. 서로의 논문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노화에 대한 이야기, 나이에 대한 이야기로 벌써 시작부터 굉장히 후끈 달아올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손석희의 12시 1일 코너 사색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12시 반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함께 들을 곡은요. 스눕독과 위즈칼리파 그리고 브루노마스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Young, Wild and Free입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0: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존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

0: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대구와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2: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듦인데요. 그 이런 질문 좀 그런가요? 그 혹시 아 내가 좀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가 질문하는 거 이거 좀 너무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세요?
1: 그래요. 김재우 작가님을 되게 불편하시겠다.
0: 네, 내가 좀 나이를 먹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던 때가 아까 노안 말씀해 주셨는데
1: 저게 교수라는 거는 늘 스무 살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참 복되기도 하거든요. 네. 언제나 그 해의 21살과 함께 시작한다는 건 좋지만 동시에 되게 위태롭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장면이 1년에 한두 번씩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느끼죠. 아 요즘은 미팅을 안 해? 그러면은 소개팅은 어떻게 자만추라는 게 있어? 뭐 이렇게 되면 아 요즘은 캠퍼스에서 술을 안 먹어? 이런 거 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
0: 나의 경험과 너무 다른 예. 세계가 그렇죠, 그렇죠. 펼쳐질 때 예. 송 작가님
2: 손석희 대리님이랑 비슷한 감정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찍은 영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운 게 강연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겨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이 찍었던 팀들의 작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세바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했거든요.
1: 맞아.
2: 이제 10년 전 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뽀송뽀송 지금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유가 이렇게 나이 들어 모습을 남기는 게 싫어서 이러다가 잠깐 이럴 게 아니라 남기자. 이유가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남기면 재밌으니까 네. 지금 매년 내는 책에 제가 사진을 따로 찍어요. 작가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매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남기는 작업을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저 복도 나가잖아요. 부스 바깥에 네. 손 뒤에 사진이 있어요. 근데 아래 방송 시작 1986년 되거든요.
2: 40년 전.
1: 와. 근데 그거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아.
3: 방송 시작은 84년이에요.
1: 4년인가요?
0: 84년. 예, 예. 네.
3: 그때 그 저기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은 아마 한 20년은 된 사진 같은데
1: 굉장히 해상한 예. 버전이었어요.
3: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저 송기령 작가님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기지 않아도 온 세상 천지에 남아 있으니까
1: 그렇죠.
3: 자주 보게 되죠.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좀 무감해진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제 직업상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저야 뭐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건

0: 기일 때는 뭐 간단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예요. 네. 아. 아, 제가 무릎 관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인데 네. 약간 어지럽다고 느낄 때가 있죠. 아. 옛날하고 달리.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요즘 그 왜 텔레비전 보면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춤출 때 앉았다 일어났다를 막 반복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저 젊음은 뭘까? 네. 저는 뭐 그 젊었을 때 춤이란 걸 춰보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야, 저건 정말 젊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예, 예.
2: 그렇게 쓰면 무릎이 빨리 닳아서. 저는 무릎이 안 좋습니다.
3: 여기 주셨으니까.
1: 댄서 출신이죠.
2: 저는 그렇군요. 정작 예, 예, 예. 무릎이 안 좋은데. 그러면 그 몸의 신체 나이의 변화, 뭐 신체의 변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몸이 나이를 드는 만큼 정신도 같이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세 분은? 그만큼의 어떤 내가 그래도 지금 나이 정도에 맞는 정신적 성숙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3: 전혀 아닌 것 같은데.
4: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3: 오히려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 아, 그래요?
1: 오, 네. 네.
3: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게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해요. 꽤 오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만나면 계속 농담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 나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운이 좋죠.
1: 약간 그런 그 나이 들어서 정신이 성숙했다는 느낌을 어떻게 느낄까를 상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해봤던 거야. 봤던 풍경이야. 이거 전에 경험해봤지 같은 데서 오는 능숙함과 여유. 이게 떠올랐는데 지금 그걸 느낄 수 없는 씬에 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계속 바뀌고 매체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3: 일단 나이 들은 체를 내면 놀려요.
1: 그렇죠.
3: 도저히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1: 맞아요.
3: 무서워서라도 그런 체를 못 냅니다.
0: 그게 이제 실제 나이하고 몸의 나이하고 정신 연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실제 나이는 뭐 해수 세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몸의 나이는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정신 연령이란 건 좀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훨씬 더 성숙한 판단을 내린다면 정신 연령이 그만큼 높아진 거겠죠. 근데 과연 판단이 달라질까? 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나였어도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 같고 지금도 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러면 나는 정신 연령은 올라간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3: 성숙이 빨랐던 게 아닐까요 혹시?
0: 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리는 없어 보인단 말이죠.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2: 그러면 손디는 20대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지금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1: 가장 싫어하는 가정법을 네. 4시간 하네요.
2: 그러니까요. 예. 20대의 나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돌아가시겠어요? 20대.
0: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갔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과거의 추억이 있었던 장소 뭐 많이 있죠.
2: 네.
0: 예. 근데 그때의 감정, 느낌 이런 걸 다시 한번 갖고 싶어서 가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2: 네.
0: 근데 갈수록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냐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2: 돌아가고 싶지 않다.
0: 예.
2: 두 분은 어떠세요? 20대 돌아가고 싶지? 절대.
3: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뭘 알게 됐냐면 이 복잡계 이론에 의해서 네. 도저히 재현할 수 없어요. 재현.
2: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운 좋게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간다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나요?
1: 좋을 거예요.
3: 예, 절대.
1: 돌아가는 차라리 다음 생에 재밌게 살아보자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네.
0: 뭐 오히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둘 다 마찬가지예요.
2: 저도 뭐 얼마 안 됐지만 저도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20대는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30대가 이런 말 하니까 귀엽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 없는 대신 인정협회 오늘 셔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인정협회.
2: 네, 인정협회 문 열었고요. 힘든데. 오늘은 노화 인정협회입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그거 나이 들었다는 증거다. 아니다. 그건 그냥

0: 취향이다. 둘 중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작가님도 어떻게 이렇게 네. 그 고약한 걸 많이 갖고 오신가요?
0: 그러게요. 아, 재미있는 코너예요. 자, 첫 번째 상황 드리겠습니다.
1: 네.
0: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보다 늘 먹던 음식, 항상 가던 장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면 이건 나이 들었다는 증거일까요? 그냥 취향일까요?
2: 아니 이거나 네. 밸런스 게임이나 뭐가 다른지.
0: 뭐 형식이 다르다니까요?
1: 너무 다르, 너무 비슷한데요?
0: 협회 인정 협회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맛있는 것이 있으면 계속 먹었거든요.
0: 네.
1: 취향일 뿐이다.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가 가지 뭐 이거 먹으러 갈까 했는데 아 미안해 내가 면은 점심 때 먹었어. 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 줄 알았냐면 네. 면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지? 점심 때 먹었으니까
3: 또 먹어야지.
1: 또 먹으면 좋다는 뜻인가?
0: 아 진짜.
1: 저는 만화가랑 혼자 밥 먹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하람주랑 먹기 시작했는데
0: 네.
1: 더 심한 경우에는요 한식을 점심 때 먹어서 이 정도도 있어요. 저는 근데 맛있어. 그럼 거기를 연속으로 한 이틀 3일을 가거든요. 저는 이거는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0: 네.
1: 그냥 취향 나 같은 사람이 있다.
0: 아, 원래 그랬다.
1: 네.
0: 송경호 작가는요?
3: 취향처럼 보이지만 나이 든 거다.
0: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새로운 거 시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도를 중간중간 해가면서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다. 이제 이건 이제 탐색에 그런 에너지를 안 쓰겠다는 거니까 결국 내가 남아있는 기회가 작지 않나에 대한 두려움을 내부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런 나이 들었다.
0: 탐색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 예. 손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보기엔 그건 뭐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단골 음식점은 당연히 있는데 새로운 곳을 가보는 걸 더 좋아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를 들면 새로운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른바 시그니처 메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꼭 잘 안 찾는 메뉴를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한 90%는 실패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런 걸 보면 그건 뭐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송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보던 만화 계속 보기랑 신작 만화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또 가네요. 새로운 거를 시도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이를 좀 더 먹으면.
3: 예, 어느 순간인가 루틴이 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오토파일럿 모드로 가요. 그럼 위험해지는 겁니다.
1: 그러네.
3: 혹시 본인을 깨워야 돼요.
0: 또 에너지를 이렇게 뭐랄까요? 절약을 해서 잘 쓰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게 되나 봐요.
1: 겨울 작가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보자.
1: 되게 화나네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오늘따라 이 진행 화나네요. 30대의 진행이 몹시 거슬립니다.
0: 죄송합니다. 자, 저는 그래도 취향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두 번째 상황이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방금 만화 말씀하셨는데
1: 네.
0: 새로 나온 노래는 관심이 없고 예전에 듣던 노래만 계속 찾아 듣는다면 이거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호 작가 방금 만화 말씀하셨잖아요.
1: 저 일관성 네. 따위는 버리고
0: 네. 노래는
1: 나이 들었다 증거다 이거.
0: 아 그래요?
1: 아 제가 아이돌 노래를 들어보면서 알았어요.
0: 아.
1: 진짜 내 주변 지인들 중에는 한국의 현재 아이돌 그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0: 아.
1: 진짜로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남성 보이그룹의 목소리로도 전원의 이름을 구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40대 중반 남자가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0: 네네네.
1: 근데 이게 진짜 주변에 없어서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늘 좋아했던 90년대 명곡들이 지금 새고 새는데 왜 이걸 또 듣고 새로운 걸 왜 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0: 송 작가님은요?
3: 손디 먼저.
0: 아 손디는요?
2: 왜 저희가 먼저죠?
3: 뭐가 있습니다. 뒤에.
0: 아 그래요? 아,
2: 네.
1: 구성이 있군요.
2: 그 제가 과거에 한 90년대 말에 미국에서 2년 생활한 적이 있어요. 회사 중간에. 그때 갔더니 텔레비전에서 70년대 그러니까 Oldies but Goodies 식으로 70년대 노래만 CD로 모아가지고 계속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90년대인데 70년대 노래만 해도 이제 과거의 노래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나는 저 CD는 듣지 말아야지.
3: 반드시.
2: 예. 그 의식적으로 이제 최근의 노래를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마 제 나이에 저만큼 요즘 노래 많이 아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런.

0: 부분도 있는데
1: 네.
0: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한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중가요에서 이 멜로디가 살아있던 것은 아마 한 늦게 잡아도 90년대 50-60년대 한창 팝이 막 올라설 때 그 멜로디는 뭐 굉장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점점 그것이 이제 모든 예술 영역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이미 지나간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 찾은 게 이제 비트 뭐 랩 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제 취향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취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이종범 교수 말씀에 동의하죠.
2: 예. 그죠.
0: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1: 그렇다면 송 작가님
3: 이게 논문이 네. 있어요. 논문이.
1: 아, 논문이. 아,
3: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뽑아주셔가지고 네, 네. 뭐였냐면 인간은 31세 이후에는 새로운 노말을 듣지 않는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2: 31세 이후에.
3: 31세 이후에. 아. 그래가지고 답이 남아 있는 거예요.
1: 저도 지나갔는데 이제.
3: 그래서 이게 네. 수용성이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적응력 같은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좀 경험이 좀 있는 게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들과 같이 가면 네. 꼭 식당을 방에 있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절대 안 된다고 방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들고 옵니다.
2: 아 진짜요?
3: 네. 들고 와서 본인의 플레이리스트를 드시는데
2: 진짜요?
3: 90년대 노래들이에요.
2: 너 그렇구나. 너무 네. 너무 끔찍한 지금 장면인데 나에게는
3: 아마 이거 댓글 많이 달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 아, 정말요?
3: 진짜 많아요.
2: 존중합니다. 예, 네. 네, 존중합니다.
3: 일단 그분들을 알고 있다는 게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어렸을 때의 회상 추억도 있는데 그 당시에 몰입이 컸어요. 20대 때는 엄청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나이트처럼 쌓인 거죠. 근데 요즘 음악도 너무 훌륭하니까 네네네. 제발 좀 들어보셔야지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
2: 사실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여기다 틀어놓고 얘기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거를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듣고 얘기해봐
3: 오늘의 DJ
2: 그게 되는 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왜 같이 영화 드라마 볼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줬어 파트너에게 보여줬어 근데 나는 지금 저 다음 장면이 명장면인 거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폰을 보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야 저 집중해야 돼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상대를 이제 컨트롤하고 싶어지는 데까지 가면 네. 아 내가 나이가 들었나? 내가 할 때가 있어요
1: 근데 그거 약간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그렇죠.
1: 뭐 겸사겸사 있겠죠.
3: 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좋은 그런 식당으로 가세요.
1: 아, 그렇죠.
3: 그 네. 감각을 믿고.
0: 근데 어떻게 네. 블루투스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1: 그러게요.
2: 네.
3: 맞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그러네요. 자, 세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할 때 영상이나 쇼폼보다는 줄글로 된 정보를 읽어야 마음이 편하다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다? 아니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손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를 얻을 때 줄글로 된 정보를 읽어야 마음이 편하다.
0: 텍스트를 읽느냐?
1: 네.
0: 텍스트도 뭐 영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예.
0: 저는 그건 그게 꼭 나이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0: 요즘 보면 뭐 나이든 분들도 다 휴대폰으로 해결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요.
0: 예. 그 이제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왜 책은 읽지 않느냐라는 핀잔도 듣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책에 있는 텍스트나 영상으로 나오는 텍스트나 똑같단 말이죠. 저 일본 사람들이 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맨날 책 본다고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요즘 한 사람도 안 봐요.
2: 아, 그렇군요.
0: 예, 다 휴대폰만 보지. 그건 뭐 그 디바이스가 바뀌었을 뿐이지 텍스트 읽는 건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텍스트냐 아니면 영상이냐잖아요. 그 텍스트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영상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편한 걸 택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애들은 책은 안 읽고 뭐 휴대폰만 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예.
1: 그렇죠. 독서율 자체도 사실은 20, 30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2: 예. 그렇죠.
1: 네. 그러면 있죠. 예. 송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뭐 서울 국제 도서전에 오신 분들의 열기로 봤을 때 젊은 분들이 읽고 있다. 성인 열독률이 38.5%다. 오히려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안 읽는 거 아니냐.
2: 그러니까.라고
3: 글쓴이로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1: 나이 들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네네. 오히려
2: 젊다는 증거다.
1: 젊다는 증거. 반대로 젊다는 증거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다음 상황 네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0: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에 자꾸만 자연 풍경을 올리고 싶어진다. 그 들판 사진, 꽃 사진, 네, 산에서 찍은 사진들. 나이 들었다는 증거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분하지만 맞다.
2: 뭐, 저는 아직 그래본 적이 없지만 네. 경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1: 분하지만 맞다.
0: 그렇죠. 분하지만 맞다.
1: 단톡방에 올라온다.
2: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막 그렇죠. 가슴에 오나요? 막?
1: 갑자기.
2: 갑자기 꽃이 이뻐 보이나요?
1: 막 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산에 가신다.
3: 산에는 요즘 젊은 분들이 더 많이 가던데.
2: 그런가요?
3: 사진 올린다고.
2: 아, 그렇죠.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간 사진이
1: 그렇죠.
3: 그렇죠.
1: 네.
3: 그렇죠.
2: 근데 이제 형님들 꽃을, 보면은 꽃만 있거나.
0: 그렇죠. 네.
3: 그 저부터 얘기해요.
0: 네네네. 네.
3: 제 그 카톡의 사진은 하늘 사진밖에 없어요.
2: 전형적인 예. 자연이군요.
3: 예.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나무 찍은 사진. 예. 근데 그건 저는 이유가 있어요.
2: 네.
3: 저도 뭐 사람 사진 올리고 싶죠. 근데 저는 제 얼굴을 거기다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2: 네.
3: 예. 그래서 이제 안 올리는 것이고 가족 사진도 그래서 안 올리고.
2: 보호를 위해서.
3: 예. 사생활 보호니까. 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이 질문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나이 든 분들이 가족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데요.
2: 그건 맞죠.
0: 아, 그건 맞죠.
3: 네. 자기 사진 올리는 사람도 많고.
0: 맞아요. 맞아요.
3: 이거는 아마 그 젊은 작가가 만든 질문 같은데
0: 네.
3: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지. 예.
2: 하지만 왜 한국인에 대해 궁금하면 외국인에게 물어보란 말이 있고 예. 나이 든 분들에 대해 궁금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3: 아, 그 말은
2: 젊은 작가가 본게 아닐까요?
3: 우리 아마 그 박수지 작가가 만든
1: 신명으로
3: 박수지 작가가 잘 만드는데
2: 네.
3: 가끔 이렇게 저한테 걸릴 때가 있어요. 예.
0: 아 근데 송기랑 작가가 아까 분하지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2: 그래요?
0: 네, 좀 상충되지 않나요?
1: 주변에 그리고 또 이게 사진이 이것만 올라오는 거 아닌데요.
0: 네.
1: 자연만 아무런 보정 없이 올리는 사진이 올라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예쁜 걸 찍고 싶은데 그거를 잘 찍어서 이렇게 보정하고 할 만큼의 에너지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자연이라는 게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질 때 이제 드디어 인생을 좀 아는 게 아닐까에 대한 그런 궁합도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발견되더라.
0: 그렇군요.
1: 네.
0: 대자연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1: 그렇죠.
0: 그런 게 생기는군요. 자, 손석희의 12시 히로 읽거나 사색 오늘 주제 나이듬이고요. 저희 오늘 나이듬 주제에 맞춰서 노래 골라봤습니다.
2: 네.
0: 일단 이종범 작가의 선곡. 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2: 오늘 제가 가져온 노래는 옥상 달빛의 유서라는 곡인데
0: 네.
2: 제목과 다르게 정말 밝고 아주 행복해지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딱 들어보면 첫 줄부터 내가 파악하고 있는 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노래예요. 근데 유서라는 제목인데 자기에 대해 정산해놓은 내용을 가사로 썼거든요.
0: 네.
2: 저는 이제 나이듦이라는 주제를 딱 듣자마자 자기 자신에 대한 고해상도의 정산서를 만드는 작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갖고 왔어요.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달빛의 유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한신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업체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미드업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0: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개칠 남하시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보안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적으로 파견받아 접경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X에 올린 저녁 연설에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면서 6월부터 러시아 접경지인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던 외국인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태국인 남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북과 대구, 경북 5에서 40,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 제주가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손석희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손석희 DJ, 송기랑 작가, 이종범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서사케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의 주제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인정협회 셔터 올렸었는데요. 네. 나이 들었다는 증거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5: 은근히 긁히네요.
14: 아, 그런가요?
15: 순간순간.
14: 근데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보면 뭐 노래 이야기도 나왔고 또 만화 말씀도 해주셨는데 취향에도 나이가 있을까요? 취향?
15: 사실은 저는 이제 취향에 대해서 요즘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취향에는 좋고 나쁨은 없다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반면에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해상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끌려서 어떤 걸로 나를 만족시키느냐, 이게 곧 어떻게 보면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아주 엉성하게 알고 있는, 마치 이제 핀 나간 사진처럼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확률이 좀 낮지만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자기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14: 네.
15: 뭐 술을 한 병 사더라도,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좋은 방향으로 그 취향이 굉장히 뚜렷해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듦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14: 네.
15: 숙성이나 발효의 의미로 좀 취향에 대입해보고 싶을 때 있어요.
14: 아, 오히려 좀 더 정교해지는 케이스.
15: 그런 의미, 그런 느낌이죠.
16: 아마 그거는 모르긴 몰라도 그 취향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실현시키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겠죠.
15: 네.
16: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조건이 바뀌면서 그 취향을 실현시킬 수 있으면 그게 보다 확실하게 잘 것이 되니까 훨씬 더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런 거겠죠. 예. 저는 뭐 취향이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막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5: 네.
17: 예. 손지 말씀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14: 네.
17: 취향이 좀 유지비가 들어요.
15: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17: 뭐 그냥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시간 뭐 그만큼의 다른 형태의 기회비용이 드니까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를 만들기까지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삶이 복잡해지고
14: 네.
17: 또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차이는 좀 있다고 봐요.
15: 그렇죠, 그렇죠.
14: 그러면 큰 틀에서의 취향은 잘 안 변하나요? 어떠세요? 본인의 취향이 좀 변하게
16: 뭐 제 경우에는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14: 아, 그 잘 안 변하는.
16: 예, 예.
14: 오, 다 취향이 잘 안 변하는.

0: 깊어지는 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향을 좀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지난주 주제였던 매력적인 분에게 네. 취향을 조금씩 넘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모르다가 네. 그분이 하면 너무 멋진 거죠. 따라해보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받아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1: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네. 나이가 들면서 좀 변한 경험은 있거든요. 소위 왜 어린애 입맛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 소세지 먹고 막
0: 분홍 소세지
1: 케첩 좋아하고 이러다가 전 미역국을 먹기 시작한 게 서른부터예요.
2: 아, 그래요?
1: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걸 맛있게 먹고 있구나를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걸 보면 미각에 대한 건 또 좀 변하나? 물리적인 거라 가지고
0: 아무리 좀 그렇죠. 좀 강한 맛보다는 더 재료의 원래의 그 깊은 맛을 탐하게 되는 게 이제 좀 부유해진 것도 있고요.
1: 부유해졌다고요? 아, 뭐 분홍 소세지보다 미역국이 싸니까.
2: 몸에서 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런가 봐요. 네네네. 전 초콜릿 디저트랑 못 먹거든요. 옛날에 못 먹고 지금 못 먹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단 거를 가끔 몸이 원하는 걸 느껴서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단 걸 먹고 싶어 한다고?
2: 내놔라 지금.
1: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몸이 변하면서 식성은 변하나? 그것도 취향이니까.
2: 하긴 인터넷에 보면은 막 나물이 맛있어졌다 이런 식의 말은 되게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1: 맞아 맞아.
0: 우동 비빔밥.
2: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 또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제 취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화 혹은 나이를 든다는 게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는 노화를 생각하면 다 자꾸 이제 잃어버리는 것들, 건강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기회를 잃는다든지 가능성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꾸 이렇게 상실의 관점에서 노화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3: 아마 그런 거는 뭐랄까 편견. 그러니까 우리만큼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1: 그러니까요.
3: 예, 근데 편견은 이제 곧바로 규정이죠. 규정은 곧바로 또 오해를 낳죠. 그러니까 현실과 좀 다른 쪽으로.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그 어떤 것이 편견 아닌가. 그 편견에 지나치게 지배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더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손디 같은 경우는요. 지금 MZ, 지금 20대 이런 것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잖아요. 평소에. 그런 걸 들을 때 이것은 나의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3: 늘 하죠. 늘 하고 또 실제로 그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일도 하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저는 그 MZ 세대가 이렇게 다른 인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MZ 세대잖아요. 근데
1: 놀라시겠지만 저도 심지어 MZ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치적으로는
2: 그렇죠.
3: 그렇더라고요.
0: 그래서 그 단어를 좀 띄라고 얘기해요.
1: 그렇게 얘기해요.
0: 부시지 말라고.
3: 사실 옛날에 뭐 그 신세대, 뭐 X세대, 오렌지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본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송 작가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본이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대를 가르고 그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MZ세대도 사실 그렇게 볼 뿐이지 전혀 다른 신인류라고 보진 않아요.
1: 그렇죠.
3: 아니, 물론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와 더 다르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세대 그거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따로 떨어진 별 세계의 사람들이냐.
1: 그렇죠.
3: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1: 근데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20대 초반과 항상 지내면 그들이 저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역시 40대 중반은 이러면서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편견을 열심히 없애려고 하다가 울컥해갖고 나도 너희들에 대한 편견 가져주겠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3: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도 그런 편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좀 더 많으시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1: 고독하지만 너그러워지려고 합니다. 고독하죠. 하지만
2: 그러면 노화나 나이 들면 상실의 관점이 아니라 반대로 뭔가 얻은 것도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얻은 게 있으세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걸 좀 얻은 것 같아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0: 얻으면 상처죠.
1: 너무 슬프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상처를 얻으면
2: 전쟁을 다녀온 사람처럼
0: 딱지가 생기고 네. 그만큼 조심스럽게 바뀌게 되고 무엇 봐도 그만큼의 상처가 나중에 훈장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만큼의 경험을 얻는다는 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해야 될 거 같아요. 시도를 해야 상처가 나는 거지 네. 막 온전하게 갈로만 그러면 그때는 상처가 없으니까 그건 오히려 훈장이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1: 너무 반가운 얘기면서 또 이런 것도 떠오르네요. 제가 스포츠 만화에서 배운 건데 네. 그 4번 타자 왕종훈이라는 만화 아시죠? 네. 거기서 그 작가가 그린 만화에 나오는 건데 그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거기가 좀 두껍대요. 도톰하게. 네. 흉터가 떨어지면 살이 좀 도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재생할 때 과성장을 해서 재생한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들어서 흉터가 졌다가 나으면 좀 더 튼튼해진다는 얘기라고 해석이 되지만 동시에 과성장을 심리로 비유하면은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같은 상처인데 어떻게 나이든 분들은 그 덕분에 거기가 단단해졌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다쳤어. 그게 참 이게 재밌어요 인간이. 그래서 나이 들면의 겨울을 거기서 가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각자의 몫이네요 결국.
2: 그러게요. 손디는 뭘 얻으셨어요?
3: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깊이 생각한 바는 없는데. 아마도 제가 동의해야 된다면 송 작가님께 동의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사실 뭐 그 상처가 아물면 더 단단해진다고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상처를 안 입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극복하고 더 단단해져야지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다 지나놓고 나면 그 상처는 여전히 상처일 뿐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1: 그건 맞죠.
3: 예,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어감에서 느끼는 어떤 씁쓸함 그럴 수도 있겠죠.
1: 저는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거 처음 겪는 일인데 얘 숫자가 줄고 당연히 이런 적이 있었지라는 숫자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닉에 빠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저는 저의 쾌적함을 많이 올려줬어요. 옛날에 그 당황한 보노보노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20대 때 알바할 때 사고 쳤는데 어떡하지? 지금은 아니야 사장도 다 인간이고
0: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1: 뭘 줄이겠어? 그렇게 멘탈이 바뀌잖아요. 네. 그 마치 1년 지나 상병이 된 이후의 군 생활은 한 번쯤 다 해본 일만 생기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패닉에 빠진 공황 상태에 빠진 저희 학생들이나 20대를 볼 때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면서 이거는 나이 든 것에 아주 좋은 거 부분이긴 하겠다. 네. 그런 생각.
3: 아, 네, 이종범 교수는 확실히 저보다 젊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1: 왜죠?
3: 저는 군대 생활을 예를 들진 않아요.
1: 아.
3: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1: 그러네요. 네.
2: 기억이 아직 살아 있으셔서
1: 아직 살아 있습니다.
3: 아직 젊으십니다.
1: 그러네요.
2: 네. 네, 이종범 작가 말씀하신 맥락에서 제가 약간 생각이 난 게 나이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능청인 것 같아요.
1: 능청.
2: 능청이라는 건 신동이 있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나이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능력이 아닌가. 막 약간 넉살을 쥐고 능청을 떨고 이런 게.
1: 그렇지.
0: 어쩔 것 같아요. 능청. 뭉칠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2: 그러니까.
1: 그래서 가끔 그 영상 같은 클립 보면은 분명히 이 녀석 인생 2회차다 싶은 10살짜리 애가
2: 막 야구 보는 학생 중에 많더라고요.
1: 너무 능청스럽게 말하는 애. 이런 거 되게 매력 있잖아요.
2: 맞아요.
1: 반대로 나이가 참 많은데도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캐릭터. 둘 다 약간 저희 작가들은 재미있는 캐릭터로 좀 보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 나이를 든다는 게 이렇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데 나이를 드는 걸 다들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이 드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나이 드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그만큼 내가 삶을 좀 더 이해찬 아니시라도 좀 조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늙는 건 잘 안 배운 것 같아요. 항상 어른 되는 건 열심히 가르치는데 막상 이렇게 어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삶을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 잘 안 배운 것 같고 그냥 그렇죠. 너그러워라. 뭐 편안해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2: 네.
0: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재물을 쌓아라 준비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 그 준비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어려운데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예쁜 아이든 예제를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런 거 롤모델도 전 롤모델이라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건강한 예시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0: 방송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산속에 맞아요. 혼자 계신 분들만 보여주지.
1: 네. 약간 그 노욕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의 잘못 먹었을 때 놓지 못하는 집착을 욕구나 욕망

0: 상황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 분들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하루를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거든요. 근데 전력 투구를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딱히 노욕을 안 가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1: 그런 게 없어서 그런가?
0: 이건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2: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1: 하얗게 불태웠어요.
0: 후회가 없어서 그런가?
2: 그것보다 내가 깃들 곳에 대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욕이라는 게 원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네네네. 억지로 하는 느낌이고 여기저기서 꼭 오세요라는 경우에는 노력이 아니거든요.
0: 그렇군요.
2: 오히려 응당하셔야 될 일이니까 결국 자기 자리를 못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0: 아 오히려 네. 자리를 못 잡아서도 하긴 그렇네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1: 그렇죠.
3: 나이 그 글쎄요. 그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행동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도 마찬가지고 뭐 아주 그냥 표피적인 거라면 행색도 마찬가지고
0: 네.
3: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 나이가 들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행색도 너무 젊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0: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인가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이듦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하네요. 예를 들면 억지로 인터넷 밈과 신조어를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하는 분들 자기 자연스러운 언어가 아닌데 그런 경우도 그 비슷한 일일 것 같고 아이템이나 옷차림 내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러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1: 그러면 자연스럽게 늙는 게 잘 늙는 거라고 한다면 잘 늙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요소들이 있을까요? 잘 늙는다는 게 뭘까요?
0: 잘 늙는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얼굴을 늘 본단 말이에요.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다 보면 왜 작가들 중에는 똑같은 얼굴인데 저 사람의 어렸을 때 얼굴부터 나이 들어서 저 말년까지를 상상으로 다 그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석가 작가님 이런 분들은 지금의 얼굴에서 10년 후 10년 전 다 그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쭉 연달아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이 사람이 평소에 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가장 자연스럽게 있을 때 얼굴은 무슨 표정일까 같은 것들이 잘 관찰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게 진 주름이나 이 사람이 주로 본인이 늘 보여줬던 감정 표현의 증거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늙었다 아니다를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은.
1: 늙으면 그 본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정 나이가 지나면.
0: 그 표현인 것 같아요.
1: 그 말에 동의하세요?
0: 저는 좀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면 나오는구나. 그걸로 빌런도 만들고. 멋진 노인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2: 저는 그게 정치 화상이 아니라 동영상인 경우에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가 쓰는 언어나 그 안에 들어있는 품격도 있고 표현의 방식도 배려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면 여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늙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제 나랑 싸우지 않는 거 자꾸 어제까지 나는 피부가 좋았고 그 다음에 더 총명했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를 좀 고민하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사실상 보면 10대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0: 그렇죠.
2: 이제 나이가 들면 바로 어제랑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나고 어제 나는 지나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0: 내일 나에게 꺼드럭대고
2: 내일 못하는 오늘이 날 테니까 적어도
1: 잘 늙는 법 손디 혹시 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하시는
3: 아니 글쎄 뭐 그 제 앞에서 늘 우리 송기정 마인드 마이너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0: 선수를 치고 계시군요.
3: 네, 늘 그 앞에 거기다 이제 좀 덧붙이는 편이긴 한데 지금 말씀이 가장 맞죠.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아마 결이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그 표현을 어제 나와 싸우지 말자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감히 이런 얘기까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남에 대한 배려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예, 이따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땐 그런 부분들을 늘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들면 인정해가면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남

0: 대한 배려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예. 그걸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과연 뭐 제가 이렇게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저하냐면 내가 과연 그걸 다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 제가 오늘 젊은 세대니까요. 제가 한번 제가 고른 곡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이 선곡 진짜 너무 꺼드럭이다.
1: 제가 원래는
2: 젊은 어필이다 진짜.
1: 원래는 제가 다 다른 곡을 골랐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마지막 생전 마지막 정규 앨범에서 한 곡을 골랐다가요. 오늘 이야기 듣다가 곡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영크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젊은 사람으로서
0: 플렉스하는 노래인가요?
1: 예, 맞습니다. 예,
2: 플렉스요.
1: 제일 최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와, 손석희 12시에서 이 노래를 제가 트는군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제가 골랐고요. 이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활동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강한 수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8도를 넘었고요. 경남 의령의 기온도 37.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한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습도로 인한 불쾌감도 심해지고 있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장마

0: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6: 백조싱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손석희의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요일 코너 진행을 맡은 작가 김겨울이고요. 오늘 나이듦을 주제로 손석희 DJ, 송기령 작가, 이종범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이듦을 좀 의미 있게 풀어낸 작품이 혹시 있을까요? 이종범 작가님.
1: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서, 만화 중에서 네.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송 작가님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원작에서는 야나기사바라는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유택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한 교수입니다. 노교수고. 그 교수가 일생을 살아온 결과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를 수십 건에 걸쳐서 알게 해주는 작품이에요. 아주 작은 에피소드들의 모음이에요. 네. 예를 들면 대학교 캠퍼스에 새로운 어떤 동을, 연구동을 지어야 돼서 거기에 이제 유치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이 껴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나이 든 유택 교수는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늙은 나이에 자전거를 배우는데 제대로 나이 든 사람이라면 새로운 걸 배우는 자세가 어떨까. 이런 모든 이미지를 저에게 줬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지혜롭게 늙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삶을 살겠지? 를 계속 주는 장면과 에피소드를 가득한 만화라 저는 천재 유교수의 생활 추천합니다.
0: 천재 유교수의 생활.
1: 네.
0: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화에서 그리는 네. 멋지게 나이 든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들 때 경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과 좀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꼰대랑은 좀 다른가요? 아니면 오히려 좀 좋은 꼰대스러움 같은 것도 있나요?
1: 재밌네요. 왜냐하면 천재 유교수의 생활을 본 덕분에 제가 네. 꼰대의 정의를 세우게 됐거든요. 저에게 꼰대라는 것은 자신이 오답일 가능성을 0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누구한테 가르치려드는 태도도 저에게는 꼰대가 아니고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많은 논리가 진행되면 거기서 저는 꼰대가 시작된다고 믿어야 돼. 그걸 알려준 게 유교수의 생활이었어요. 이분은 지혜롭고 아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송기령 작가님의 누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보게 되면 본인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를 아예 안 까는 노교수예요. 거기서 저는 꼰대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답, 정답지로서의 자신에 대한 확신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 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1: 이렇게 이제
2: 좀 다른 겁니다.
0: 소크라테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태도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죠. 어린 젊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확신하는 경우는 있으니까.
3: 네. 근데 뭐 그 우선 나누는 보통의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은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네. 뭐 그 차이잖아요.
1: 그렇겠죠.
3: 또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과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이미 옛날 사람.

0: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매우 좋게 표현한 경우도 많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예를 들면 뭐 군자표변. 얼핏 보면 나쁜 이미지를 가진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뭐랄까 그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확 바꿔낼 수 있는 군자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예,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뭐 요즘 사람들이야.
1: 그러네요.
0: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게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그것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렇다면 그게 꼰대가 되는 것이고 과감하게 바꿔낼 수 있다면 꼰대라는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 거겠죠.
1: 그럼 가끔은 예. 용기가 부족해서 꼰대가 되어버리신 분들도 많겠네요.
0: 그럼요. 예, 얼마나 많겠어요. 예.
2: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좀 어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연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탐색을 하고 활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탐색을 해야 활용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가 취향도 갖고 거기 때 해결책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쓸 때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탐색의 시간이 나한테는 좀 없지 않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내 삶의 유한성이라는 걸 안 느낄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좀 구두쇠가 되는 거예요. 탐색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네. 신념이 지나치면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무도해지니까 꼰대가 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와, 이 얘기, 이 모든 얘기를 한 문장으로 합쳐놓은 표현이 정말 맛있는 데 못 가봐서 그러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와 이거 완벽한 문장이다 진짜.
2: 못 가봐 못 가봐.
1: 못 가봐 못 가봐 맞아.
3: 맛있는 데 못 가봐서 그래. 아, 딱이네요. 그러면 이 꼰대라는 게 결국은 그런 식의 좀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어쨌든 우리가 좋게 잘 늙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늙는다라는 거랑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는 표현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러게요.
3: 그렇죠. 어른이 된다와 늙는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우리가 말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어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늙는 게 되는 걸까요?
1: 사실 저는 제가 이 중에서 어린 축에 속하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지는데
3: 네.
1: 그 발효되는 것과 부패하는 것의 차이를 저희 은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세균이 들어간 채로 계속 가면 이제 부패하는데 그거를 잘 막아내면 발효하는 과정을 한번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든 스스로 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보통은 곪는다. 그게 자신의 과거의 과오나 잘못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잘 늙으신 분들은 자신의 내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건 해결해 나가면서 가시는 분들. 그래서 곪지 않고
3: 네.
1: 그럼 결국은 부패하지 않는 거고
0: 네.
1: 그럼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0: 거기에 한 말씀만 좀 얹어놓자면 그런 경우에 그 나이 들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1: 네.
0: 그 생각을 하는데 미래를 생각할 때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부정적인 면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그 낙관과 비낙관이란 말을 쓰는데
1: 비낙관.
0: 예예. 예. 비낙관이라고 하면 낙관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어느 정도의 방향 수정과 노력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비관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비관적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비낙관적인 말을 쓸지언정. 예, 그래서 그거는 늘 가능성을 살려둔다면 나이가 들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이정범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적으로 계속 해결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떠올라서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나이 들면서 훨씬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예, 예.
3: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저는 뭐 은혜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들을 듣다 보니까
1: 아, 되게 거슬린 거예요. 30대가 자꾸 이렇게 응애라고 하시니까
3: 그럴 수 있는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곳이어서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쩌면 냉소하는 순간 늙는가? 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늙으려면 어쩌면 내가 선택하지 못한 혹은 선택하지 않은 옵션에 대한 미련이나 억울함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 같은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거에 이렇게 잡아먹히기 시작하면 좀 사람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0: 얘기하는 보니까. 게 네. 얘기하는 게 딱 꼰대네요.
3: 그러게요.
1: 젊건이 네. 젊고
3: 젊은 건데 의외 건데
2: 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거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해본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해봤는데 아. 그냥 뭐가 따라 나오면 그거 안 돼가 따라 나옵니다.
1: 아, 맞아요. 해봤는데 그 좋더라는 거 별로 없어요.
3: 맞아요.
2: 근데 그 실패가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또 거꾸로 어려웠으니까 그 일이 나한테 온 걸 수도 있어요.
3: 그럴 수도 있죠.
2: 근데 그거를 들이짐작해가지고 그걸 놓을 수 있으니까 진짜로는 자기 경험을 한번 의심해보고 그래, 또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3: 시도해보기.
2: 보통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뭘 알았다고 생각하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환경이 바뀐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키려는 걸로는 유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새로운 걸 해보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중이에요.
1: 그러고 보니까 아직 되게 많은 걸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에 이미 냉소를 장착해버린 분들이 거꾸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2: 그러니까요.
1: 근데 보통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미 냉소를 장착했어야만 하는 맥락들이 또 있어서 마음이 아파. 저런 맥락이면 냉소를 장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 맞아요.
2: 우리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2: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1: 아, 네. 그럴 때 좋은 어른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 이제 좀 지켜주거나 도와주는 존재라면 좋은 어른일 수도 있겠네요.
2: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꽤 많이 봤는데 그게 있었어요. 뭐 시니어 게시판이었는데 시니어 게시판에는 아프단 말을 올리면 안 돼요.
1: 왜요?
2: 다 아파요.
3: 그 기본이니까.
2: 굳이 이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 그 부정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강퇴 막 이렇게 나오는 곳이죠. 근데 어떤 분이 올리신 거예요. 젊은 분인데 60대 분인데 60대가 되니까 힘들다. 몸도 어렵고 막 이렇게 저기 얘기하시니까 아우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댓글이 60대면 날아가겠다.
1: 60대면 날아가지.
2: 80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 그거를 한탄만 하고 있다고.
1: 신혁 게시판에 안 아프다. 이거는 히트 되겠네요. 야 뭐 먹었어 좀 나 정보 좀 줘봐. 안 아프 어떻게 안 아프?
3: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 아픈 데가 없다.
1: 그러니까
0: 그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60대가.
0: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겨울 작가가 여기서 제일 어리잖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36?
3: 네.
0: 예. 바깥에 20대 작가가 있어요.
3: 그러니까요.
1: 그러네.
3: 맞아요.
1: 네.
0: 20대 작가가 지금 들으면서 되게 웃길 거예요.
3: 웃겠죠? 네?
0: 김겨울 작가의 응애도 되게 웃길
3: 그러니까요.
0: 거라고.
1: 그렇지.
0: 네.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근데 그 상대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절대적으로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하는 것이 현명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일단 제일 좋은 건 몇 살인지 까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 순간부터 비교군이 너무나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다 괴로워집니다.
1: 그러게요.
3: 그리고 이종범 작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내가 냉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 냉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냉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어쩌면 좋은 어른이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 드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송 작가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2: 아, 오늘 생각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비틀즈의 When I'm 64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3: 네네네.
2: 근데 문제가 그거를 제가 서른 살 이전에 들은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정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2: 네. 할 수 없이 아델의 이번에 30 앨범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I Drink Wine이라고.
3: 네.
2: 아델님이 대단한 분인 게 앨범 제목이 19, 21, 25, 30이에요.
1: 야, 멋있다.
2: 본인의 나이에 맞춰가지고 앨범을 내고 있는데 네. 19살 내는 앨범 자체가 마스터피스였어요.
1: 네.
2: 그래서 이분은 진짜 완숙미가 벌써 나오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다음에도 계속 발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숫자가 100이 넘을 때까지 앨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앨범 내용에는 본인의 성장 그리고 뭐 상처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이 드는 게 상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면 송 작가 선곡 아델의 I Drink Wine 듣고 오겠습니다.

0: 천사케 12시 일요일 코너 사색. 오늘 나이듦에 대해서 함께 사색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나이듦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린 순서대로 이종범 작가부터 들어볼까요?
1: 김기호 작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저요? 아,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약간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배우고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네, 들었습니다.
1: 저도 너무 비슷한 마음이었고요.
0: 제 기억에 묻어가시는 거예요?
1: 제 기억에

0: 남는 건 낙관과 비낙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니까 많은 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 그게 네.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것들을 키워드로 딱 정리해주는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좀 약간 알맹이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어.
1: 네.
0: 네.
2: 고맙습니다.
3: 제가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던졌기 때문에
0: 그죠.
3: 저는 기대했어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이 듦에 대한 담론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 사회가 나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타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도 당사자성을 좀 있어야 관심의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듦을 받아들인 상태가 된 거고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재밌는 거 많잖아요. 이런 네. 거 있었어요. 너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그래서 이제 연배 높으신 분들이 그만큼 회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이가 들었어도 그만큼의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 도움이 될 때부터 가능한 거지 자신의 사적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좀 더 함께 같이 나이 드는 사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예. 저는 뭐 제일 연장자로서 아까 썼던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즘 뭐 세대별로 뭐 저 조롱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 14이 뭐니 뭐 다 네. 들어봤는데 아까 쓴 말을 다시 쓰자면 기다려라.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손석희 DJ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예,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ight for Fighting이라는 그룹의 노래인데 오늘 딱 아까 100세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제목이 100 Years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의 풍경을 삶의 풍경을 얘기해주는 노래인데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같이 들어보시죠. 예.
2: 네, 그러면 마지막 곡 Fight for Fighting의 100 Years 들으면서 오늘의 사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예.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지금까지 MBC 라디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MBC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다음 세대의 삼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를 열고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업체를 만났습니다. 1천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1위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 오픈AI 주요 투자사인 세콰이어 캐피털 등 실리콘밸리 상위 6개 기업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빠른 실행력 등 한국의 강점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6: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0: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을 막는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모태 펀드와 국민 성장 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연계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 스타트업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 투자 역량을 가진 미국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강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투자사들 역시 국민연금공단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투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 없이는 세계 AI 발전이 불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첨단 기술 강국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 칠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선 말이 없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보안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미군이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군에 공습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연속 이어졌던 이란에 대한 공습은 이날 하루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26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롱드 데파르트망에서만 4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프랑스에서만 19만 7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기준 자국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1일 이후 이틀 만에 437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76명 증가해 치명률도 44%로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받아 접경지에 배치하려 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파병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북한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배치하려 한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현재는 14,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피해도 상당해 지난 5월 기준 사망자는 2,200명, 부상자는 4,800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2: 충북 음성군의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던 외국인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태국인 남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익은 작년보다 2천억 원 넘게 나빠지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대형 손보사 4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도 작년보다 1.9%포인트 늘어난 84.5%로 악화했습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행사 현장에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최소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오후 10시쯤 유럽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스트레이트 데이 행사가 진행 중이던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 승합차 한 대가 진입해 여러 명을 들이받은 뒤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북과 대구, 경북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mm, 제주 5mm 안팎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2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2515님의 추억이에요. 대학생 때 여름방학마다 섬으로 봉사를 다녔어요. 씻지도 못하고 큰 방에 다 같이 자며 모기와 씨름하던 그 시절이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끈적이는 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옆 사람과 닿는 불편한 잠자리, 게다가 귀찮은 모기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리운 추억으로 바뀌다니, 이게 바로 여름의 힘이죠. 벌써 7월의 말.

0: 서울 시스터즈의 지난 여름날의 추억 들으면서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문 열어봅니다. 아니 여행도 더 불편하고 더 고생한 여행이 나중에는 그 고생이라는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재밌는 추억으로 그냥 남잖아요. 여름도 유난히 덥고 유난히 고생하고 나면 아마 그 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 더운 여름 이왕 즐기고 잘 즐기면서 더 오래 추억할 만한 추억으로 한번 남겨보시죠. 아,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이 여름에 대한 그 특별한 뭐 이번 여름이 더 더웠다 저 때가 더 더웠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또 오늘은 빨리 실내로 들어갔냐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최대한 오래 안 있고 어딘가 들어가면 시원해질 거라는 약간 믿음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름에 촬영하면 작년 재작년만 이렇게 여름에 밖에서 야외 촬영하는데 심지어 막 정장을 입어야 돼요. 와 이러면 이게 생각만 해도 더워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어떻게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우리 오늘 손트란요 아시죠?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로 1, 2부 채웁니다. 3, 4부에는 손트라의 보석 상자 활짝 열리니 우리 보석 같은 라이브 또 어떤 곡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봬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이 시간엔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이런 대사가 나온답니다.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문자 보내면 신청곡이 나옵니다. 어머님, 안 보내신다고요?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어머님?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그냥 편하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은 못 들려드린다 해도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408님께서 일본 여행 다녀온 아들이 우리나라가 더 시원해, 너무 더웠어 이러네요. 집이 좋음을 새삼 느꼈나 봅니다. 그래도 여행은 또 하나의 힐링이니 좋았겠죠.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할로로 너와 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지금 도쿄, 오사카 거의 38도,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아, 우리 7946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요즘 요리학원에 다닌대요. 주말에 요리학원에서 배운 짜장면을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신청곡 슈퍼주니어 요리왕 부탁드려요. 그냥 남편이 이렇게 요리해줘서 그냥 맛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할로로의 너와 나, 그리고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0: 해볼래?
1: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그리고 할로로의 너와 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장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사연들 신청곡들 받고 있어요. 계속 살펴볼게요. 9267님께서 요즘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카페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들 때는 공감해주는 게 최고의 위로라고 하잖아요. 공감 요정 테디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 그만두고 하고픈 걸 찾아보기, 아니면 이 나이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계속 다니기. 둘 중 어떤 게 좋을지 고민 상담 해봅니다. 노래는 싸이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무료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고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나한테 진짜 도움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일부러 그냥 몸 고생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 꿈을 한번 목표로 해서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적성에 잘 맞기도 하고 그냥 몸이 힘들고 혹은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좀 힘든 거다 그러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은 일들, 더 좋은 기회들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제가 노래로라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죠. 싸이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띄워드릴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전남 광양과 대구, 영남 지방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낫겠고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면서 더위를 피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습니다. 중부와 전북, 영남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편차는 크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이 비를 끝으로 장마는 끝이 나겠고 이후에 극심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2부 첫 곡으로 우즈의 드라우닝 들었습니다. 우리 7822님께서 긴 휴가 겸 연휴가 끝난 뒤 다시 근무지로 일하러 가야 하는데 발길이 쉽게 안 떨어지네요. 그래도 힘내서 출발해요. 고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신청곡이 딱 하고 나오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우즈의 드라우닝 부탁드려요. 아, 혹시 놀라셨을까요? 지금은 운전 안 하고 계시려나? 아,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일주일에 딱 하루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들 쭉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할게요. 7954님, 주말 출근길 비에 운동화가 다 젖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양말이 축축, 억수로 찝찝해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신청합니다. 몇 시간만 더 참아 봅시다. 아니 안 그래도 요새 또 장화를 요새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워낙 이제 장마를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장만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비 올 때 편하잖아요. 편하면서 뭐라 그럴까? 내가 철인이 된 듯한 느낌. 뭐든 덤벼라. 물 고여 있는 거 일부러 더 씩씩하게 밟고 막 그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분은 너무 찝찝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말리시겠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 스케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은 노래 여행 스케치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트로트 아닌 다양한 장르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6533님께서 너무 덥고 습한 날씨 올 여름 대단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땀이 많아서 엄마가 한약도 해먹이고 그랬는데 소용없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손트라에서 좋아하는 노래들 들으면서 음악 피서 해볼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틀어주세요. 아, 저도 워낙 열이 많아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때 별거 아닌데 땀 너무 많이 흘리니까 뭐 너 힘든 척 하냐고 막 이러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또 이제 땀 흘릴 때 나중에는 이게 좀 시원합니다. 뭔가 땀 흘리면 괜히 운동 더 많이 잘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6533님의 신청곡 라붐의 상상 더하기에 이어서 6540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까지 두 곡 이어서 드릴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텐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우리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0604님께서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버티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우연히 들은 BTS의 Magic Shop. 노래를 듣는 동안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참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처럼 지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도 큰 힘이 된 만큼 주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 노래가 좀 큰 힘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또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BTS의 매직샵 듣고요. 저는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DC 한여름 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기업 6곳이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지시간 25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미드업 행사를 계기로 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기업 6개사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투자 기업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커에어 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으로 이들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익은 작년보다 2,000억 원 넘게 나빠지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대형 손보사 4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도 작년보다 1.9%포인트 늘어난 84.5%로 악화했습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26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롱드 데파르트망에서만 4만

0: 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4만 헥타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데요. 이번 산불로 프랑스에서만 19만 7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3시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북과 대구, 경북 5에서 40, 대전, 세종, 충남, 전북 5에서 30mm, 제주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가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영국 런던의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위용을 지키기 위해 건물의 높이와 형태를 조정하는 기준이죠. 국가유산과 개발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합의하고 개발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살피며 서로의 필요를 조정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치가 함께 자라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MBC 라디오국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있다는 사실. 손트라를 거쳐간 가수들의 라이브가 보석이 돼 상자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는데, 그 뚜껑을 열면 눈부신 목소리가 마법처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소리에 이끌린다. 바로 오늘 그 전설의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 보석 상자야 열려라. 야, 왜 안 열려? 아, 이거 지문 인식인가? 손태진 씨, 좀 도와줘 봐봐요.
2: 이거 보통 보석 상자가 아니구만. 다시 열어볼까? 이야, 짜, 이야. 아, 눈이 너무 부셔. 왜 이리 부셔? 오늘 또 보석 같은 라이브들이 와르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이브 맛집 손트라가 2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온 수많은 라이브 가운데서 한 번만 듣기 아까운 보석 같은 곡들을 쏙쏙 골라서 다시 듣는 시간이죠. 3026님께서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어떤 분의 노래가 나의 마음을 노크할지 설렙니다 하셨는데, 첫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올해 4월 27일에 출연한 홍성윤의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의 원곡이죠. 우리 성윤 씨 아주 귀여운 말투로 그 고향 대전을 막 자랑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노래 부를 때는 또 완전 구수하고 맛깔나게 참 잘 불렀죠. 우리 이 노래 듣고요, 한 곡 더. 25년도 6월 4일에 출연한 김소유 씨의 라이브, 현철의 청춘을 돌려다오까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김소유의 청춘을 돌려다오. 원곡은 현철의 노래죠. 그리고 그 전에 들은 곡 홍성인이 부르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또 그 라이브를 보내드리는 만큼 그 현장감도 있고 늘 보면 마지막에 제가 웃는 목소리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와 하면서 아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나가는 노래들은 유튜브 트롯

트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다 있는 곡들입니다. 여태까지 정말 귀한 스태프분들 그리고 많은 가수분들, 선배님들, 배우님들 뭐 다양한 무대들이 있었어요. 왜 스태프까지 얘기하다면 우리 작가님도 우리 PD님들도 들어와서 한 번씩 코너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야 열창했던 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왜 그런 노래들은 왜 유튜브에다가 안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꺼낸 보석같은 라이브 세 번째 노래는요. 지난달 22일에 출연한 린의 아이 좋아. 우리 2486님께서 저녁 메뉴로 안동찜닭 준비하고 있어요. 린의 아이 좋아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라이브 버전 너무 생생하게 보내드릴 테고요. 3026님께서 오호 라이브로 나왔던 노래라 정수라의 환희 추천합니다. 보석상자에 다 좋은 노래만 들어있지만 그중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시간이 흘러 그때 손트라를 추억하며 즐거운 시간 다시 꺼내봅니다. 정수라 선배님도 함께 해주셨죠. 그때 열창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 그게 벌써 24년 9월 10일이었어요. 손트라에 출연해서 또 부른 라이브 두 곡 린의 아이 좋아 정수라의 환희 띄워드릴게요.

헤이. 헤이. 밖에 계신 분 준비됐나요?

방금 들은 노래 정수라의 환희,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는 린의 아이 좋아였습니다. 와, 방금 정수라의 환희 막 끝났을 때 그 가든 스튜디오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와 막 환호하셨던 그 현장감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보석 같은 라이브는요, 이분이네요. 올해 3월 16일에 손트라에 놀러왔던 손비나 씨의 노래인데요. 이날 뭐 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과 뭐 등산 얘기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손비나가 부른 땡큐 듣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요즘 여름 휴가철은 예전처럼 극심한 정체가 한꺼번에 몰리는 패턴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오늘 지금은 오히려 평소 주말보다도 교통량이 적은 모습인데요. 먼저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 서울 쪽으로 총 24km가 정체인데 서정부근 3차로에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해서 화도까지 총 12km가량 길게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 양양 쪽도 역시 서종부근에 추돌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 봉평터널 부근 1차로 사고 여파로 평창부터 면원까지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는 여주 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일요일에는 손트라 보석 상자가 열리는 날이죠. 이 보석 상자에는 손트라를 거쳐간 가

자, 한 곡 더. 473 하나님께서 차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듣고 싶어요. 운전은 우리 자기가 하고요. 자기야 노래 듣고 싶어요 했는데, 아, 이 노래는 우리 작가님이 부른 거 말고 오늘 특별히 또 박주희 씨가 오셨을 때 불러줬던 3월 9일 손트라 라이브 버전 들려드릴게요. 우연히 목욕탕에 간 건가? 뭐지?

아~ 박주희의 자기야. 그 전에 들은 노래는 우연히의 그 남자, 나영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우리 손트라 보석상자에서 나온 귀한 라이브들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시간대를 옮긴 후 아모른 사람 둘이서 파티를 빛내준 특별 게스트, 우리 축크박스 추혁진 씨, 그리고 해남의 딸 미스김 씨의 라이브 준비했어요. 6월 9일 STJ 노래방에서 부른 이지의 응급실, 추혁진의 목소리로 듣고요. 미스김 씨 노래는 우리 25년도 3월 20일에 손트라 쇼케이스에서 나온 트로트 메들리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 이 노래 영상을 너튜브에 업로드하고 한동안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라이브입니다. 이야, 참 너무나도 초반에 열창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트로트 메들리에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강진의 막걸리 한 잔,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메들리로 미스김 목소리 보내드리고요. 그 전에 추혁진의 응급실, 이지의 노래죠.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야하야
2: 야하야
0: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바다에 쳐놓은 전어 그물을 걷어올리며 부르던 그물 당기는 소리입니다.
1: 우리 동사 논도 사고 밭도 사고
0: 고소한 전어 냄새와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손트라의 보석상자. 오늘 3, 4부에 나간 노래들은 모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가수들이 직접 부른 라이브입니다. 그때 한번 듣고 말기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노래를 잘해주셔가지고 아 참 다시 한번 재조명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문 닫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2428님께서 손트라 보석상자 속 한번 듣고 잊은 가수님들 노래를 소환해 주시니 좋네요. 다양한 보석들로 귀여워 강했습니다. 우리 DJ님이 불러주신 해변의 여인도 신청해 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늘 마무리를 저의 라이브로 또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감사합니다. 네, 이때 갑자기 신청곡을 받아서 정말 그 실시간으로 불렀고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오늘 손태진이 부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인 피어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과 소통하며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피어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들과 세계 각국 관광객을 직접 만나 인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임정택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부터 피어 39의 도시재생 역사와 해양생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길가의 상점과 해안가 등을 둘러봤으며 이후 해안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4연승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캔자스시티와의 홈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5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넣어 북중미 월드컵에서 복귀한 뒤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3경기 이상 연속골을 넣은 건 지난해 9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 중인 이정우가 3점 홈런과 2루타로 멀티 장타를 터뜨리며 맹활약했습니다.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는 팀이 2대0으로 앞선 3회 투아웃 1, 2루에서 시속 129km짜리 스위퍼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애슬레틱전 이후 32일 만에 터진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견된 9cm 높이의 단차와 관련해 서울시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 시험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포장 아래의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시험은 구조, 토지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9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램프와 올림픽대로 인접 구간의 한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청과 경상권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31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9: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0: 여름의 절정에서 책 한 권은 읽으리. 익숙한 고전을 다시 펼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어린 왕자가 거쳐왔던 별들을 좀 되짚어볼까요? 첫째 별에는 군림하고 명령만 할 줄 아는 왕이 살았고, 둘째 별은 남들이 박수쳐주기만 바라는 허영꾼, 셋째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술꾼, 넷째 별은 우주의 별이 모두 자기 거라며 별을 세고 또 세는 장사꾼, 여섯째엔 아직 자기 별도 탐사해보지 않은 입만 살아있는 지리학자가 있었다. 요즘 세상을 보는 듯한 통찰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요즘 통넓은 스타일의 바지가 유행이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0: 알죠. 그 와이드 팬츠라고 해서 이렇게 통턴 거.
1: 그 와이드보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줌이나 네. 이런 핏감이 다른 퍼들 팬츠라고 들어보셨어요?
0: 퍼들이요?
1: 퍼들. 이게 퍼들이 웅덩이란 뜻인데요. 바지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폭이 넓은 바지인데 이 중간중간 좀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그 디자인이 있어요.
0: 있어요.
1: 예. 요즘 근데 이 바지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대요.
0: 바지인데 무슨 사고가 나요?
1: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 밑단이 길고 넓잖아요.
0: 네네.
1: 바지가 사고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바지 입은 사람이.
0: 아, 입은 사람이.
1: 바지가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겠네.
0: 네네네.
1: 이걸 이렇게 입고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이 바지가 걸리는 거야, 발에. 여기 콕콕 넘어지는 거예요.
0: 그래도 자기 바지단에 걸려 넘어지는 게 흔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1: 흔치 않죠. 그 근데 요즘 SNS에 이게 흔치 않아야 되는 사건이 흔해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0: 그래요?
1: 퍼들 팬츠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져.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0: 아이고 아이고.
1: 근데 바지 끼임 이것도 있고 자전거 체인에 바지 있다니 말려 들어갔다 이런
0: 맞아요.
1: 사고 날 뻔했던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0: 펄럭이면 안 돼요 바지가.
1: 그러니까.
0: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바지단이요? 길고 넓은 바지 다 위험하다는 거 아닐까요?
1: 아까 문천식 씨 얘기했던 와이드 팬츠 있잖아요.
0: 예, 예.
1: 찰랑찰랑하게 쫙 펴지는 거. 그 바지가 유행일 때도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0: 아.
1: 그래서 다시 나오는 얘기가 야 유행과 위험 디자인 이게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0: 예, 그런 문제는 패션업계 전문가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라고요. 국가와 사회가
1: 그 개인기 하기 전에 남의 말을 좀 들어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0: 아니 너는 아직 시원하게 못 웃겨와서
1: 듣고 반응해.
0: 강박이 있단 말이야. 틈만 나면 집어넣는단 말이야.
1: 남한테만 귀가 두 개야. 입이 하나고.
2: 무슨 말 건지면 되니까.
1: 지는 안 들어 그러니까.
0: 아 근데 정선희 씨가 이런 퍼들 팬츠 입고 다니고 봤는데 내가
1: 이게 그래서 네. 바지 밑단에 그 찾아보시면 그 주름을 잡아주는 그 별도 액세서리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바지단을 조금 너무 끌리지 않게 이렇게 네. 주름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바지 밑단 조정 뭐 이러면
0: 누나, 우리
1: 나와요.
0: 20년 전에 힙합 바지 입을 때도요. 밑단에 오핀으로 잡고
1: 오핀 꽂았잖아요.
0: 그랬어요.
1: 그래서 오핀 말고 이렇게 고무줄로 싹 하는 게 나와요.
0: 와 있구나.
1: 예.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0: 에이.
1: 그거조차도 허락지 않는다. 이거는 엣지가 없다. 뭐 이래서 그냥 다니다가 그냥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막
0: 멋스러운 건 좋죠. 근데 안전이 더 중요하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퍼들 팬츠도 와이드 팬츠도 입어봤는데 너무 길잖아요.
0: 네.
1: 힘 있을 때 입어야 돼.
0: 왜요?
1: 무거워.
0: 아 무거워요.
1: 너무 무거워. 바지 발 하나 들어 올리는 게 힘들어.
0: 그렇겠다. 멀리 걷기 힘든 바지네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네. 얼추 MG 패션에 맞춰가지고 몇 개 있는데 지금 네. 어우 걷기 너무 힘들어.
0: 아 바지 관련 노래 또 있어요.
1: 뭐요?
0: 싸이. 나 far 바지 어때요?
1: 내 안에 아싸가 있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1: 자 싸이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네. 나 far 바지.

0: 있는데.
1: 그렇죠. 부추컷 이런 거.
0: 맞아. 근데 확실히 예전 부추컷이 훨씬 더 나팔스럽고 요즘은 조금 합의를 봐서 적당한 부츠컷으로.
1: 그리고 그 취미생활마다 유행이 있는 거 아세요? 카메라 쪽도 유행이 있고 맞아. 요즘 제가 자전거 타잖아요. 네. 여기 쫄바지도 또 옛날에는 쫄티 쫄바지 화려한 게 유행했거든요. 네. 요즘 심플한 거.
0: 그렇죠. 네,
1: 단순한 게 유행.
0: 수영장도 그래요? 수영복에 유행의 흐름이 있어요.
1: 그래요. 네,
0: 그 원피스 수영복인데도 네. 로우컷, 미들컷, 하이컷. 이게 뭐냐면 다리가 이제 움푹 파이고 덜 파이고
1: 아, 골반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0: 거죠. 아, 네.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왜 항상 밥만 먹고 못 산다.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1: 그리고 정선혜 씨, 네, 우리 여기 진행자들도 네. 트렌드가 있잖아요. 옛날은 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시나 모르겠습니다.
0: 지금 들었는데.
1: 이거 내가 옛날 건데.
0: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1: 일부러 복고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려고.
0: 아 진짜? 네. 그랬구나. 일부러 그런 거였구나.
1: 여러분 저는 최신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최신식 진행이란 말 자체가 너무 눅눅해.
1: 아 오늘 왜 그래 진짜 오늘 왜 이럴까?
0: 아 진짜 왜 이럴까 네? 오늘? 아, 오늘 왜 이럴까?
1: 안 맞네 오늘.
0: 아 언제 맞았나? 아 나 진짜 오늘 그러면 이분한테 예, 예. 유행을 좀 배워봐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0: 항상 그 트렌드를 예. 예민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김준상 그렇죠. 아나운서. 예. 근데 사실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1: 그럼요. 이 양반도 40대 따니까 준상이도 총각일 뿐. 예.
0: 자 예. 썬데이 상암 3부에 시작합니다. 네. 예.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대용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취약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자, 여러분이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6: 네,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해 주시죠.
7: 방송 중에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한결같죠.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한결같죠. 스마트 라디오 미니 한결같이.
6: 최신식 주문 방법인데요. 네, 좋습니다.
7: 진행은 또 양심 있어서 그렇죠. 뺐구나.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실 수 있어요.
6: 네,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1683님이 응원을 좀 받고 싶으시대요. 이거 정선의 전문입니다.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7: 안녕하세요. 친정 엄마가 13년 동안 하시던 작은 백반집을 정리하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못 가고 주말에 갑니다. 엄마가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많이 허전하신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저희 엄마가 힘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해주셨어요. 진짜 13년이면
6: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7: 어떤 느낌이실까.
6: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백반집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멸종 위기예요. 갈수록 없어집니다.
7: 아니 근데 네. 그 백반집 기다렸던 손님들은 너무 섭섭해하시겠다.
6: 그렇죠. 집밥을 사 먹는 네. 가장 쉬운 방법이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요 백반집.
7: 그러니까 아 우리 어머님 당장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아 나 진짜 재료 준비하셔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평소 루틴대로 생각하실 텐데 따님이 어머님 모시고 잠깐이라도 네. 여행 좋고 마사지라도 좋고
6: 뭐가 됐든
7: 그리고 네. 엄마 바쁘게 밑반찬 몇 개만 오더 들어가요. 엄마 나 엄마 반찬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네. 조금 일을 네. 살짝 드리는 것도 당분간은
6: 그러게 네,
7: 엄마가 갑자기 너무 현실적으로 뭐 현타 네. 올 것 같아.
6: 아유 근데 치킨 하나 앞에 두고 좀 대화 나누시면
7: 맞아 맞아
6: 어머니 위로가 되실 겁니다.
7: 도란도란 네. 엄마 토닥토닥 그동안 고생 딸이다. 많았어 이러면서
6: 예예 예.
7: 아유 딸이 좋아. 네. 자 다음은 4665님이 보내주셨어요.
8: 아내 선녀니 천식 오빠 주말에 친구네 애기 보러 가요. 제가 애기를 너무 좋아하고 잘 놀아주거든요. 선녀 잘 있었어 천순이 이모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그래 이모 오자마자 시키는구나.
9: 이모 꼬꼬.
8: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이모가 먼저 술래 할게.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저는 신기하게 하루 종일 놀아도 괜찮더라고요. 애기들이랑 전실 연령이 좀 맞나 봐요.
7: 와 부럽다.
8: 친구들은 좀 쉬라고 하고 제가 이 한번 바쳐서 신나게 놀아주고 올게요.
7: 정신 연령이 아니라 체력이 되는 거예요. 오. 애기들하고 놀 때는요 체력이 돼야 됩니다.
6: 맞아요. 에이. 근데 진짜 너무 고마운 분이다 이분.
7: 진짜 최고지. 난 이런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고 봐요.
6: 에이.
7: 난 예전에 조카 볼 때 그러니까 같이 살 때 있었잖아요.
6: 네.
7: 그 질문 지옥에 빠질 때도 있었고 계속 의사 놀이 할 때도 있었고
6: 맞아요.
7: 의사 놀이 할 때는 계속 죽어 있었어요.
6: 네, 근데 애기들 이렇게 알죠?
7: 살려.
6: 애기들이 화타야.
7: 계속 살려.
6: 나를 그렇게 살린다.
7: 네. 너무 무서워. 어쨌든 그런 친구 한 명 정말 보배입니다. 자, 우리 4665님이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들을까요?
6: 네.
7: BMK가 피처링한 리쌍의 노래 광대 들을게요.

0: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번에는 1610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모임을 가신대요. 안녕하세요. 부킹 사연 쓰는데 맞나요?
0: 네네.
1: 주말에 모임 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짝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인중 땀나. 더워서 나는 건가? 긴장한 건가? 아무튼 제가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떡해.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같이 술 마시라는데 저 술 마시면 정말 쓰레기 아니 그저 주사가 심해가지고 어떡하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술은 예.

0: 술은 지금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술 마셔서 좀 못난 모습을 보이면 점수 깎이니까.
0: 못남 다행이야. 네. 정말 떡이 될 수도 있어요.
1: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나버리니까
0: 살짝 사랑 싸울 정도로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때가 기분 딱 좋아가지고 더 마시게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럼 술은 많은 거예요.
0: 일단 뒤로 보내고. 네네.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 다가가야.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으세요.
0: 네, 맞아요. 스며들어야 돼. 네. 고백부터 척척 때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1: 그렇죠. 네,
0: 그냥 슥슥 스며들어가지고 봄바람처럼 감아야 돼.
1: 맞아요. 스르륵 들어가세요. 스르륵.
0: 근데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다 보면 왜 이렇게 좀 챙겨줄 게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면 피로 회복 비타민 C 한 포 건네면서 쓱쓱 매개가 있지 않습니까?
1: 제가 먹는 건데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0: 부담 없는 거.
1: 네, 편하게. 네. 네.
0: 너무 쓴 거 안 돼요.
1: 오빠 위에 챙겨왔어. 이러면 싫어요.
0: 오빠. 어쨌든 근데 마음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설렘 포인트예요.
1: 좋은 거죠.
0: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네. 축하드려요.
1: 자, 이번에는 어떤 사연이죠?
0: 아, 이번에는 4384님 보내주셨어요.
2: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예, 저 일요일에 우리 며느리가 생일이에요.
0: 아, 예.
2: 예,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0: 인제요?
2: 그러니까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 가족들이 자주 가는 저 이제 그 중식당이 있어요.
0: 아하.
2: 거기가 특히 탕수육을 잘한다고.
0: 오, 맛있겠다.
2: 요즘 그 젊은이들 먹는 그 납작한 탕수육이 있던데 잠깐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그거를 저 까바라 까바라
0: 예? 까요?
2: 까바로
0: 뭘까요?
2: 까바로
0: 네. 까바라부터 출발했는데 빨리 오셨네요.
2: 나는 그게 별로인데 여기는 마침 옛날 탕수육을 한다 이 말이지. 야, 요리는 말이야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0: 네네.
2: 예. 정선우 씨 내 말 들어야 되는
0: 거예요. 그럼요. 예. 집중했어요.
2: 어디까지 했지?
0: 까바라.
2: 까바로. 그래서 옛날 탕수육을 먹을 거니까 우리 며느리 이제 생일 축하한다.
0: 예. 아, 그래도 신식 시아버님.
1: 그러게요.
0: 정말 그 며느님을 약간 좀 더 많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1: 그쵸.
0: 그런 시아버님이시네요.
1: 아유 아버님 너무 멋지시다.
0: 저는 꼬발로도 되게 좋은데 그 옛날 탕수육 그 맛이 너무 좋아요.
1: 아무래도 그래요.
0: 그 있잖아요. 입천장 까질 것 같은 그 투박한 딱딱함. 네. 딱딱함이 왜 바삭함이잖아요.
1: 그 옛날 탕수육에 그 파인애플 좀 들어가 있잖아요.
0: 아 너무 좋아.
1: 그
0: 류.
1: 너무 소스에. 좋아 진짜 좀.
0: 아,
1: 맛있게 드십시오 아버님.
0: 진짜. 에이, 탕수육 먹고 싶다.
1: 예, 다음은요. 5535님이 쇼핑하러 가신대요.
0: 쇼핑해요. 지선이 씨 준식 씨 안녕하세요. 아우 날씨가 너무 습해져가지고 내가 제습기 살아가요. 그동안 친구들의 제습기 쓴다고 할 때
1: 제습기입니다 선생님.
0: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 제습.
1: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0: 아 제습기 지죽질이야. 그랬어. 친구들의 제습기 쓴다고 할 때 뭔 제습기야. 이름이 원래 습한 거지 라고 생각했거든.
1: 네네.
0: 근데 와 진짜 살이 쩍쩍 갈라붙고 빨래도 안 마르고 정말 못 살겠더라고. 내 이제 뽀송뽀송한 집에서 지라시 들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신청곡 남겨도 돼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거 틀어줘요.
1: 예.
0: 네.
1: 진짜.
0: 제습기 없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0: 진짜 아니 한번 너무 놀랐던 게 우리 집이 수중에 있나 싶었던 게 옷방에 제습기를 설치를 했는데
1: 네네.
0: 아니 그날 저녁에 물이 한 1리터 반이 찰랑찰랑
1: 가득 찼죠?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정선우 씨 아시다시피
0: 아니 네. 방을 쥐어짜면 이제 그 정도 나온다는 거
1: 그죠? 실제로
0: 습기가 예, 와 무섭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아니면 에어컨을 틀든가
0: 맞아 맞아 예. 맞아. 자 오우 사모님 신청하신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1: 리센은 맞아요.
0: 리센은 맞네요.
1: 프리티걸
0: 미안해요. 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강원도는 강원도 양구군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홍천, 양양 등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으니까 기억하셔야겠고요. 잠깐의 이런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 서울의 낮 기온 34도, 경상도는 38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리한 바깥 활동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영동고속도로는 평창부터 둔내터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내린천휴게소 부근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지라시 부킹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은 양다영님이신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7: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사연은 처음 써봐요. 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돌싱맘입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지치고 힘들 때쯤 좋은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상대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한 분이라 부담스럽고 좀 죄송해서 밀어냈는데요. 그분의 진심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이 사연 듣고 있을 그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영석씨, 오빠가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행복해요. 우리 한번 예쁘게 만나볼까요?
6: 우와, 아, 멋있다.
7: 너무 보기 좋다. 네, 예.
6: 잘하셨어요. 예. 주춤주춤 걸으면서 뒷걸음질 치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번 주먹 쥐고 도전해봐야 됩니다. 인생.
7: 두 분 다 서로 연결 내신 건데 저 너무 맞아. 아름다운데요.
6: 맞아 맞아. 네. 아, 그리고 그렇게 막 미안해하고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분의 선택이잖아요.
7: 맞아요.
6: 그분이 나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했다면 그거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7: 그러네 진짜. 언제 우리가 만나달랬어? 그분이 좋다 그러는데.
6: 그럼 그럼. 네. 아, 또 내가 좋은 매력 있어 막 이러면서
7: 그럼요,
6: 좀 자신감
7: 거예요.
6: 가지세요. 네.
7: 그리고 영석씨도 멋있어요.
6: 맞아. 네. 두 분 사랑 진짜 응원합니다.
7: 그렇습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0: 근데 난 다 재밌던데.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다 재밌지만 그 다양한 코너들 중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2: 자, 마지막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2: 7월 16일 목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1: 어부의 아들!
2: 와우! 튀르키예 민담이었어요. 네.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어부의 아들이 공주랑 결혼하면서 생긴 일이었죠.
1: 그런데 여러분, 특정 사건으로 그 남편의 입이 딱 다쳐버렸어요.
2: 오. 굳어 혀가. 네. 굳어. 자, 우리는 혀 굳으면 큰일 나요.
1: 아유, 돈 못 벌어, 큰일 나.
2: 혀는 어떻게든 풀어놔야 돼. 네. 자, 뒤에 어떤 내용이 또 펼쳐진지 다시 들어보세요.
1: 혀 푸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좋아.
3: 메르하바, 안녕. 옛날에 한 어부가 살았어요. 그 어부에게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학교에 보냈죠.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아들은 공부가 영 적성에 맞질 않았던 거예요.
4: 아빠, 나 학교 안 가려 하바. 국어단은 왜 외워야 하려? 받아쓰기도 너무 싫어할라.
3: 야, 헤이! 이놈 자식! 안 되겠다 하바!
4: 어?
3: 그럼 나를 따라 생선 장사나 배우게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선을 진열한 목판과 술이 달린 멋진 옷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목소리가 아주 좋았죠.
4: 아, 생선 사세요, 이렇게.

0: 싱싱하고 맛도 좋은 생선 사세요, 이렇게르. 메라봐.
1: 야, 이거 뭐 노래하듯 막 감미로운 목소리로 미끄럽게 생선을 팔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누구 목소리가 저리 좋은가 하며 내다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왕궁 앞을 지나게 됩니다.
2: 생선 사세요, 이렇게르.
3: 어머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누구 하봐?
1: 공주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3: 너! 세상에, 너무 잘생겼다. 야이야이야르. 얼굴이 살짝 큰가 문지네. 이목구비가 그걸 다 덮고도 나무르야르. 아우, 아녀야, 일로 와보 하봐.
4: 아, 공주님 부르셨어요?
3: 저 목소리 좋은 남자가 들고 있는 생선을 전부 사고 목판에 금을 한 움큼 두고 오너.
1: 하녀는 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요.
2: 아버, 아버, 아버지, 이것 좀 봐봐라. 누가 생선을 몽땅 사고 금까지 줬어요, 이렇게.
5: 아, 아들아, 좋아할 일만은 아니군, 우즈.
2: 에?
5: 공짜로 받은 금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 하라.
2: 어?
1: 웬일인지 아버지는 별로 기뻐하지 않네요. 하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공주는 그의 생선을 전부 사고 금을 갖다 주다가 어느 날 그를 궁전으로 불러들이는데
3: 자, 어서 들어오라 키에.
2: 어.
3: 이옷부터 받으실람? 그리고 여기 가발도 써발릴까?
2: 아니, 이것은 여자 옷이 아니요, 이렇게? 난 남자라 키에.
3: 어, 맞으르, 맞으르. 이제부터 당신을 내 새 하녀라고 속일까르? 하녀인 척 하라 봐봐. 그래야 우리가 궁전에서 계속 만날 수 있지 않겠나 봐.
2: 나 이런 생선 팔다가 하녀가 될 줄이야.
3: 아,
2: 인생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래.
3: 빨콤 야르.
2: 혼자 좋아.
1: 이거라도 하자.
2: 예.
1: 공주는 그에게 글을 알려주고 튀르키의 전통 악기인 우두 연주도 가르쳐줍니다. 어부의 아들은 점점 공주와 어울리는 멋진 청년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마침내 공주가 고백을 합니다.
3: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
2: 아, 나도 좋게. 하지만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선 장수라는 것을 비웃으면 어떡하오르? 그러면 나는 혀가 굳어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3: 너! 하이르! 하이르! 절대 그런 일은 없으라!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바!
1: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장난을 치며 놀다가
2: 아, 당신 왜 이렇게 웃기나 봐. 미치겠어라.
3: 아, 아, 아, 아.
2: 어?
3: 아프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생선 장수 목판인 줄 알아. 하바, 어. 자꾸 치야. 왜 자꾸 치야.
1: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혀가 굳기 시작했어요.
2: 생선 장수 비웃으면 혀가 굳는다고
1: 공주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날 새벽 남편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와 부둣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고 남자는 몸짓으로 애원해 배에 겨우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배운 악기 연주를 선원들에게 들려주었지요. 선원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렇게 배를 타고 먼 나라들을 떠돌게 됐어요. 한편 공주는 자신의 실수로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웠지요.
3: 이놈의 입! 입이 방정 싸다! 기다려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기에.
1: 공주는 행동파였어요. 곧바로 배를 마련해가지고 선원들하고 남장한 하녀들을 쫙 태웠죠. 그리고 공주 역시 남장을 쫙 하고 항구마다 쫙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봤어요.
3: 저기요, 메라바. 혹시 잘생기고 말은 못하지만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남자, 그런 남자 못 봤을꼬르?
2: 어허! 내가 봤는데 그런 선원이 봤던 것 같으기 악기를 아주 잘 쳤지, 하바. 그 배는 지금 이 집으로 갔다르?
1: 공주는 그 길로 이집트로 향했고 공주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도 소문을 듣고 공주를 궁전으로 초대했지요. 왕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악사들을 불렀어요. 아이, 좋다.

0: 내 그 악사들 사이에 바로 공주의 남편 어부의 아들이 있었네요. 공주는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1: 왕이시여? 저 청년은 튀르키의 전통악기를 참 잘 치는군요.
2: 아살라모 알레이쿰 마소. 악기를 아주 잘 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못한다 살라마.
1: 아니요.
2: 아이 깜짝이야 알레이쿰. 왜 소리 질렀꿈?
1: 저 남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 무슨 말씀 아살라모. 벌써 6달 동안 궁전에 있었지만 저 남자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랑.
1: 그렇다면 왕이시여, 오늘 밤 저 청년을 제게 보내십시오.
2: 에?
1: 제가 반드시 말하도록 만들겠어라. 아빠! 만약 못한다면 제 배에 탄 선원 전부를 왕에게 드리겠어라.
2: 오호.
0: 그날 밤 드디어 남편을 만난 공주는 간절히 사과를 합니다.
1: 여보, 얘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당신을 찾으려고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이 제발 한마디만 하죠요.
0: 하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결국 공주는 왕에게 배와 선원들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1: 왕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제 목숨을 걸겠어봐.
2: 아이 그런 말 마살라무. 이런 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란. 사람 목숨이 장난이오 그란.
1: 아니요 아니요. 제가 죽든지 저 남자가 말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기에.
0: 다음날 공주의 형이 집행되기 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중엔 남편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3: 잠깐 마르키의 멈추시야마. 그 사람은 선원이 아니라 공주요. 그건 내 아내요.
1: 여보, 드디어 말을 했어. 아빠!
0: 남편은 왕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들려주었고 다시 배와 선원들을 돌려주었어요. 남편도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건 공주의 진심을 그제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둘은 진하게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공주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한테 그 생선 장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르하바.
4: 방송 때 문자 많이 왔습니다.
5: 네.
4: 2874님. 아, 튀르키예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행 안 가도 되겠네요.
5: 큰일 났네.
4: 아, 선생님 가보세요. 선생님 거기 열기구도 타시고요. 선생님. 네,
5: 가보세요. 많이 달라요.
4: 거기 좋대요. 네. 예. 그리고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5: 먹어야지.
4: 못 잡겠지. 하셔야죠. 예.
5: 3510님이 예. 교훈을 그 와중에 또 발췌해 내셨어요. 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제발 생각하고 말하자.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4: 아 실수 몇 번 하셨군요 선생님.
5: 근데 그거 예. 다 똑같지 않아요?
4: 누구나 하죠.
5: 맞아요.
4: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5: 그럼요 그럼요.
4: 예.
5: 0189님. 남편의 입을 열게 하는 쉬운 방법 있는데. 나랑 얘기 좀 해. 그럼 남편이 무슨 말이라도 했을 겁니다.
4: 예?
5: 공주가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걸. 아 이댁 남편은 입을 조금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여시나 보다. 대체적으로 다 물어요.
4: 예, 이거 예. 좋은 방법 아니에요.
5: 눈도
4: 다,
5: 감아요.
4: 다 얘기 안 해요.
5: 예, 죽은 척해요.
4: 네.
5: 나랑 얘기 좀 해.
4: 예, 저도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5: 그러니까 얘기할까 이거가 나 아니면 얘기 좀 해. 좀 해가 좀 문제인가? 얘기 좀 해.
4: 뭐 어떻게든 안 돼요. 뭐 나 궁금한 거 있어. 또 별로고.
5: Would you?
4: 아 글쎄요.
5: Shall we?
4: 아, 안 돼? 예, 무섭습니다. 방송 내용 네,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지라시 코너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5: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특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4: 공주는 어부 아들의 잘생긴 외모와 이것 때문에 반했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5: 1번 근육, 2번 목소리, 3번 장사수원.
4: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김예림 씨가 힌트 드릴 거예요.
4: 네.
5: Voice, Swings 피처링입니다.
4: 네.

got the voice. 슬프는 막에 듣듯 몰입해. 네 소식에 눈물 보일 때 나는 귀와 눈을 닫고 정신을 재조립해. 난 애기도 아닌데 넌 맨날 이랬지 baby.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너일까봐 maybe. 뒤를 돌아봐 아무도 없어 oh my gosh. 난 어이없단 듯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코너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공주가 반했던 남자 이것. 정답은요?
3: 2번 목소리 되겠습니다.
2: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자 저희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듣고 뉴스까지 듣고요.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현지 시간 25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측은 HBM과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삼성전자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했습니다.

0: 에게 칼부림을 한 뒤 도주한 남성이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무주군 무주읍 전통시장에서 한 성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을 오후 3시 6분쯤 무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2시간여 뒤 옷을 갈아입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나타났다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충남 금산군 재원면의 한 산소에서 안장 절차를 지켜보던 60대 남성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금산군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올랐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월간 이른바 대포차 집중수사를 벌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며 민생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며 경찰청 국수본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사범 38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0에서 50mm, 충청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31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유산 청장 허민입니다. 영국 런던의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의 위용을 지키기 위해 건물의 높이와 형태를 조정하는 기준이죠. 국가유산과 개발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지킬지 먼저 합의하고 개발이 유산에 미칠 영향을 살피며 서로의 필요를 조정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가치가 함께 자라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하시죠.
1: 자, 오늘 3, 4부 김준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이죠.
0: 3245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MBC 라디오 듣다가 김준성 아나운서가 뉴스하는 거 들으면 왠지 모르게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낍니다. 뉴스할 때는요, 딴 사람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김준상 씨 목소리 뉴스에서 들으면 준상 안녕. 네. 준상이 그거 틀렸네.

0: 장난치고 놀아요.
1: 맞아요. 네.
0: 자,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만날게요.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방송 프로그램이 한 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2: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1: 일요일 판 콘텐츠 킬러잡이
3: 썬데이 상아.
1: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휴가로 혼자 가셨습니다. 이분이 올해에도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에이 참 시작하지 말자. 예.
1: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혼자 갈 수 있는데요.
2: 부러워서 그렇죠. 조롱하는 거야. 네.
4: 부러우시죠?
1: 서로 부러운 것 같아요. 아. 나는 준산 씨랑 솔직히 혼자 가고 싶고 준산 씨는 저처럼 가족이랑 가고 싶은 것 같고.
4: 맞아요.
1: 그죠? 이상하게 이렇게 안 된다. 아,
4: 아니, 제가 지난달에 이제 조카들하고 일본 여행을 이제 누나 좋았겠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갔다 왔는데
1: 착한 삼촌.
4: 솔직히 저희 누나도 생각보다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았고 매형도 이제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하니까 아예 손을 놓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온 가족을 챙겨야 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도 네. 기쁘더라고요.
1: 좋아요.
4: 행복해. 막 조카들이 삼촌 덕분에 너무 즐거워서 이 한마디 하니까 막 힐링되고.
1: 준하 씨는 가정을 이끌어야 될 스타일이에요.
2: 그럼
4: 어떡하죠?
1: 결혼을 해야 되는데.
2: 네. 이끌어야지.
1: Can you?
2: 네. 우주?
4: I can, I can.
2: 우리 지난번부터 김준상 씨 때문에
1: 유행어 됐어요.
2: 우주 유행어 돼가지고.
1: 우주.
2: 뭐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우주?
4: Would you marry me?
1: 응원합니다, 준상 씨.
2: 가족들의 일상을 챙기느라 육아 때문에 막 정신없는 준상 씨의 헝클어진 머리 스타일을 보고 싶네요.
1: 그렇네요.
4: 맞아요.
1: 네, 과거 편성표 보면서 TV 프로그램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년도로 갑니까?
4: 오늘 2023년 7월 26일 TV 편성표입니다.
2: Yo, come on! 아, 이 드라마를 2023년에 했구나. 킹덜랜드.
4: 얼마 안 됐어요.
2: 네. 네,
4: 벌써 3년이나 됐네요.
2: 소녀시대 유나 씨 나오던 그쵸, 드라마죠. 준호 씨랑.
4: 맞습니다.
1: 네. 무슨 드라마였어요?
4: 이거 보셨군요.
2: 아니 보다가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별로 그쵸. 좋아하지 않아서.
1: 그 남녀들의 사랑이 싫어요, 정선 씨는?
2: 아니요. 사랑이 좋습니다. 사랑 확인한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4: 예. 알듯 말듯 할 때가 재미있는 거죠.
1: 아, 밀당을 좋아하시는데 예.
2: 탄산에 탄산이 빠진다면 재미가 없어요.
1: 아,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요.
4: 네, 이 드라마가 화제성이 꽤 좋았습니다. 제가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 네네. 네.
4: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방송된 제2본부의 16부작 드라마인데요. 가식적인 미소를 견디지 못하는 재벌 후계자와 원치 않을 때도 직업상 웃어야 하는 여자가 만나

0: 나서 진짜 웃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아마 쇼폼 같은 데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준호 씨가 회사에 인턴으로 나와요 처음에. 근데 이제 재벌 후계자란 말이죠. 근데 인턴으로 그냥 몰래 들어갔다가
1: 이게 설명이 너무 재밌는 게 가식적인 미소를 견디지 못하는 이란 수식어를 빼면 결국 재벌 후계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2: 사실 드라마의 80%는 그런 맞아요. 구성이잖아요.
1: 그렇죠. 수식이 네. 바뀌는 거예요. 계속
0: 어땠어요?
1: 수식이. 네. 뭐. 재밌어요. 네. 아니 저는 준호 씨 팬이라.
2: 네. 근데 사실 예, 우리 이준호 씨는 2PM 출신이시고
0: 그렇죠.
2: 유나 씨는 소녀시대 출신이시고
0: 네. 와.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2: 너무 잘해요 진짜.
0: 두 분의 맞아. 그 얼굴 합부터 연기 케미 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1: 아, 맞아요. 연기 케미가 좋았어요 진짜.
0: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아. 사귀는 거 아니면 사겨라 거의 이 정도의 그 반응이었어요.
1: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로맨틱 코미디 할 때 남녀 주인공 스캔들이 나거나 제발 완전. 사겨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성공작이래요.
0: 성공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시청률도 최고 시청률 13.8%
2: 우와 많이 나왔네요. 아,
0: 그리고 당시에 K 콘텐츠 화제성 1위
1: 와.
0: 또 출연자 화제성에서도 이준호 임윤아 씨가 1, 2위
2: 와,
0: 거기에 드라마 안에서 윤아 씨가 포상휴가로 태국에 간 회차가 있었거든요.
1: 네네.
0: 태국의 문화부 장관이 킹더랜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2: 야, 진짜로요?
1: 대단하다. 네. 아니 워낙 또 두 분도 그렇고 이 킹더랜드에 출연하신 분들이 또 맛깔나게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러니까 K-콘텐츠 화제성으로는 이때 이 당시에 이걸 따라잡기가 힘들었죠.
0: 아, 그럼요. 네.
2: 근데 맞아. 인기가 많아지면 논란이 생기는 드라마도 많잖아요.
0: 맞습니다.
2: 킹더랜드는 어땠습니까?
0: 안타깝게도 조금 있었는데
2: 네네.
0: VIP 고객으로 아랍 왕자가 호텔에 투숙을 해요.
2: 내용이 네.
0: 근데 유나 씨에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1: 아하.
0: 포화로운 술집에서 여성들을 둘러싸여 있는 바람둥이 이미지를 보여줘서 이거 좀 특정 국가에 대한 인종차별 아니냐. 뭐 제작진은 타 문화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또 그 나라에서 봤을 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아, 입장을 수 바꿔놓고 봤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0: 우리 안 그러는데
1: 맞아,
0: 우리
1: 맞아.
0: 굉장히 그 건실한데 왜 저런 이미지를 보여 주냐 이랬을 수 있죠.
2: 아 산유국 왕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0: 네,
2: 뭐 그럴 그렇죠. 수 있죠.
1: 산유국 왕자 만나고 싶다. 한 일곱 번째라도 좋다.
0: 갑자기.
2: 일단 누나 신현준 선배랑 밥을 한번 먹어요.
1: 아 그분이요.
2: 네. 근데
1: 제 왕자님 상이죠.
0: 제가 아마 네. 기억하기로는 이 산유국 그 왕자 분들 중에 한 분이
2: 네.
0: 저기 그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 2에 나온
1: 네.
0: 그분 아니었나요?
2: 아 그랬어요? 배우가?
0: 네 배우분이.
2: 아 몰랐네.
1: 그래요?
0: 아니었나?
1: 정확하진 않죠.
0: 정확하진 않아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1: 맞아요. 나 집요하게
2: 잘 도망간다.
1: 나 집요하게 알아볼 거야.
2: 맞대요. 네,
0: 제작진이 맞대요. 확인했는데 오. 맞대요.
2: 와 그렇구나. 네,
1: 네. 오호. 아, 어쨌든간에 네. 저는 조금 제가 좋아하지 않은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중간까지 달렸던 이유는 연기를 너무 잘해요.
0: 너무 잘해.
1: 그리고 코믹 연기 호흡을 둘 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능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합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듯 진짜. 쑥 자연스럽게 봤어요.
0: 아니 근데 유나 씨는 워낙 연기를 한 지 오래 되셨지만
2: 그쵸?
0: 준호 씨는 아마 이 작품으로 좀 더 한 단계.
1: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준호 씨가 얼마나
0: 유나 씨보다 오래됐나요?
1: 임금님으로 아니, 나온 영화 그 붉은 소매 끝동인가 꽃동인가
2: 비슷해요. 비슷하게 오래됐어요. 그분보다 오래됐어요.
1: 어머 무슨 소리예요? 준호 씨한테
0: 죄송합니다.
1: 어,
0: 제 개인적으로 유나 씨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1: 아 붉은 다음이 이 작품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붉은에서 완전 인기몰이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0: 붉은 소매 끝동
1: 예, 끝동
0: 엠본부 드라마였죠.
1: 예, 꽃동은 강아지지.
2: 진짜 잘생겼더라.
0: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는 유나 씨가 포상휴가를 태국으로 갔는데 만약에 우리 라디오가 너무 잘 돼서 지라시에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포상휴가를 주겠다. MBC 사장님이 야. 하시면 두 분 어디로
1: 가요? 가시겠어요? 어디가? 아무튼 다 가요.
2: 어디든 감사하죠.
1: 가요. 어디든
0: 어디.
1: MBC 사장님이 하나만. 보내주시면 다 가지.
2: 아, 부산 공개방송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안 갔잖아요. 정선 씨.
1: 제주도 안 갔죠. 예. 포상이면 좀 멀리 가자. 태평양 넘자.
2: 가도 돼요?
1: 포상인데요.
0: 하와이. 하와이.
1: 네, 포상인데.
2: 하와이 좋다.
1: 포상인데 할 땐 태평양 넘겠습니다.
2: 아, 알로하
1: 국제선 타겠습니다. 국제선.
0: 네, 아마 좋습니다. MBC가 요즘 어려워서 그러지
2: 않아요. 아, 왜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진짜
1: 짜증나네. 못됐네.
0: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네. 전참시에 출연해서 네. 하이닉스 그만두고 온 이야기를 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거기 성과급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왜 박소영 아나운서 같이 출연을 했단 말이죠. 저희 후배. 그래서 저희 부장님한테 왜 저희 MBC는 포상금 안 줘요? 성과급 안 줘요? 이랬더니 저희 부장인 전종환 아나운서가 네.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하향 산업이야.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2: 네.
0: 네. 박재정의 노래죠. 헤어지자 말해요.
1: 회사 얘기하는 건 아니죠?
0: 하이닉스 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0: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얘기 나눕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23년 7월 26일자 딱 3년 전 편성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떤 걸 볼까요?
1: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한팔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예능이죠.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입니다.
0: 아, 이건 진짜 기한팔사 아직 못할걸요.
1: 아, 진짜. 네. 보셨죠?
2: 저도 이게 꾸준히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옮겨가면 자주 봤어요.
1: 네. 클립이나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2: 네. 그럼요.
1: 화제성이 엄청났습니다.
2: 워낙 유명했잖아요.
1: 네. 이게 시즌2잖아요. 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방송이 된 10부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네 번째 시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와,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시즌1에서는 번아웃과 매너리즘에 빠진 기한팔사와 그를 위해 달려온 찐형 이시연 씨 그리고 여행 너튜버 빠니보트 네. 이 세 사람의 극사실주의 남미 여행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화제가 돼서 시즌2에서도 뭐 인기가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챙겨봤는데 그때는 이시연 씨

0: 대신에 덱스 씨가 동행을 또
1: 인도
0: 했었고
1: 갔던.
2: 인도
3: 맞아요. 아 인도
0: 아, 네. 보셨구나. 네.
1: 아, 왜냐면 네. 인도를 배경으로 네. 덱스 씨가 너무 멋있더라.
2: 아, 그것도 그렇고 덱스 멋있어. 진짜.
0: 그 저희 지라시 작가였던 혜지 작가님
1: 완전 덱스 광팬이었죠.
0: 예, 완전 광팬이었죠.
3: 그렇죠. 네.
1: 시즌 2에서 보면... 제가 혜지 때문에 네. 시즌 2에 덱스를 알게 된 거예요.
0: 아 제발 보라고.
1: 네네.
0: 우리 오빠 나온다고.
1: 네.
0: 오빠가 아닌데 네. 덱스 96년생인데.
1: 아. 아니 뭐 나보다 멋지면 다 오빠고.
0: 아, 맞아요. 네. 네.
1: 부자면 오빠고.
2: 근데 이분이 스타가 될 만한 게 뭐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그죠?
0: 아, 그럼요. 네. 그동안 뭐 예능에서 호감 가는 이미지를 보여줬고 네. 그 솔로들이 펼친 그 지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2: 그렇죠.
0: 게다가 뭐 시즌2에서는 적극적인 봉사력 적응력 예능감까지 보여줘서 그 매력이 더 빛났습니다.
1: 착하시더라고요.
0: 착해요.
2: 이 멋진 새 남자가 인도 가서 뭘 하는 건가요?
0: 밥값을 벌겠다고 설거지 자원봉사도 하고요. 덱스는 또 현지 트레이너와 1대1 레슬링 스파링도 하고요. 길거리 이발사한테 머리도 깎으면서 인도 삼형제가 정말 관광이 아닌 인도의 찐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설거지하는 장면이 분당 시청률 9%가 넘었다고 우와. 합니다.
1: 누가 설거지를 했길래?
0: 덱스가 했나?
2: 그렇죠. 설거지를 해도 화제가 되는 거야.
0: 3명 다 3명 같이. 다? 다 같이 다 같이.
1: 그릇이랑 싸우면서.
2: 멋있다.
0: 그러니까.
1: 아 근데 이게 되게 그 여행을 가보고 싶은 사람의 로망도 채워주면서
0: 아,
1: 그 여행에서 사실 되게 기복이 있잖아요. 고생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한 느낌으로.
2: 근데 이분은 고생인 줄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키안파사 씨가 그 갠지스강 물을 떠마셨지 않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1: 아, 나 들었다. 보진 못했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정말 이거를 장면으로 안 보신 분들도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갠지스강이 굉장히 더럽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2: 목욕들을 하니까 거기서.
0: 그렇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1: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탁해요.
0: 맞아요. 탁해요.
2: 소도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러잖아요.
0: 하지만 네. 가이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갠지스강은 어머니의 강이다.
2: 물이다.
0: 예, 신성한 물이다 하니까 기안팔사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물을 떠마십니다.
1: 멋있다. 근데.
0: 멋있죠. 기안팔사니까 가능한
2: 거. 기안팔사는 수건 걸레 같이 쓰는 거 알죠?
1: 그러니까 문천식 씨는 이런 거를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 중간 어디쯤인데
0: 네.
1: 기안팔사는 전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2: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더 깔끔병 환자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청각이었으면 저도 한번 이런 여행 가서 한번 뭐 물도 마시고
1: 아니 아니 아니
2: 아니
1: 아니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2: 아니랍니다. 네.
0: 저는 진짜 마시고 싶은데 제가 장이 안 좋아요.
1: 아마 두 분 다 마실 수 있는 방법 있어요.
0: 뭐예요?
1: 오빠 이거 못 마셔?
0: 저 진짜 안 돼요.
2: 아 여자분이
0: 안 돼요. 저는
1: 문정일 씨 두 사발.
0: 왜냐면 그거를 먹고
2: 우리 감독님 빡 터졌다 감독님 갑자기 네.
0: 드실 수 있나요?
1: 오빠 김치스강 못 마셔?
2: 예뻐요? 예뻐요?
1: 완전 예쁘죠.
2: 맛있게요. 맛있게요. 마셔볼게요 한번.
1: 두 사발 네. 꿀떡꿀떡.
0: 그래서 결혼하셨나 보다. 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1: 특이하다. 자기 세계가 투철하구나.
0: 전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이 인도 삼형제의 털털한 모습 덕분에 예. 태게이주2가 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 예능 부분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작품상.
1: 아니 근데 진짜 완성도가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몇 번 보면서 되게 감동하고 눈물 들렸던 게 기안팔사의 인간미가 되게 돋보인 장면들이 몇몇 있었어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시즌4까지 했잖아요. 네. 시즌5는 제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안팔사가 약간은 생소한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재미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갈 만한 곳에 다 갔기 때문에
1: 진짜?
0: 시즌5가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첩보를 예능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1: 사람 바꿔서 또 하지 않을까요?
0: 사람 바꿔서.
2: 네, 쉽지 않을
0: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안팔사를 대체할 사람이 있을까?
1: 없죠.
0: 없잖아요.
1: 예.
0: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기인이잖아요. 기인.
0: 기인이죠. 예.
1: 어때요 문천식 씨? 기인 6호 뭐 이런 거죠?
2: 아니요.
1: 기인 7사.
0: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2: 예.
0: 2023년 기안팔사는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을 합니다.
1: 요, 맞아요. 멋있다.
0: 뭐 그때 당시에 태계일주도 있었지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오랜 시간 고정 출연도 해온 공로를 인정을 받았죠.
1: 음흠.
0: 대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세태를 반영해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담은 이 예능은 무엇일까요?
2: 네, 보기 주시죠.
0: 1번 나 혼자 산다, 2번 구해줘 홈즈, 3번 동네 한 바퀴.
2: 힌트 있나요?
0: 혼자 살아야 나갈 수 있어요.
2: 알겠습니다.
0: 저는 아직 나갈 수 있어요.
2: 네, 답은 어디로 보내요?
0: 기다리고 있어요.
2: 샵 8.1번으로 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다섯 번 뽑아서 수박 주스 드릴게요.
2: 네.
0: 근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2: 정선희 씨랑 저랑 못 나가네요, 그럼 그죠?
1: 네, 저는 뭐
2: 어머니랑 사시고
0: 그런데요. 아기들 키우고
2: 저밖에 못 나가요.
0: 아, 전 진짜 나가고 싶어요. 한 번. 네.

0: 아니 뭐 작가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1: 그 예. PD 분이랑 선후배잖아요.
2: PD요?
1: 네.
2: 나온산에는 없어요.
1: 아, 제가
2: 아는 사람.
0: 그리고 그 나온산에 살려면 조금 매운맛을 생활에 가미시켜야 돼요. 계속 하루에 반을 쇠를 들고.
2: 징기스칸 예. 물도 먹고.
0: 뭐 하여튼 조금 남다른 미디어니까 그 통해서 와 마라맛의 매력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성실하고.
1: 깔끔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고.
0: 자기 개발하고.
1: 김대우 아나운서처럼 시골처럼 살고 누워 쉬고 막 이래야 돼.
0: 집에다 모래도 맞아. 팍 뿌리고.
2: 맞아.
0: 그럼 네. 좀 약간 매력적인 행태 또 다른 그 김준상의 자아를 끌어올려 보세요. 그럼 또 몰라요.
2: 보기하겠습니다.
0: 지금 예 우리가 아는 자아로는
1: 노래 들까요?
2: 자 그때 당시에 네. 인기 있었던 노래 들을까요? 뉴진스의 슈퍼샤이.

0: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오전 중대 경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오전 발령 대상 지역은 휴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령 지역도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교통이 금지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지금 북 강릉 지역에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번개가 해수면을 따라 퍼져서 해안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니까요.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오히려 평소 주말보다도 차가 덜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정체가 많이 풀려서 이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 6km 정체 남았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면원 부근 제외하면 흐름이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양지일대 포함해 총 23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썬데이 상암. 다음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이번엔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7월에 개봉한 영화 밀수입니다.
2: 고민씨. I like 고민씨.
0: 영화관에서 배우. 봤습니다.
1: 고민씨 배우 좋아하십니까?
2: 너무 좋아해요.
1: 조인성 너무 씨는요?
2: 너무 사랑하죠.
1: 박정민 씨.
2: 아우 말해 뭐해. 여기 다 모여 계시네. 염정아 씨.
1: 김혜수, 염정아 씨까지. 네. 와, 이 밀수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죠. 바다에 던져진 밀수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촌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내용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라고 해서 시작부터 기대를 많이 받기도 했죠.
2: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 그 조인성 씨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이미지를 또 깨고 나와 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매콤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는
1: 뭘 해도 잘
2: 어디다,
1: 어울려.
2: 어디다가 그냥 갖다 심어놔도 아니,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0: 맞아요. 대단한 배우예요.
1: 너무 대단한 배우 같아요.
2: 진짜.
1: 진짜로. 아니 그 염정아 배우도 함께 출연하셨잖아요.
2: 맞아요.
1: 특히 김혜수 씨가 해녀로 나오시는데 처음 촬영 때는 물에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마비되게 됐대요.
2: 근데 그게 아마 1년 돼요? 반 훈련 받으셨을
1: 진짜?
2: 거예요.
1: 아, 근데 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0: 아, 인어처럼 움직이던데. 와. 제 영화를 봤거든요.
1: 너무 맞아, 대단하신 맞아. 것 같아요. 예. 진짜.
2: 다들 그렇게까지 수영을 못하셨던 분들이고 염정아 씨가 아마 수영을 못했나 하여튼 그랬는데 와. 1년 정도 트레이닝 후에 이렇게까지
1: 어떻게 뒷얘기까지 알고.

0: 대작 네 편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영화 산업이 잘 안 될 때였는데도 네네.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1: 오, 대단하다.
2: 그렇군요.
1: 이게 정말 그 물 속에 숨을 안 쉬고 1분 이상 있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자명을 할 때 제가 그 25m를 쭉 자명으로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0: 몇 초예요?
1: 초는 안 재봤는데요. 간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데 거의 끝까지 갈 때쯤 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포가 숨을 더 안 쉬어지게 하잖아요.
3: 맞아요.
1: 근데 어떻게 해녀분들은 물속에서
0: 진짜 막 몇십 분
1: 전복도 캐고 막
3: 한 5분 뭐 6분 이렇게
1: 기다렸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진짜. 나왔을 때 왜 후 하고 숨 쉴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3: 맞아요.
1: 생존을 알리는 그 근데 맞습니다. 준상 아나운서는 잘할 것 같아요. 폐활량이 좋아서 운동도 아니에요. 하니까 늘
0: 저 어렸을 때 수영장에 사고 나서 홀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3: 물 트라우마가 있군요. 그러면...
0: 트라우마는 없어요. 저는 신기하게 트라우마는 없다.
1: 특이하다 진짜.
0: 그죠. 근데 진짜 이게 동네 수영장에서도 아이들은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1: 조심해야 돼요.
0: 어른들이 챙겨봐야 돼요.
1: 맞아, 맞아.
0: 왜냐면 그 나이 때는 네. 이게 사실 앞에 그 사다리가 물 안에 있잖아요. 네. 그 수영장 안에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 물살에 몸이 이렇게 끌려가요.
3: 그럼요.
0: 그리고 좀 못 나가기도 하는데.
1: 아, 근데 배우들은 대단한 게 그 김혜수 씨도 아까 그랬지만 트라우마가 있어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0: 그럼요. 해야죠.
1: 아, 진짜 맞습니다. 엄청난 직업. 세계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여기는
0: 대단합니다.
3: 다시 유행했던 노래 좀 듣고 갈까요?
0: 벌써요?
3: 네.
0: 이 영화 안 보셨나봐요.
3: 영화 봤어요. 봐서 할 말이 없어요. 아, 다 아는 얘기야.
0: 당시
1: 싸구려 설명회로 밀수 한번 가야겠다. 나중에
0: 예. 2023년 7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네. 하, 에스파의 이 매운맛 스파이시가 인기가 있었고요.
1: 어떻게 에스파 얘기 좀 하다 갈까요?
3: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와 카리나 와 아,
1: 아 밀수 시큰둥 하다가 네. 에스파 나오니까 본떡 눈을 뜬다.
0: 세븐틴의 노래도 있습니다.
3: 세븐틴도 좋아요.
0: 손오공 듣고 오시죠. 네.

0: 자, 이번엔 김준상 아나운서가 직접 콘텐츠를 소개해 주는 순서입니다. 이거 직접 좋아하는 거잖아요.
1: 아, 그럼요.
0: 예, 오늘은 네. 어떤 겁니까?
1: 오늘은요. 와, 이제는 하다하다 이런 예능까지 나오는구나 하는 말이 나오게끔 되는
0: 뭔데요?
1: 자식 방생 프로젝트. 네? 합숙 맞선입니다.
2: 이거 보시나 도파민.
1: 어, 보신 적 있으세요?
2: 저 시즌 1 다 봤어요.
1: 아, 진짜?
2: 네. 시즌 2 아니,
1: 원래 연애 프로그램 잘 안 좋아.
2: 이거 재밌어요.
1: 이거 보시는구나.
2: 왜냐면 엄마들이랑 같이 나와.
1: 아세요? 오, 이거 아세요?
0: 처음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연애
2: 남자도 엄마랑 같이 나오고 여자도 엄마랑 같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상견례예요.
1: 그러니까 남녀 출연자들이 이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연애 서바이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출연자 혼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같이 나와요.
0: 아니, 나이 먹고 무슨 엄마랑
2: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0: 그래요?
2: 우리 다들 그래요. 아니, 엄마, 어휴, 그렇게 시작을 한 분들이 네. 이제 쭉쭉 달리는 거죠.
0: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나 장단점이 많죠. 네.
2: 이게 장점이 있어요?
1: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2: 예, 예.
1: 아, 장점도 있죠. 그래요? 왜냐면 상견례를 이미 패스한 거잖아요.
2: 아,
1: 이미 그렇게? 엄마가 보고 마음에 들어한 거잖아요.
2: 그렇게?
1: 장점이죠. 일단은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S본부 예능입니다. 근데 네. 벌써 시즌2예요.
2: 네,
1: 시즌1이 잘 됐다는 얘기죠. 시즌1에서도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며칠 동안 이 아들, 딸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내 짝을 같이 찾아요. 그래서 막 의견도 갈리고 막
2: 이래요. 재밌어.
1: 재밌습니다. 네. 아, 이거 안 보셨구나.
2: 그 보통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갈리잖아요.
1: 갈리죠.
2: 그래서 또 재밌기도 하고.
0: 아, 네.
2: 또 희한하게 엄마가 더 적극적이면서 또 엄마가 더 막 공을 들이는 예, 그런
0: 아니,
2: 것도
0: 근데
2: 있고.
0: 너무 엄마 엄마 하면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게
1: 그쵸.
0: 마마 보이는 인기가 없어요.
2: 근데 약간 그런 분이 또 출연자분들 중에 계셔주면 작가들은 좋아하죠. 도파민 터지죠. 쌍코피지 쌍코피.
1: 근데 네. 진짜 좀
2: 분량 빼주고.
1: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게
0: 네.
1: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이제 뭐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0: 네.
1: 어머니 의견에 이제 막 아, 과도하게 동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어머니니까. 그랬는데 그걸 듣고 상대방 여자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0: 아.
1: 나 엄마랑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랑 의견이 맞네. 그럼 엄마랑 결혼해야지.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엇갈리기도 하고.
2: 네. 그런 결과도 재밌겠는데요.
0: 근데 이제 요즘 예능은요, 준상 씨.
1: 네.
0: 약간 뭐랄까 욕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거 아니야. 저거 이상해. 이런 거.
2: 맞아요.
0: 그죠?
2: 그래서 사실 뭐 출연자분들도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감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분은 즐기시던데요.
0: 그래요.
2: 그런 그쵸. 약간의 어떤 관심,
0: 관심에.
2: 과도한 어떤 열기 네. 이런 걸 굉장히 그래서 부러웠어.
1: 그리고
2: 자존감이 넘치신다.
1: 이게 보면 거기 출연하는 이제 젊은 분들은
2: 네.
1: 아나운서도 있고 뭐 쇼호스트분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약간 방송을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어머님들은 진짜 순수합니다. 그러셔서 정말 솔직해요. 그러니까 막 어떠냐면 방송이잖아요. 근데 아들 딸한테 나는 저 친구는 별로다 얘. 막 그냥 이래요. 진짜 그냥
2: 대단하시다.
1: 나 이거 그대로 나와요.
0: 예를 들어 제가 제 딸하고 이런 데 나가면 저도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아빠는 남자를 딱 볼 줄 알거든. 쟤는 진짜 꽝이야.
1: 그리고
2: 그 자막에 나올 거야. 꽝.
1: 그리고
2: 꽝.
0: 쟤 때리고 싶어.
1: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분하고 잘 돼가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설거지는 안 하는데 괜찮아요? 막 이래.
0: 와.
1: 진짜로.
0: 와. 그런 재미로 보는구나. 그럼 준상 씨는 만약에 이런 프로에 섭외가 오면 출연할 의향 있습니까? 어머님 모시고?
1: 아, 저희 어머니가 재밌으세요.
0: 오, 그럼 잘 됐네요.
1: 근데 S본부잖아요.
0: 아,
1: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2: 일단 프리 선언을 해요, 그러면.
1: 아니, 지금
0: 프리하게 나가요.
1: 혹시 시즌2 보고 계시는 분들 S본부의 이인권 아나운서라고 나옵니다.
2: 아, 그래요?
1: 어, 아세요 혹시 누구지?
2: 아니, 몰라.
1: 저는 알거든요.
2: 어, 예.
1: 인권이 제가 잘 아는 동생인데
0: 예.
1: 방송보다 실물에 훨씬 잘생겼고
2: 합숙 맞선에 나와요?
1: 네, 합숙 맞선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S본부 프로그램이니까
2: 그렇죠.
1: 네, 팀원이 되게 정말 응원하고 있고 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출연진들이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엄마 아니 왜요?
0: 준상 씨는 여자 얘기 시작되면 많아요. 그래서 용 네. 종결함이 용으로 끝나요.
1: 아니 이번...
2: 그리고 천식 씨는 눈을 빛내죠.
1: 아니 이번에 시즌 2에 출연
2: 아까 영화 얘기했을 때 시컨더
1: 출연하시는 분들이 남자 여자 다 뭐 외모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
0: 네?
1: 정말 뭐 열심히 살아오셔서
2: 외모적으로도 훌륭하다.
1: 자연스럽지 않나요? 외모
0: 좋아서
2: 아예 외모가 훌륭하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 뭐 그냥.
1: 네. 네. 제 뭐 좀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분들이
0: 그렇군요.
1: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0: 오,
2: 재밌겠다.
0: 알겠습니다.
2: 시즌 1도 재밌었어요.
1: 네,
2: 약간 와 대박이다.
1: 아, 그리고
2: 왜냐면 그게 그거 아직도 시즌 2 있어요?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밤늦게 찾아가도 되는 거?
1: 그거는 제가 아직 다 안 봐서 모르는데.
2: 아, 찾아가.
1: 너무 재밌다.
2: 이기지 말 수 있어요?
1: 엄마 몰래.
2: 엄마 방에 계시는
1: 너무 재밌다.
2: 화장 지우고 있는데.
1: 너무 재밌다.
2: 잠깐만요. 나가. 여자분이 데이트 신청하는
1: 그리고
2: 거.
1: 그리고 시즌 1에서 실제로 커플이 돼서 결혼 발표하신 분들도
2: 완마?
1: 있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잘 됐네요 그러면.
1: 기대가 됩니다. 시즌 2. 네.
2: 그래서 합숙맞선 처음에 제가 딱 시즌 1 나왔을 때 야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보다. 그런데 2가 되는 거 보고 아 이게 잘 되긴 잘 되는 거. 재밌긴 재밌어요.
1: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0: 조만간에 별게 다 나오겠다 그죠?
2: 어떤 게 나올까?
0: 아빠의 재혼 이런 거.
2: 아빠의 재혼 나왔어요. 이미
1: 아빠의 재혼
0: 이미 나왔다고
2: 나왔어요. 소개팅 해드린 거 재혼 소개팅.
1: 그래요. 와. MBC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그러게.
2: 준상 아나운서는 어떤 식의 데이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MBC에서 한다면.
1: 지옥.
2: 아 솔로 지옥 같은
1: 그런 스타일.
2: 아
0: 솔로 지옥. 옷 시원하게 입고 나오는 그런 거.
1: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0: 섬에 청국도 가서.
1: 청국도 가고. 아, 너무 좋아요.
2: 고립이 되길 원하는구나.
1: 너무 좋아요.
0: 일단 벗고 싶어하는구나 준상 씨는.
3: 왜요?
2: 저희 MBC 아나운서인데 지켜야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아 여러분 그 프로 봤잖아요.
1: 이제
0: 되게 헐벗구나 거기.
2: 아니 그것만 있는 거
1: 광고 듣고 오시죠. 광고 듣고 오시죠.
2: 못 쓰겠네.
0: 아 혼자 입고 싶네. 와
2: 아, 나가.
0: 아 억울해.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조강

부탄가스의 힘.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야하야 야하야
0: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바다에 쳐놓은 전어 그물을 걷어올리며 부르던 그물 당기는 소리입니다.
2: 훌치고 좋다. 우리 동사 논도 사고 밭도 사고.
0: 고소한 전어 냄새와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4: 네, 앞에서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하셔야 되는데요. 김준수 아나운서, 기안84가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히게 된 프로그램 정답은요?
5: 1번 나 혼자 산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6: 네, 아, 오늘 준성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두 분이 대화에 네. 불꽃이 튀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5: 맞아요.
6: 여러 가지 사랑과 뭐 이런 것에 대한 네. 네, 그
5: 매주
6: 콘텐츠.
5: 너무 즐겁습니다. 네. 지난주 월드컵도 다 보셨죠? 결승전?
6: 네, 아, 저는 끝까지 못 보고 전 재방송
5: 너무 잘하셨어요. 아, 역시 네,
6: 너무 진짜 잘하더라. 네. 정말 이렇게 스케일이 다르더라.
5: 역시 네. 제가 아, 저 결국은 황제는 졌지만 네. 새로운 황제의 시작입니다.
4: 그렇죠. 아, 스페인 세더라고요.
6: 아, 네. 대단하다 진짜. 네,
4: 그렇죠. 김준성아나운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6: 영화 엘리멘탈 OST 중에 라우브의 Still the Show라는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4: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8: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9: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6시 뉴스입니다. 실제 중개행위 없이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1배 수준에 달했고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의 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인 피어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과 소통하며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피어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들과 세계 각국 관광객을 직접 만나 인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임정택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부터 피어 39의 도시 재생 역사와 해양 생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길가의 상점과 해안가 등을 둘러봤으며 이후 해안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견된 9cm 높이의 단차와 관련해 서울시가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 시험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포장 아래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시험은 구조 토지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9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램프와 올림픽대로 인접 구간의 한 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청과 경상권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31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름의 절정에서 책 한 권은 읽으리. 익숙한 고전을 다시 펼치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어린 왕자가 거쳐왔던 별들을 좀 되짚어볼까요? 첫째 별에는 군림하고 명령만 할 줄 아는 왕이 살았고, 둘째 별은 남들이 박수쳐주기만 바라는 허영꾼, 셋째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술꾼, 넷째 별은 우주의 별이 모두 자기 거라며 별을 세고 또 세는 장사꾼, 여섯째엔 아직 자기 별도 탐사해보지 않은 입만 살아있는 지리학자가 있었다. 요즘 세상을 보는 듯한 통찰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Time, weather, and...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7월 2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발언에 점점 날이 서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정확한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당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에 노코멘트한 정청래 후보를 저격했는데요. 반명에 대해 노코멘트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건가라며 유시민 작가를 반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청 갈등을 고리로 정청래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일 선관위에 출석해 선거소청 관련 직접 변론에 나섭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을 콕 찍어 재선거 필요성을 직접 얘기한다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을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까지 1부와 2부 찐한 텐션이 있는 정치대담 찐텐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찐텐 정치로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0: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0: 억지 텐션이 아니다. 진한 텐션이 있는 정치 대담, 찐텐 정치. 전혜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이창근 국민의힘 한남을 당협위원장, 이석현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간 설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개입 무역 제기는 해당 행위라면서 당의 중징계 조치까지 촉구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당을 위험에 빠뜨렸다. 신천지 논란으로 재살 깎아먹기식 마이너스 전당대회 될 것 같다. 당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사과하고 당은 엄중 조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SNS에 연달아 글을 올린 건데 실제로 해당 행위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전혜연 부원장님부터 말씀 좀 드릴까요?
3: 저는 전혀 해당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해당 행위라고 보려면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의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드러나고 네.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라는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이 신천지 개입설은요 민주당에서 그냥 만들어낸 것이나 특정 주자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을 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3: 지방선거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 신도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단체 가입한 정황을 확인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고 대다수 언론에 나왔습니다. MBC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고치자라는 주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0: 네.
3: 특히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구속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만이 안전하겠는가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고요. 두 번째 네. 이게 우리 당의 품위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를 바로 잡자라는 것이잖아요. 특정 정당의 정치 개입 특히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 행위고요. 그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개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자라는 문제 제기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0: 이 해당 행위 논란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발언 가지고 요 자주 봐왔던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창근 위원장님이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4: 아니 전혜연 전 부원장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전한 민주당원들 민주당 지도부가 있다면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은 이미 신천지 잘못에 대해서 저처럼 합리적인 당원들은 인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관계없이 발본색원 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2021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 싱크로율이 되는데 당시에도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반대쪽에 있는 측에 신천지가 개입됐다는 게 이렇게 당시에도 의혹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명 친청 쪽에 신천지 개입이 드러났다 이렇게 본다면 정확히 싱크로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측 후보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뿌리는 이번이 아니라 21년도부터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0: 네.
4: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정교 유착이 되는 거는 발본색은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보면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게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린 게 법적으로 맞는지 이거 신인규 대표께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설령 뭐 이게 그 민주당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덮어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일단은 네. 법적으로 이 종교단체가 정당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
0: 네.
1: 조직적인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건 우리 헌법 8조 2항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고 우리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당법에는 입당 강요죄가 있고 또 업무방해로도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돈이 오고 가면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처벌 조항들이 더 붙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그 우두머리들이 다 지금 구속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구속이 됐었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내부 신고자가 내부 제보나 내부 고발을 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조직을 해롭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친청계에서 이런 해당 행위 운운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럼 왜 종교단체와 이렇게 정치 권력들이 유착이 쉬웠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운 게 정치인들은 동원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단체들과 손을 잡으면 동원력에서 우위가 생기는 거고 해당 종교단체는 본인들 민원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주고받은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이 민주당 상황 전 결코 가볍게 볼 거 아니다라는 생각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 2021년도부터 2024년도 5년도까지는 국민의힘이 주요 타겟이었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주로 여권에다가 작업을 하거든요. 여권이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주요 타겟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천지의 역사성으로 본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악연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주당 안에 산다면 아마 반면 그룹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그 배경을 놓고 봤을 땐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0: 어쨌든 지금 모양새는 정청래 후보가 당 지도부하고 윤리위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전혜연 부원장님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3: 지도부라고 하기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이 과연 이것을 징계를 할까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특정인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합수본에서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어떤 걸 잡았다고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우리 당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내용이 사실관계 이렇게 상관없이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네네. 보는데요. 저는 우리 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이것을 어떤 개파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보다는 제도나 또는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오히려 의견을 모을 거라고 봅니다.
0: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탈당한 적 없는 정청래가 될 거다라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가 지킬 테니 당원들이 날 지켜달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통령과 당 지키고 있다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보십니까?
2: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자꾸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 주장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 것이 대표적이죠. 대통령에 대해 아주 강한 그 어조로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지키겠다는 말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떵떵 치시다가 뭐 태권도 7단이라 그러시고 근데 정작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시비 같은 거 붙으면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으시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신 거에 비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하시는 걸 봤을 때 당원들이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할 것 같아요.
4: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까지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생각해요. 뭐냐면은 연설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에 나서는 사람이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에 나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0: 네네.
4: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저는 연설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직격했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지킨다? 고지고대로 안 들려요.
0: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오늘 정청래 후보를 저격하면서 유시민 작가와 친청계를 아예 반명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반명에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건가?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게 반명 아니면 뭔가라고 했고요. 민주당이 반명 후보 3명이나 최고위원 지킬 당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유시민 작가, 친청계는 물론 정청래 후보도 반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보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신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반명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분류법보다는 확실하게 얘기하면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나 친청계,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친청계는 사실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는 너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도 정청래 대표는 뭐 의리도 얘기하고요. 본인이 친명이다라고 말은 주장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입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미사여구가 다 끼어들어와서 이재명 정부를 정말 무덤까지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말은 과대하게 하고 있는데 행동을 놓고 보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유시민 씨가 흔들고 있잖아요. 뭐 필연적인 실패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거의 저주의 구판 아니냐 이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면서 피해간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집주인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인데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노코멘트하고 신고를 안 한다? 그럼 그분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내가 뭐다라고 구호와 정체성을 선언하는 네네. 그런 슬로건 정치보다는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반명으로 정의를 해도 네.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저는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송영길 후보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2: 근데 저는 뭐 네. 반명이 이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통령 기조에 반대하고 반대. 사사건건 그 딴지를 걸면 이제 그게 반명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저는 가장 고약한 점은 스스로 강자로서 모욕을 다 해놓고 또 피해자 코스프레 약자 그 포지션을 항상 취하려고 하세요. 저는 당대표가 무조건 대통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기조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네. 그 기조에 발맞추는 게 여당의 임무죠. 근데 그 인기가 많은 기조에 자꾸 딴지를 걸기 때문에 반명이라고 결론이 나아지는 겁니다.
0: 송영길 후보도 당청 갈등을 고리로 정청래 후보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전북에서 청년들 만나서 정청래 후보가 당 운영했는데 당청 관계 어땠던 것 같냐라는 질문도 던졌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전혜연 본부장님 말씀 좀 들을까요?
3: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호흡을 잘 맞는다는 것은 네. 언론에서 뭐 누구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어깨를 두드렸다 이게 아니라요.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여당이 입법과 의제와 속도가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느냐를 두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입법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청 관계에서 당정협의할 때 보면 강우식 비서실장이 정말 인상 쓰고 말할 때가 대부분 입법이에요. 입법을 좀 빨리 해달라. 이건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정부 여당에서 특히 여권에서 입법이 잘 되고 있으면 굳이 비서실장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애원을 하겠습니까? 즉 핵심 과제에 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받아도 아마 숫자로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의제 선정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야당도 네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중요한 외교 할 때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거나 의제를 막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재명 정부 초반 때 조국 핵심단과의 합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외교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불거지다 보니 이게 막 대 혼란이 일어난다 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의제 선정, 속도, 입법의 달성률 등을 봤을 때는 이런 비판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 유시민 작가 얘기를 조금 할까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주중 조승원의 뉴스아이킥에 출연을 또 하셨습니다. 뉴스아이킥에서는 주로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약간 해명 위주였던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인 발언 수위부터 뭐 말한 것에 대한 공감을 좀 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일단 저는 뭐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3자 입장에서도 네.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해명했다 그러는데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직격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그랬을 때 우리가 여야 할 것이 다 비난했잖아요.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도 함정의 사람은 그런 표현은 절대 맞지 않다. 그게 어떻게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지 옳은 얘기냐 이렇게 우리도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이라고는 안 했지만 개파수장이라 그랬잖아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개파수장에 비유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네. 해명이 아니라 대통령을 깎아내려도 정말 무한정 깎아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 뉴스아이킥 출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어물전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싸잡아서 비판했는데 그 썩은 내가 이꼬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반론이라고 했어요.
0: 네네.
4: 그게 과연 일반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0: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원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1: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몇몇 발언들을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 발언들을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개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김인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 안 맞고 업길로 가면서 자기 정치했다는데 근거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과 확실히 뭐 선을 좀 긋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또 약간 해명할 때 들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석현 평론가 얘기 좀 들어볼까요?
2: 네, 뭐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으신 것 같아요. 아예 전면전을 이제 예고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개파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뉴 이재명의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정부 여당에 다른 개파가 원래 있으면 이상한 거죠. 주류는 당연히 대통령. 예, 개파겠죠. 근데 특정 개파로 이렇게 한정 짓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주류이고 즉 여타 개파를 상정하는 그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다 이제 굉장히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반명 수괴임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1: 전혜연 본장님 말씀도 들어보죠. 당내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3: 굉장히 이제 속상해하고 상처 있고 이런 발언이죠.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도 한때는 굉장히 우리 진영에서 소중한 분이셨는데 요즘은 진영을 분열로 빠뜨리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이해찬 전 대표님하고 비교가 됩니다. 쓴소리 하면 이해찬 전 대표님이에요. 우리가 쓴소리 한다고 해서 다 그걸로 비난하거나 상처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당이 돈 때문에 흔들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천 원씩 내는 ARS 투표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촛불광장에서 불거진 그 민심을 보면서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기에 이렇게 늘 해법을 고민하시면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의 경우에는 뭔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해요. 그러나 어떤 대안을 내주셨나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지지자들이 상처 있고 속상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작가님이 한때는 굉장히 통찰력이 나는 우리 진영의 진보 지식이었지만 지금은 분열주의자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를 좀 본인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하는 동기를 모르겠다라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간 국민 피해 우려돼서라고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유가 아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얘기를 뭐 별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건지 신인규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네, 뭐 유시민 씨는 원래 분열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DJ 대통령에게도 하야를 현직에 있을 때 요구했던 그 전력이 또 있고 이분들이 이재명 정부 처음부터 흔들었던 게 그 뉴 이재명 현상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상당히 지지를 보냈던 그 확장 전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반면까지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그러면서 또 왜 지금 정청래 후보가 왜 그 자기 정치했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 아니 2, 3%밖에 안 나오는 정당하고 합당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아마 빼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죠. 하지도 않은 말을 대통령께서 했다라고 가짜뉴스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보는데 참 희한한 거는 반 DJ 운동을 했던 유시민 그리고 처음에는 친노였지만 반노로 갔던 정청래 후보가 지금은 손을 잡고 둘 다 지금 반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재명 정부를 계속 흔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는 거의 다 눈치를 다 채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희 유시민 작가 얘기 2부로 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가 바로 7월 말 8월 초 바로 이번 주말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휴가철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정체가 한꺼번에 몰리는 패턴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평소 주말보다도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밀리는데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1km만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동홍천부터 춘천 또 강일 부근 포함해 9km가량 지체입니다. 다만 지금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신월천교 부근에는 버스 화재 사고 발생에 극심한 정체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도 사천 1터널 부근 승용차 단독 화재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정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이제 어물전 발언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 풍기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지난 그 뉴스하이킥에 나와서는 해명을 조금 했습니다.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거다.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100% 부패할 수밖에 없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이거는 언론의 문해력의 문제 아니냐. 자신이 많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당신을 까야 조회수가 나온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8: 아니 절대 권력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야당에서 써야 될 용어잖아요. 야당에서 민주당이 의회도 다수고 그리고 대통령도 행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의회 독재, 독재 권력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 절대 권력이라는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이거는 해명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계속 지켜간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무내력을 탓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그랬어요. 썩었네 진동한다고 민주당을 향해서. 그런데 그 진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언론의 무내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는 방송 나와서 본인이 조금 공중파 방송이니까 지상파 방송이니까 네.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것뿐이지 본인의 의도나 본인의 의미나 그거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대통령을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7: 예. 이전에 뭐 했던 유튜브나 이런 데 비해서는 공중파에 나와서 조금 수위 낮게 예. 해명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의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나면 자신처럼 그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먼저 그걸 캐치하고 빨리 얘기를 해야 전체가 썩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유희진 작가가 이제 대통령 비평은 그간 뭐 그 여러 행동을 보고 추론한 거라는데 유시민 작가가

0: 전혜연 부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인 시절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늘리고 적은 고립시킨다. 그것이 정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본인이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이 아마 정말 이 선까지 넣으면 나는 완전히 고립된다라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했던 굉장히 날카로운 발언인 것 같은데요. 저도 언론을 찾아보면 이건 일반적인 비판을 넘어서 악담에 가까운 발언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그게 야당 정치인이든 여당 정치인이든 다만 그 용어가 도저히 대중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더 이상 유능한 정치인 혹은 현명한 지식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김대중 정부 때 했던 발언을 네.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식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과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다 보니 마지막 선을 안 넘으려는 어떤 선이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죄송하지만 이미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해명을 하실 때가 아니라 사과를 하실 때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유시민 작가 보고 이렇게 할 거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라. 왜 이렇게 뭐 방송에만 나와서 이렇게 떠드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유시민 작가는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나는 이게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고 자기는 평론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신인규 대표 말씀 좀 하실까요?
2: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가 보더라도 흔들고 있고 네. 문제 제기를 해서 이 판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또 대통령을 존중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본인이 뱉어놓고서는 뭐 언론 탓하고 듣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자기 성찰적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진행자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또 진정성이 있다면은 만나서 한번 좀 조용히 이야기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 만나기 싫다. 그러니까 또 자존심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국민들의 대표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뭐 나는 뭐 만날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좀 무시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더 많은 분노를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만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늘 전제로 깔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반명 노선에 커밍아웃을 해준 것이 더 고맙다라는 여론도 많아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여론전이 저는 별로 힘을 발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이 중도층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하려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카드를 썼을 때 그때 유시민 작가는 때로는 보수 정당하고 손을 잡고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되고 그럼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이석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정계 개편론을 띄우시는 거죠. 이제 저쪽으로 이재명이 가려고 한다. 뭐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는 대로 뭐 정서적으로 좀 서운해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그동안 어떤 전통적 민주당의 어떤 스피커들이 그동안 해석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당내의 어떤 권력 교체, 진영 내 권력 교체를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아닌가.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분의 말씀에는 어떤 선의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뭐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그럼 안 만날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인상 비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게요, 말을 저 때만 바꾼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했던 말도 바꿨지만 과거에도 이번에 유시민 씨가 말한 게 증축론 아닙니까?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건물을 허물려고 하냐 이 문제 제기인데 아니 본인은 그때 백빠진 난닝구 사건 있었잖아요. DJ 동교동계 사람들 다 재개발까지 하면서 본인은 친노 세력으로 등장을 한 분이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동교동계 동의 없고 하셨나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네. 이재명 정부에게 반대되는 얘기만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스스로 셀프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아까 이제 뭐 선을 넘었다라고 전혜연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 지낸 분 아닙니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둘이 있다. 국민의힘 장동익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다. 유시민 작가는 원래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를 좀 감쌌던 친문의 윤건영 의원조차 예방주사도 여러 번

0: 하지만 기분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의 발언이라고 해석하시는지 전우현 본장님 말씀 좀 듣죠.
1: 우리가 정치적 영주라는 표현을 여의도에서 가끔 쓰는데요. 내 땅을 딱 정해놓고 이 네. 땅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악당을 하든 상대를 공격하든 하는 정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 있는 야당으로서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 일부 그것만 잡기 위해서 바깥으로 계속 장애 집회 나가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과 유희민 작가님 지금 본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본인의 말에 속 시원하다고 말하는 일부 세력을 지키려는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치 정치적 영주의 행태와 같다. 이런 같은 성상에서 비판하시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아까 발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연정을 제안했던 시기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노선, 실용 노선을 택한 건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0: 네.
1: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는 지지층 내에서의 거부감도 엄청났었고요. 당시 지지율이 매우 흔들리던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여론에서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중도 노선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공언을 했었고 저는 일부분 국민들도 동의했던 노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차이를 나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 차이를 네네. 같은 선상에 두는 배경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그런데 유시민 작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일관되지 않아요. 뭐냐면은 DJ 2년 차에 밤길을 들었을 때도 DJ 비연합에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정치 운영에 반기를 들어서 하얏을 주장하고 정신 이상설 주장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 인사들과 함께 계속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한 반감이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정을 옹호하고 찬성을 했다가
0: 네.
2: 나중에 2007년도에 가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책점을 쓴 계기가 된 게 결국 대선 후보와 어떤 대통합 민주 신당이 그때 창당되면서 정동영 당시 후보가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게 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주장하고 개혁 노선을 네.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자기가 당 차려서 자기가 대선 후보 나가야죠.
0: 알겠습니다. 네. 아까 유인태 전 의원이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두 사람 다른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동영 대표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투표용지 사태가 벌어진 전국 7곳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에 선거소청을 냈죠. 장동영 대표가 내일 선관위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을 한다는데 서울, 경기, 인천 3곳의 재선거 필요성을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중계도 요청했는데 생중계는 거부당했습니다. 장동영 대표 노림수가 뭔지 그리고 약간 이 럭비복 같은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석현 평론가 말씀 좀 드릴게요.
3: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0: 어디로 튑니까?
3: 어디로 튈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뭐 단선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있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 마지막 지금 덤으로 사는 당대표 지금 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자극적이고 극단적으로 몸부림을 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선관위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총체적 선관위 내부에
0: 네.
3: 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금 초과 3관 다 태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그 책임도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론의 요체는 사실 서버 시스템이 해킹됐거나 조작됐다지 그런 어떤 선관위 직원 개인이 조작을 하고 있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섞어서 얘기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님 혹시 모자 장수 하고 싶으신가요? 맨날 모자 쓰고 장애로 제1야당 대표시잖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특검을 하든 법을 고치든 국정조사를 하시든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원내에서 그걸 안 하시고 심지어 원내대표하고도 그런 걸 잘 논의 안 하시고 특검은 모자 쓰고 나가서 피켓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님 꿈이 혹시 모자 장수냐 장동혁 대표가 찍은 사진만 보면 모자 입고 피켓팅하는 것만 나온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면 그 정도로 무겁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처신을 하고 이른바 극장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꼭 세 곳을 집어 직접 변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이죠.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체 어떤 말을 할까? 이거 신인기 대표 어떻게 보세요?
4: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도 이 말 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현재 입장은 이제 내일 돼봐야 또 내일의 마음에 따른 장동혁 대표의 말이 나올 것 같고 뭐 처음에는 이제 막 재선거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특검 얘기 잠깐 했다가 또 최근에는 뭐 재검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뭘 주장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좀 내부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마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네. 견제의 의미도 좀 일부

0: 담겨있게 씁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선관위 사태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너무 지금 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소모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 오세훈 시장 쪽은 어떻게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까?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2: 뭐 당대표인데 네. 저희가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참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뭐 당대표가 가서 뭘 말할지 그 관심 없고요. 네. 다만 그냥 기대가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소청은 진상규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투표율 격차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선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기초의원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나 기초의원 비례나 광역의원 비례는 약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만약에 2등 후보한테 다 몰표로 갔을 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지 당대표가 가서 뭔 말할지 그게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선거 소청보다 더 큰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1심에서 지금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장 항소는 했습니다. 항소 준비 상황하고 어떤 부분에 주력하실지 이것도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2: 아니 1심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적 정치 판결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가능성에 의해서 추론에 의한 판정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진술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 서두에 결론을 암시하고 시작했어요. 명태균 씨 말이 다 신뢰할 수 없고 허위 과장됐지만 일부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배척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선거 여론조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하에 의뢰를 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저희가 의뢰했다고 그렇게 가능성에 의해서 재판부가 단정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차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10개의 여론조사 의뢰했다 그러는데 1번, 2번, 3번, 4번 건너뛰고 6번은 저희가 의뢰했고 4번, 7번, 8번, 9번은 또 의뢰하지 않았고 또 마지막에 10번은 저희가 의뢰했다.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을 의뢰했다는 거는 이미 네. 후보 단일화까지 다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인데 저희가 의뢰할 가능성이 있었다? 무슨 근거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납을 네네.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 없었더라면 자금을 보냈을 리가 없다는 가능성에 의해서 대납을 했다는 거.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대납이고 또 4번, 5번은 돈 보낸 게 대납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 정치 판결이다. 그래서 2심에 가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다퉈야죠.
1: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선택적 정치 판결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규정은 하셨고 명태균 씨 진술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선고를 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연락오간 내역하고 오세훈 캠프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보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규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사실 공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네.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이제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벌금 1,0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제 항소심 가도 전망이 좀 어둡지 않나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 보통 뇌물죄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예 증거가 없거든요. 누가 증거를 남기면서 뇌물을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사과박스 사진이라든지 사과박스 운반한 운전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고 일관되면 유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재판의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뇌물죄보다 정치자금법은 훨씬 더 요건이 완화돼서 이건 입증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자금법은 뭐냐면은 뇌물이라는 거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까지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정치자금법은 정해진 방법 이외로 정치자금을 모으면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완화되어 있다라는 기준에서는 사실 누가 이익을 받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무상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 오세훈 시장이 이익을 본 것인데 그 지급을 안 함으로써 비용을 면탈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속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현출된 여러 가지 카톡이나 또 물적 증거들을 놓고 봐도 전 이거는 항소심 가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1: 이석현 평론가는 이 지금 나온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고 2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뒤집히기 힘들다 이렇게 신인규 대표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아, 그렇습니다. 일단 1,000만 원 벌금이라는 게 가장 강한 벌금형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한 뭐 입증까지 아니라 판단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심이나 3심에서 뒤집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황 증거가 애초에 직접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윤리적 판단을 떠나서도 사법적으로는 좀 이걸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재판부가 물적 증거를 같이 판단했다 그러는데요. 그 물적 증거도 다 끼워 맞추기예요.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의뢰를 했다는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화기에 포렌식을 다 해서 저희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렌식을 다 하라고 다 내줬어요. 그런데 캐치콜 하나 딱 뜬 거를 가지고 통화를 했다고 단정을 해요. 근데 그 통화했다고 통화도 아니에요. 캐치콜이에요. 근데 그 시간보다 이전에 여론조사가 먼저 돌아갔다는 거는 이미 배척을 시켜요. 그리고 김한정 씨가 대답의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는데 김한정 씨와 명태균 간의 주고받은 네. 대화는 나 혼자만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도 절대 다른 데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은 다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다 끼워 맞추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저희 주장이고 네. 또 판사의 판단은 판사의 판단이지만 그러한 물적 증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주장은 판사의 끼워 맞추기 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2심에 가서 알겠습니다. 바로 밝혀질 것이다. 뭐
1: 2심이 있으니까 2심 결과를 보면서 또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주장은 저희가 들었고요. 자,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줄줄이 이제 유죄가 나오니까 대법원이 김건희 씨 선고를 미루고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인규 대표가 좀 말씀 좀 주십시오.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에는 이제 소부가 있는데 네.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면은 거기서 정리가 되고요. 지금 김건희 씨 사건처럼 뭔가 이거는 의견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원 합의체로 올려 뭐 판례 변경도 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는 김건희 씨 1, 2심 다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윤석열 피고인 1심에서 또 명태균 관련된 거 유죄 나왔고 또 명태균 씨 구속이 됐습니다. 1년 네. 6개월 나왔고요. 거기다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뭐 사안은 다르지만 명태균이라는 등장인물과 그 범행의 수법들은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 유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조금 법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렸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가장 불리해졌냐? 이제 김건희 씨도 불리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판단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무죄에서 바뀌면 이 유죄가 나오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부터 아마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상 네네. 이익에 해당하는지 또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에도 이 김건희 씨는 본인 출마자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포섭을 할지 내지는 명태균 씨의 진술 같은 부분도 어떤 식의 증거 능력을 또 인정할지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게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벌써 약간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특히 국민의힘 당권 대권 구도가 출렁일까 이 부분인데 장정혁 대표하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궁금하긴 한데 짧게 누가 말씀 주실래요? 이석현 평론가 좀.
3: 예, 그러니까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다들 다른 분들이 벌써 둔부가 이제 들썩거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광주시장이 열린 게 아니라 서울이 열렸으니까 최근에 또 승리한 지역 아닙니까?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나 청년 표심 이런 등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한번 해볼 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1: 저희 더 자세한 얘기 유튜브에서 하실까요?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네 분과 좀 더 정치 얘기 나눌게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키. 3부는 법 얘기, 4부는 스포츠 얘기 나누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좀 더 나눌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3: 장마가 시작될 무렵 노랗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인데요. 신기하게도 장마가 시작될 즈음 꽃을 피우고 장마가 끝날 무렵엔 꽃을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감주 꽃이 피면 논밭에 물기를 정비하고 이랑을 만들어 큰 비에 대비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걸 나무가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은 그 나무를 살피면서 서로의 박자를 맞춘 셈인데요. 나란히 살아가는 삶이 조화롭게 여겨집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2: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5: 울산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0: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다음 세대의 삼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를 열고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업체를 만났습니다. 1천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1위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 오픈AI 주요 투자사인 세콰이어 캐피털 등 실리콘밸리 상위 6개 기업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빠른 실행력 등 한국의 강점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8: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7: 해외 창업인재 유입을 막는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연계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 스타트업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 투자 역량을 가진 미국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강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투자사들 역시 국민연금공단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투자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 없이는 세계 AI 발전이 불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며 첨단 기술 강국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6: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받아 접경지에 배치하려 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9: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파병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북한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보로네시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배치하려 한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2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현재는 1만 4천 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피해도 상당해 지난 5월 기준 사망자는 2,200명, 부상자는 4,800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6: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현지 시간 25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HBM과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삼성전자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AI 전환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와 AI 코딩 도구 코덱스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의사 1명과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던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이물질 부정투구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상무 소속 투수 김기중은 어제 퓨처스리그 고향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2대4로 뒤진 4회 말 수비를 마친 뒤 심판진의 글러브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퇴장당했습니다. 선수 측은 폭염으로 인해 글러브 내 가죽을 입는 접합부의 접착제가 녹아내린 것이란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오만과의 해협 안전통항 문제에 관한 기술적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테헤란에서 오만과 수차례 걸쳐 외무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양국이 상대 측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해협 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원칙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실제 중개 행위 없이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견된 9cm 높이의 단차와 관련해 서울시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 시험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포장 아래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시험은 구조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9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램프와 올림픽대로 인접 구간의 한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익은 작년보다 2천억 원 넘게 나빠지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대형 손보사 4개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도 작년보다 1.9%포인트 늘어난 84.5%로 악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10에서 50mm, 충청과 경상권 5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31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0: MBC 한여름밤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 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화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화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3: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4: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엄청난 금액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현 SK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판 결과가 나왔죠. 재판부는 결혼 기간 늘어난 최 회장의 재산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로 돌아가자마자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프로야구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4: 네. 아, 돈 얘기해야 되네요.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박의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심에서는 이게 665억 원인가 그랬고 그쵸. 2심은 엄청 많았잖아요. 1조 3,808억 원이었다가 네. 이번에는 또 9,440억 원으로 정해졌단 말이죠. 이게 매번 이렇게 액수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5: 일단 크게는 첫 번째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과 두 번째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네. 1심 재판의 경우에는 일단 SK 주식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 그러니까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 받은 재산이고 아버지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아예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665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인정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SK 주식 자체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35년간 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나눠야 되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재산 중에 네네. 가장 비율이 높은 게 SK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몇 조 원대에 이제 파이가 확 커져 버렸고 거기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조 3,800억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재산 분할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법원에 가서는 이 기여도 부분을 인정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아니다. 불법적인 뇌물로서 받은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여도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되돌려보낸 것이고요.
4: 네.
5: 되돌려보낸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첫 번째 SK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라고 우선 인정했고 다만 기여도를 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정치력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기여도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재산 분할의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말씀하신 것 중에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이거는 대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소영 관장이 9,440억 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300억 원이 재산 분할을 결정할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5: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네네. 300억 원을 빼더라도 여전히 이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33.3%가량 인정이 된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약소금 6장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갑자기 항소심에서 1조 넘는 이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 비자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SK의 이런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네. 바라본 것은 그 3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35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육아라든지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하면서 SK의 성장에 기여 부여를 한 바가 인정이 되고 그것은 기존 항소심은 35%로 받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3분의 1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의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0억 원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SK 주식의 공동재산으로의 편입을 좌지울 수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핵심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게 이렇게 대기업 뭐 큰 회사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3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서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하면 이 정도로 부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줍니까? 법원에서?
5: 더 많이 되기도 합니다.
4: 더 많이 되기도
5: 더 많이
4: 해요.
5: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과거에는 그 가정 주부라든지 그런 이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 기여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3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고 만약에 일을 하나 도 하지 않은 가정 주부라고 하더라도 40에서 50% 정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에 그 회사를 일구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벌가의 어떠한 대기업의 이혼에서는 조금의 예외 내지는 좀 제외가 됐던 부분이 사실상의 일반론이 적용이 됐다라고 볼 측면도 좀 있습니다.
4: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SK 주식 가격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5: 그렇죠. 왜냐하면 노 관장 측에서는 당연히 SK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4: 최근에 많이 올랐죠.
5: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 끝날 때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이 종결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4: 그랬으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겠죠.
5: 그렇죠. 네. 최태호 회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기존의 항소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올라가기 전에 항소심의 사실심 종결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로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재판부는 원래 사실은 이제 사실심 종결시를 이 변론 종결시를 그 재산 분할 기준으로 한다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가가 폭등한 그런 부분은 양 당사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라는 취지에서 일부 반영은 했다라고 이 설명 자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4: 어쨌든 금액이 좀 커서 최태원 회장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5: 근데 이제 재상고를 하는 거는 어쨌든 뭐 본인의 자유겠죠. 그리고 이제 금액을 어쨌든 최대한 유보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 시점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에선 유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걸리는 게 이제 소송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지금 대법원에서 한번 돌아온 파기 환송심에서 크게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그거는 뭐 올라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4: 우리가 워낙 금액이 커서 이 돈에 주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의 오너의 사생활로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돈 얘기로 저희가 주목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임신 34주에서 36주로 추정되는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1심은 산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라는 건데요.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5: 과거에 이 임신부가 본인이 이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다 이제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게 배가 완전히 부른 만삭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야 된다, 뭐 태아 살인이다라는 다양한 이야기가 났었고 결국 병원까지 특정이 돼서 입건이 된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게 무엇보다 태아가 살아서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태아가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모에게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됐어요. 네네. 당신도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을 알았고 살아서 나왔지만 살해한다라는 것에 대해 인식 있지 않았냐라고 해서 유죄로 인정이 됐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애초에 그 임신 중절 수술을 이 소개해준 브로커가 태아는 사산된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모도 수술 후에도 태아가 실제로 사산돼서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브로커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절에 대한 고의는 있었지만 태아가 실제로 살아서 나와서 그거를 살해한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의 경우에는 결국 무죄 선고를 항소심에서 받았습니다.
4: 살인죄와 관련돼서 이제
5: 그렇습니다.
4: 무죄가 나왔다는.
5: 맞습니다.
4: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가지고 법원이 임신 중지 자기 결정권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도 한다는데 산모가 무죄가 된 직접적인 이유도 자기 결정권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5: 그렇게 보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가장 큰 이유는 입증의 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누군가에게 유죄 책임을 물으려면 이것이 단순히 그럴 것이다 그랬겠지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확한 명확한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한 입증,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본 것이에요.
4: 네.
5: 그러니까 태아가 살아서 나왔고 그 태아에 대해서 살인을 할 것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죄를 준 것이지 그것이 산모로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의거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산모의 임신중지 자기결정권과 결부돼서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되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재판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4: 네.
5: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칫 잘못 설명을 하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정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4: 이게 이제 34주에서 36주면 확실한 태동이 몸 안에서 느껴졌을 텐데 그
5: 사람이죠.
4: 그러지 않습니까?
5: 네, 그렇죠.
4: 산모가 수술 전 태아의 처리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건가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서가 존재를 하긴 했지만 산모가 태아의 이 사후 처리 절차를 병원에 맡겼다라는 것이 사산 상태로 이제 태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4: 네.
5: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 태아나 사산아의 처리에 동의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살인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이 판단을 하기로는 산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4: 네.
5: 계속해서 브로커에게 사산돼서 나온 것이냐라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살아서 나온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살아서 나온 태아의 대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그 전제를 본인이 인식했다면 이걸 다 찍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 동의서라는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살인 행위를 누가 했는가 이거

0: 처벌을 받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병원장하고 집도인은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가 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고요. 집도의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이제 감형이 됐습니다.
0: 근데 이들은 왜 감형을 했어요?
1: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사건에서는 1심보다 이제 항소심에서 어떠한 뭐 반성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의 부당을 주장을 하면 조금의 이제 형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의 이제 범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그리고 양형에서 유리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건이 아니라 산모가 임신 종결을 원한 중단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시작했다. 그리고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헌법상에 인정되는 가치 중에 하나다. 이러한 것들이 혼재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일부 형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숨쉬는 태아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0: 이번 판결이 향후 임신 중지 관련 사건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1: 일단 지금 뭐 여성의 임신 중단의 그 자기결정권도 굉장히 뭐 헌법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가치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임신을 그렇게 끝내려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와는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산모가 의료진에게 임신 중지 시술을 요청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시술과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한 뭐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기준을 하나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중지에 대한 명확한 입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후기 임신 중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백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공백을 채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산모들의 임신 중지가 태아가 배 안에 있을 때에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하고의 지금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라는 얘기로 이거 얘기 제가 쭉 들으면서
1: 그렇죠.
0: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죽임이 당하는 행위는 살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임신돼 있는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중절 수술이나 이런 걸 하면 그건 살인 행위가 또 아닙니까?
1: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이제 중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입건이 돼서 이 판단을 받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숨이 붙어 나온 태아와 아닌 경우에 입건이 돼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상에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임신한 그 여성으로서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하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의 내 생명권과 충돌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가치의 충돌은 문제가 되어왔고 다만 이 상황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 수술 자체도 불가능한 후기 임신 불안은 그것도 애초에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남부지방에는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수준을 넘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 탈진과 급성 신장 손상, 또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의 열대야 예상되고요. 내일은 또다시 한낮에 서울 33도, 경주 합천의 낮 기온 38도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최소 열흘 이상 이 정도 수준의 폭염이 예상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 휴게소 안성 일대 짧게 남았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네. 북중미 월드컵을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2: 그러시죠.
1: 스페인이 우승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2: 네, 스페인이 음바페와 메시를 지운 수비 축구로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메시를 꽁꽁 묶은 스페인이 퇴장 악재까지 겹친 아르헨티나를 연장 승부 끝에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네.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 스페인이 기록한 실점은 단 1점. 네, 역대 월드컵 우승 팀 중 네. 최소 실점 기록입니다. 스페인은 한 번의 패배도 없었고요. 네. 7승 1무 그리고 우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지었는데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 영예는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고요. 월드컵 2연패를 꿈꾸던 축구의 신 메시는 아쉽게 준우승으로 어쩌면 라스트 댄스가 될 월드컵 경기를 마쳤습니다. 득점왕은 10골을 넣은 음바페 선수에게 네. 돌아갔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월드컵 통산 22골을 달성하면서 세계 축구사의 역대 최다 득점자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월드컵이었습니다.
1: 옛날에는 이탈리아가 그렇게 수비 잘한다 그래서 뭐 짱돌 네. 축구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스페인으로 그게 좀 넘어간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 월드컵을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괜히 제가 아픈 구석을 찔렀나요? 네.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3-4위전이 훨씬 네. 재밌었어요.
2: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그 프랑스랑 잉글랜드
1: 네.
2: 경기.
1: 뭐 야구 점수 나왔잖아요.
2: 그러니까 수비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공격으로만 어떻게 이 경기를 이겨볼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스페인이 프랑스 이기고 아르헨티나까지 이겼잖아요. 그런 경기를 명승부를 해줬다는 것은 스페인이 충분히 우승컵을 들어올릴 만한 실력이었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아르헨티나가 정말 극적으로 결승까지 그런 맞아요. 가는 네. 그런 과정들도
1: 네. 있었죠. 네.
2: 메시를 중심으로 메시를 정말 똘똘 뭉쳐서 네. 보여준 축구는 또 스페인과는 다른 매력을 줬기 때문에 재미있는 축구들을 좀 다양한 축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번 월드컵이 이제 48개국 체제로 치는 첫 월드컵이었지 않습니까?
2: 네.
1: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참가국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했던 나라들이 세계적인 축제를 즐기게 되면서 네. 예를 들면 카보베르데 같은
1: 그러니까요.
2: 나라의 이름조차 우리가 잘 몰랐던

0: 나라잖아요.
1: 더군다나 잘했어요.
0: 잘했어요. 네. 이 스페인 아까 제가 7승 1무 무승부가 카보베르데거든요. 네. 1차전에서 그런 정도로 아주 돌

0: 이게 끝난 뒤에 소속팀 없이 그러니까 FA 신분으로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월드컵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갔고 결국 나이 마흔에 칠레 최고 명문인 콜로콜로 유니폼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 야, 인생 역전이네요.
0: 맞습니다.
1: 진짜.
0: 그래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 참가국 확대로 인한 질적 저하가 우려되긴 했는데 뭐 대회 초반부터 좀 예상치 못한 일명 언더독의 반란도 있었고요. 토너먼트 또 후반으로 가니까 전통의 강호들의 멋진 승부. 그래서 사실 이번 그 4강전
1: 네.
0: 4강이 들어왔던 이 네 팀이 역대급 4강전이라는 뭐 평가도 받았을 정도로 또 나름대로 토너먼트에서는 또 재밌는 대결을 펼쳤던 그런 경기들이어서
1: 네.
0: 팬들의 어떤 눈을 즐겁게 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그 대표적이잖아요.
1: 물 먹는 시간.
0: 물 먹는 네. 시간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상 경기를 보면 경기 중간에 좀 광고를 편성하면서 후원사의 노출을 좀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이미 이거는 이제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도입이 됐을 때부터 이런 네. 얘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비판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은 피파가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전반적으로 뭐 실력적으로 보면 48개국 체제에서도 유럽의 벽은 높았고 아시아 축구의 현실은 좀 냉혹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피파 랭킹이 월드컵 전보다 무려 7계단 내려간 3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 네,
0: 참고로
1: 네.
0: 일본이 한 계단 오른 17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1: 네. 우리는 이제 월드컵의 후유증을 지금 좀 앓고 있죠.
0: 네.
1: 국회에서는 축구협회 청문회도 연다고 하고 축구협회장 선거나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0: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이제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홍명보 감독도 귀국해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고요.
1: 네.
0: 근데 반면에 정몽규 회장을 옹호하면서 이 박지성 위원장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공동위원회로 있는 이 K축구혁신위원회에는 좀 불편한 시선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축구협회 인사들은 불축석 사유를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 주도로 규정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1: 네네.
0: 대한체육회가 회원 종목 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축구협회장 선거는 만약에 임기 도중에 회장이 임기를 그만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1: 네.
0: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정관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체육회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개정을 함에 따라서 축구협회장 선거도 기한이 이제 최대 내년 3월 초까지 선거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러면 직선제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거인단도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 시간을 버는 거네요.
0: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공석이 된 대표팀 감독은 일단 9월에 있을 A매치부터 11월 A매치까지는 임시감독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임시감독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까지 결정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11월 이후에 정식 감독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평가전 기회도 없이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을 정식 감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한 감독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게다가 이제 회장 선거가 최대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면
1: 네.
0: 대회 전 정식 감독 선임도 장담하긴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공개 채용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어쨌든 이왕 고칠 거라면 당장 있을 대회에서 성과가 조금 안 좋더라도
0: 네.
1: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된 감독 선임하고 협회장 뽑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네. 월드컵을 치르면서 이런 걸 느꼈죠. 과정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이제 32강 실패의 충격 아쉽기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 해외파 선수들은 다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나왔어요.
0: 일단 손흥민 선수는 골 소식을 네.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이적 오피셜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거피셜이라고 뭐 거의 오피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나온 지가 꽤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공식화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0: 이게 발음이 좀 어렵다 보니까 AT 마드리드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이강인 선수와 2031년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3년 만에 프리메라 리가 무대로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됐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 AT 마드리드가 네.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적료 4천만 유로 약 675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라폴리에서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 발생한 이적료가 5천만 유로거든요.
1: 네네.
0: 이게 한국 역대 이적료 1위였기 때문에 이거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1: 이게 이제 스포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적료라는 거는 맞아요. 연봉하고 좀 다른 거죠?
0: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1: 네네.
0: 연봉은 따로 네. 책정이 되고 이적료는 이제 구단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사실 몸값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이적료를 갖고 몸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적료가 높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축구 시장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1: 네.
0: 스페인 라리가에서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명문팀 3강에 꼽히는 팀입니다. 이 팀에서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등번호 7번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1: 네네.
0: 과거 포르란이라든지 그리즈만 이런 구단의 에이스 선수들이 달고 뛰던 등번호였거든요. 7번이.
1: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달던 등번호.
0: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이 팀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8월 9일에 서울에서 AT 마드리드가 맨시티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이때 아마 이강인 선수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상암에서 아마 본인의 모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명문팀 포르투로의 이적을 알렸고요.
1: 네.
0: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 LAFC 손흥민 선수는 LA 더비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끝나고 바로 복귀한 그 경기에서 리그 첫 골, 그동안 리그에서 골이 없었거든요.
1: 네네.
0: 도움만 하고 있었지. 리그 첫 골 넣었고 그다음 경기 두 경기 연속 골. 오늘 경기 있었는데 오늘 또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 연속 골. 시즌 MLS 3억 골. 팀은 4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1: 손흥민 선수는 에너지를 월드컵에서 써두려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끝나자마자
0: 그러니까요.
1: 리그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골 넣는 거 보면.
0: 그러니까 이제 토너먼트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경기는 끝났고
0: 네.
1: 자국 리그에 가서들 다들 활약을 좀 잘하면 저희는 즐겁죠.
0: 네.
1: 축구 얘기 들었으니까 프로야구로 좀 가볼까요?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LG가 어제서야 후반기 첫 승.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패가 좀 이어졌잖아요. 최근에.
0: 8년 만에 8연패.
1: 8년 만에 8연패.
0: 네, 빠졌다가 사실 전반기는 LG의 행보는 우승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삼성에게 패하더니
1: 네.
0: 그 이후로 후반기 들어와서도 계속 첫 승을 못 거두고 있다가 어제 한화를 이기고 후반기 첫 승과 함께 연패에서 벗어났는데 일단 분위기를 바꾼 데는 성공을 했고
1: 네.
0: 오늘 한화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진머맨의 데뷔전이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스코어는 제가 스튜디오를 들어오기 직전까지 본 스코어라는 전제하에
1: 네, 네, 네.
0: 진머맨 선수가 4회까지 3안타 무실점 한화가 제가 4회 말까지는 4대 0으로 앞서가는 경기였는데 지금도 한화가 4대 0으로 앞서 있다라는 소식이
1: 지금
0: 전해지고
1: 지금 현재
0: 있고요.
1: 스코어도 4대 0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진머맨이 잘 던지네요. 그러면.
0: 네. 일단 첫 경기인데 성공적인 데뷔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LG는 지금 마운드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희망의 시작이 새로 영입된 카를로스 카라스코라는 외국인 선수인데
1: 네.
0: 사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 다승 1위도 했던
1: 어이구야.
0: 선수입니다.
1: 네.
0: 다만 나이가 39. 유현진 선수와 같은 나이예요.
1: 근데
0: 다음 주 일정 그러니까 28일이나 29일 키움전에 데뷔전을 가질 예정인데 과연 이 카라스코가 LG에 쓰러져가는 선발 투수진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가 궁금하고 지금 외국인 투수 교체나 트레이드 등이 7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수들이 가을 야구를 못 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팀들마다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하나와 기아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원클럽맨 하주석 선수와 기아 투수 이영범 선수의 트레이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반기 가을 야구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프로야구 전체 흐름을 보면
1: 네네.
0: LG가 지금 주춤할 때 KT가 창단 최다 9연승을 하면서 3위 LG와의 격차를 2.5경기 차로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찌감치 점수를 롯데에 내주면서 제가 4회 0대 8까지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연승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두는 3연승을 이어가는 삼성입니다. 근데 4위 기아가 사실은 저는 이때를 노리고 좀 더 LG를 추격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3연패를 당하고 연패 탈출을 하더니 곽도기 선수 허벅지 부상 그리고 오늘은 키움에 크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5위 두산이 기아를 바짝 추격하는 듯 하더니 또 선두 삼성을 만나서 연패에 빠졌다가 오늘은 먼저 점수를 내고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뒤 순위로 6위 한화, 7위 NC, 8위 롯데, 9위 SSG, 10위는 키움 순입니다.
1: LG가 좀 연패하면서 무너져서 그런가요? 올해는 압도적인 1위 팀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가.
0: 사실 전반기에는 LG는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LG를 우승 후보로 꼽은 전문가들이 많았고 실제로 시즌 전부터 LG가 우승 후보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약간 그 마운드가 좀 무너지니까 타선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후반기에 출발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 와중에 이제 뭐 삼성이 좀 잘 나가고 있고 KT가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이 팀이 우승을 하겠네 이런 생각은 아직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 무더위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우석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로 올라왔다가 마이너리그 내려갔잖아요.
0: 다시 내려왔습니다.
1: 그런데 마이너리그에서 어젠가 경기에서 이 그 글러브에 뭐 이물질 때문에 갑자기 퇴장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0: 그러니까 트리플 A 첫 등판이었는데 공 한 개도 던지지 못하고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글러브 안쪽에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고우석 선수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조사를 위해서 글러브까지 압수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현지에서는 정확한 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고 심판이 글러브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등판이 무산됐고 정확히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없다. 여기까지만 지금 전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투수의 이물질 사용을 막기 위해서 2021년부터 손과 글러브, 모자, 벨트 등을 다 검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수 같은 경우는 손이나 장비에 끈적이는 물질을 묻히면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의 회전수와 움직임을 높일 수 있잖아요. 보통 긁힌다. 오늘 좀 긁히는 날이네. 이런 말을 그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이물질을 사용하면 당연히 부정투구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만약 정말 이게 진짜라면 타자들의 약물 부분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즉시 퇴장과 함께 통상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리나라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도 바로 이 상황이 나왔어요.
1: 그래요? 네,
0: 상무의 김기중 선수가 이물질 부정투구 적발로 10경기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는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네. 어쨌든 고우석 선수의 경우에는 미네소타로 가서 미네소타 산하 이 마이너리그 데뷔전이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빅리그 콜업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이물질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1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미지에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겠지만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우석 선수처럼 경험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뛰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래 뛰었고 마무리 투수를 많이 했고 뭐 빅리그에서도 뛰었고 이런 투수가 그리고 매 경기 이런 검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선수가 이걸 고의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재강등에 부정투구 퇴장까지 정말 참 안 풀리는 고우석 선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사안이 LG 복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당장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31일 데드라인이 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와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 데드라인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복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터졌기 때문에 좀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고우석 선수는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구단 쪽에서는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0: 그건 한 번 또 타진을 했었는데 고 선수가 계속 도전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메이저리그를 데뷔전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런 이물질 사건이 터진
1: 그러니까요.
0: 것이
1: 이게 과연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0: 궁금합니다.
1: 그리고 고우석 선수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이현중 선수라고 일본 리그에서 뛴 선수가 있는데 네. 요즘 농구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건데요. 미국 진출 도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현중 선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0: 선수가 그 우리 여자 농구 레전드 성정아 선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네. 뭐 잘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 진출을 도전을 하려면 보통 드래프트를 나가게 되는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를 나가려고 한 3년 전에 했다가 네. 부상을 당해서 지명을 못 받았어요. 그 이후에 계속 썸머리그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망주들이나 외국인 선수들이 도전하는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샌안토니오에서 요청을 해서 이 유니폼을 입고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첫 두 경기에서는 무득점, 3득점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가 네. B리그 MVP였거든요. 일본에서. 네네네. 근데 서머리그 막판의 분위기를 확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현재에서 좋은 평가를 나고 있는데 만약 이루어진다면 NBA와 하브리그 G리그를 오가는 투웨이 계약 가능성이 얘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대를
0: 그렇지만
1: 좀 해보죠.
0: 네, 이현준 선수의 좋겠네요. 네, 도전의 박수를 보냅니다.
1: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스코틀랜드에는 개가 치매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는 약을 갖다주고 식사 시간을 알리며 환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죠. 그런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개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거죠. 덕분에 치매가 더디게 진행됐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7월 26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이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들을 만난 400번째 방송이었습니다. 평일 방송이었으면 1년 조금 넘으면 될 일을 4년여에 걸쳐서 제가 한 것 같은데요.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은 제이슨 무라지의 I'm Yours 들려드리고 아시죠? 주말의 남자 김큐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 고성군 화진포 해수욕장 근처 바다에서 물에 빠진 10대 2명을 구하려던 군인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바다에 떠내려가던 아이 2명과 이를 구하려 입수한 아버지는 해변으로 나왔지만 함께 구조에 나섰던 군인 2명은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해경과 민간 구조요원에 의해 긴급 구조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1.05% 오르면서 상승폭이 지난달 1.07%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08%, 강북구 2.01% 올라 강북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성북구와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기 아파트 값은 0.87% 올라 지난달 0.65%보다 상승폭이 늘었는데 화성 동탄구가 6.25%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원 영통구 3.06%, 광명 2.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오만과의 해협 안전 통항 문제에 관한 기술적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테헤란에서 오만과 수차례 걸쳐 외무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양국이 상대 측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해협 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원칙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의사 2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의사 1명과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던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는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날을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영상을 틀어주기보다는 오디오 콘텐츠를 들려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영상은 보여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오디오는 상상력을 키워주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적에도 TV를 오래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혼을 냈지만 라디오 오래 듣는다고 야단치셨던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라디오 때문에 혼나셨던 분 계신가요? 라디오를 포함한 청각 콘텐츠는 장점이 많은데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출퇴근, 운동, 설거지, 공부 등등 바쁜 일상과 병행할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음악이 감정을 일깨우고 이러한 감정이 기억력을 불러온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청각 콘텐츠는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재밌다, 흥미진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오당제도 흥미진진한 콘텐츠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비치 보이스의 That's Why God Made the Radio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콘텐츠 라디오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진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0: 그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언제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오디오 콘텐츠를 들려주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게 되지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다양한 일 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진혁, 허부영 배우님 모시고 귀로 듣는 연극,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겨보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디벤.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2: 네. 네. 저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0: 베트남어요?
2: 예. 신자오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와, 진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2: 원래 뭐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금 좋아라 했었는데. 네.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영화 제작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배워야겠다. 조금은 해놔야 예의상도 그렇고 소통하기도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재미있으시겠네요.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진짜 재밌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허 배우님은요?
3: 저는 그 강원도 고성에 하루 갔다 왔는데요. 남편과 아이 없이
0: 혼자
3: 친구들과 함께
0: 친구들. 네.
3: 지금 이제 해수욕장 오픈해가지고 네.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커피도 한잔 하고 또 물회도 먹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0: 진짜 너무 좋으셨겠다. 네.
2: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허부영 씨.
3: 인생은 허부영처럼.
2: 네, 맞아. 정말로. 쟤처럼 살아야 되는데라는 진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시간을 또 많이 좀 주시면
3: 시집을 잘 갔어요.
0: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훈훈하게 또 오늘 시작해 볼 건데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 분이 오당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문화 선물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주세요.
2: 네, 서울 강동 아트센터에서 상연되는 극단 명작 옥수수밭의 세기의 사나이라는 작품의 티켓을 준비를 했고요. 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공연입니다. 3.1운동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서 살아간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간 그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네. 8세 이상 관람가기 때문에요. 방학을 맞아서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지난주에 한 분 뽑았고요. 오늘 또 한 분 뽑아서 티켓 두 장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네. 관람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 드는 샵 8001번으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고 당첨자에게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희곡이 들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대 희곡 계속 만나봤는데요. 네. 이번에 고전 희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희곡이고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가지고 왔는데요. 리어왕이 1606년에 집필이 돼서 1608년에 처음 출간됐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비극성이 돋보이는 걸작 있고요.
0: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브리튼의 왕 리어 왕은 세 딸을 불러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큰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첫째 딸 고넬릴 그리고 둘째 딸 리건은 리어 왕에게 과장된 찬사를 바치면서 영토를 얻어내고요. 하지만 막내 코델리아는 아첨하고 아부하는 대신에 딸의 도리로 아버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리어 왕이 분노를 사요. 리어는 코델리아를 국외로 추방하게 되고요. 그녀의 몫의 영토를 다른 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영토를 나누어준 이후에 리어 왕은 그 딸들에게 점점 냉대를 받게 되거든요.
0: 네.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찍 나눠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인가 봐요. 리어 왕에서 시작된 교훈인가 봐요.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그럼 지금 들어볼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3: 네. 초반 장면인데요. 그게 시작 에서 이제 리어가 나는 이제 은퇴를 할 거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거다라고 이제 딸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재산을 주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장면을 시작합니다.
0: 네. 자, 저희가 또 맡은 역할을 또 소개해드리면 우리 진혁 배우님이
2: 네, 제가 리어 왕을 읽겠습니다. 네.
3: 딸이 3명 나오는데요. 제가 첫째 거네릴, 둘째 리건을 읽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제가 막내 코델리아 역할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예쁘고 자, 착한 코델리아.
0: 예쁘고 착한 컨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4: 이제 나의 은밀한 계획을 말하겠다. 거기 있는 지도를 이리다오. 알다시피 나는 왕국을 이미 3등분을 해놨다. 이제 늙은 이 몸에서 근심 걱정을 다 떨어버리고 젊고 활기에 넘치는 자에게 국사를 넘겨주고 싶어서다. 죽을 때까지 홀가분한 기분으로 지내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사위 고노엘과 알바니 두 사람 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오늘 나는 두 딸이 차지할 지참금을 발표할 결심이다. 이렇게 해두면 후일의 싸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은 내 막내딸의 애정을 서로 다투어 차지하기 위해 이 궁전에 구원차 장기 체류하고 있는데 오늘 그 회담을 듣기로 되어 있다. 자, 내 딸들아, 오늘 부왕은 통치권과 영토 소유권과 국사의 근심 걱정을 몽땅 양도할 작정으로 있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극진히 사랑하느냐 말해다오. 성품이 좋고 공로가 큰 딸에게 제일 큰 재산을 양도하겠다. 고네를 네가 맞다리니 먼저 말해보아라.
5: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시력보다도 무한한 공간보다도 자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훌륭하고 고귀하신 아버님은 그 무엇보다도 수중하신 분입니다. 우아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고 영예스러운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분입니다. 자식된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로서 여태껏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의 최대의 사랑으로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내뿜는 숨결이 초라해질 만큼의 효성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상의 사랑으로 저는 아버님께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0: 코델리아는 뭐라고 말해야 좋담. 아버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잠자코 있자.
4: 아, 이 경계선 내에 있는 이 선에서 여기까지, 그늘진 수풀과 기름진 들판, 그리고 물고기가 넘실대는 이 강물, 그 주변의 넓은 목장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영원히 너와 알바니의 후손들 것이다. 고뇌의 아내인 내 사랑하는 둘째 딸 리건도 할 말이 있으면 하라.
5: 저도 언니와 한마음 한뜻으로 제 효심의 값어치도 언니와 같은 줄로 압니다.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만

0: 언니가 저의 효심을 있는 그대로 전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만 언니의 말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도 이외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원수로 삼아 오직 아버님께 바치는 지고한 사랑에서만 가장 큰 행복을 느낌을 고백하겠습니다.
1: 다음은 가엾은 코델리아 차례로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빈약한 건 아니야. 내 효성은 정말이지 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성해.
2: 이 훌륭한 왕국의 나머지 광대한 3분의 1은 넓이로나 가치로나 기쁨을 주는 일에 있어서 결코 고네릴에게 준 것 못지않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마. 막내이긴 하나 언니들 못지않게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주는 코델리아. 포도밭을 많이 가진 프랑스 왕도, 기름진 목장을 가진 보건디공도 너의 애정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마는 언니들의 땅보다도 더 큰 세 번째 영토를 너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1: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2: 없다고?
1: 없습니다.
2: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보라.
1: 불행하게도 저는 진심을 입 밖에 낼 줄 모릅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효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 코델리아!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감히 할 수 있느냐? 너의 행운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1: 아버님,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 담례를 올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아버님께 복종하고 아버님을 사랑하며 아버님을 존경하렵니다. 언니들이 정말 아버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어째서 남편을 얻었단 말입니까? 저도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아마도 저의 배우자인 주인께서 제 애정과 관심과 의무에 반은 빼앗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언니들 같이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께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2: 그 마음이 진심이냐?
1: 그렇습니다.
2: 그토록 어린 네가 어쩌면 그토록 온고집일 수 있단 말이냐?
1: 어리긴 해도 진정입니다.
2: 네 멋대로 해라. 네 진정을 지참금으로 삼아라. 태양의 거룩한 광채에 맹세하여 어둠의 여신 헤커트와 밤의 신비에 맹세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박자라는 천체의 모든 작용에 맹세하여 나는 아버지로서의 관심과 혈연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너를 생판 타인으로 취급하겠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육친까지도 먹어치운다는 시디아의 야만이니 지금까지 나의 딸이었던 너보다도 더 아깝고 측은하게 생각되어 차라리 그를 도와주고 싶어지는구나. 코널 공작과 알바니 공작은 두 딸에게 준 영토에다 셋째 딸에게 주려 했던 몫까지 나눠 가져라. 나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와 왕권에 따르는 모든 혜택은 두 공작에게 넘겨주련다. 나는 그대들이 마련해줄 100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매달 번갈아가며 그대들의 집에 머무르고자 한다. 다만 국왕의 칭호와 자격만은 내가 보유하기로 하고 통솔, 수입, 그 밖에 집행권은 사랑하는 두 사위에게 넘겨주겠다. 그 증거로 이 왕관을 줄 테니 두 공작이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하라.
1: 네, 오늘의 첫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역시 고전이라서 대사의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에 우리 양 배우님 읽어주신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첫째 딸 고네린과 둘째 딸 리건의 아첨이 진짜 와, 뭐 세상에 있는 단어들을 다 갖다 쓴 것처럼 어마어마한데, 내뿜는 숨결이 초라해질 만큼의 효성은 어떤 효성일까요?
3: 아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제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을 한마디를 해도 정말 온갖 미사 여우가 다 표현이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은 어떤 언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셋째 코델리아는 이제 언니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적당히 또 분위기를 맞출 법도 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4: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나도 아빠 사랑한다. 언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울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굳이 그거를 말로 해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1: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저희 모친의 명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성격이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성격인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혼자였으면 그런 말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언니들이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을 거기. 저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성격이었지 않았을까요?
1: 아, 그런 것 같네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언니들이 너무 뭐야 나는 저 언니들이랑 다른데 언니들

0: 버려? 오. 뭐 이럴 수도 있고.
1: 가식적이다.
2: 그런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아.
1: 그런가?
2: 성격이. 아. 여기서 그려지는 코넬리아는 정말 그냥 그 자체로
0: 고다. 올고다.
2: 그러니까 굉장히 올곧은 성격이고 그리고 그냥 언니들은 저렇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데 이거를 네. 굳이 그렇게 막 꾸며내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1: 그런게요. 진짜 아기 돼지 삼형제도 그렇고 또 최진사댁 셋째 딸도 그렇고 고전에서는 특히 셋째 애들이 좀 특별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0: 굉장히 것 같아요? 난해한 질문이네요. 네. 그
2: 셋째시라.
1: 아 셋째시구나.
0: 이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경우의 수가 아닐까. 아.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의 네. 합에 의해서 경우의 수 1이 나왔어요. 이제 2까지 나왔잖아요. 네. 나올 건 다 나온 거지.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세 번째부터다. 그렇게
2: 갈수록 진화해서 유전자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 감정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첫째니까 당연히 사랑하는데 둘째는 너무 사랑이래요. 근데 셋째는 말이 필요 없대요.
1: 아 진짜.
2: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사랑이 뿜뿜뿜뿜 솟아난다는 거예요.
1: 오, 그래요?
2: 네, 그렇대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진화론의 관점에서 점점점 진화한다라고 봤을 때 셋째가 가장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또 사회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를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는가.
1: 아 근데 그러면 이 리어 왕도 셋째 딸의 그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2: 근데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셋째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더 얘기해봐라.
1: 아 계속.
2: 끝까지 좋구나. 계속 얘기해요.
1: 아, 기회를 계속 줬구나.
2: 기회를 계속 줘요. 네. 근데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더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런 거군요. 네.
2: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리어왕은 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베푸는 만큼 나한테도 해라. 근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1: 표현을 못했네. 딸이. 자 이렇게 오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리어왕 첫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0: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리어왕 뭐 4대 비극 얘기는 들어봤는데 내용은 조금 생경하실 수도 있는데 네. 고전 1600년도에 쓰여진 작품이잖아요. 근데 지금을 관통하면서 정말 엄청난 철학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고전들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지금의 우리를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2: 멘트 준비해 오셨어요?
0: 네.
2: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하지 오늘. 좋습니다. 이 작품이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마 마지막으로 하셨던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 맞습니다.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90세가 넘으셔서 이 리어왕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사량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전막을 다 하면 거의 3시간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대사를 다 하셨거든요.
1: 와 진짜 대단하죠. 네,
2: 에너지도 그 뒷부분에 가면은 리어가 거의 미쳐 날뛰는 씬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런 장면들도 다 이제 표현하셨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대사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진옥 배우님, 부영 배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베트남인.

0: 한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등 오늘 폭염이 가장 심했던 경상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폭염 뒤 오후부터 강한 소나기가 오는 날씨는 한동안 계속 이어지겠고요. 극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도 강원도 최고 60mm, 서울, 인천, 경기도 10에서 50mm가량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만 밀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나들목,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We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의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작가님, 지난주에 신해철과 함께한 명곡들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네.
0: 3126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잠재워준 아티스트 해철신, 오늘 방송 정말 좋아요. 배순탁 작가님도 짱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1: 네, 뭐 신해철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요. 저도 워낙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0: 네.
1: 진짜 이런 방송 때 아니면은 정말 듣고 싶을 때만 듣습니다.
0: 오, 진짜 네. 아껴 들으시는구나.
1: 네, 그러니까 신해철 씨 노래가 좀 이렇게 뭐랄까 지겨워지면
0: 네.
1: 되게 미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0: 아, 네. 네. 그런 마음이시군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정말 많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뻔한 노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네, 오늘은요 이 주제를 한번 안 넘어 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축구 좋아하기도 하고
0: 네.
1: 네, 그래가지고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특별하게 만든 음악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0: 좋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음악들.
1: 네.
0: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또 막을 내렸잖아요.
1: 네. 이번에는 참가 국가가 많아서 그런지
0: 가장 길었죠.
1: 진짜 확실히 길게 느껴지긴 했어요. 솔직히.
0: 네. 네,
1: 길게 느껴지긴 했고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의 우승으로 월드컵이 마무리가 되고 3, 4위전에서는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이거는 거의 뭐 난타전이었죠.
0: 네.
1: 6대 4.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는 1대 0. 네, 극과 극의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뭐 결승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아, 축구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재미없었겠다.
0: 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재밌게 봤는데
0: 네.
1: 이게 뭐 축구를 월드컵이라는 거는 천만 영화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저는 평소에도 K리그를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천만 영화가 나오려면은요 평소에 영화관에 잘 안 가던 분들도 다 가야 돼요.
0: 맞아요.
1: 네, 그래야 천만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관 진짜 드물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축구를 안 보던 분들도 축구를 보게 하는 게 월드컵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네, 뭐 챔피언스 리그를 다 보진 않잖아요.
0: 네.
1: 근데 월드컵은 거의 대부분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런데 그런 월드컵 때나 좀 축구 보시는 분들, 뭐 이게 잘못도 아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골이 좀 터져야 되거든.
0: 그렇죠.
1: 아무래도.
0: 네.
1: 그런데 스페인이, 이게 스페인이 한번 속된 말로 필 받아서 공을 돌리기 시작하면
0: 네.
1: 그거를 뺏을 수 있는 팀이 지구상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0: 네.
1: 그런데 뭐 쉽지 않았다. 아르헨티나한테.
0: 네.
1: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0: 네.
1: 매너에서도 안타깝게 아르헨티나가 졌다.
0: 네,
1: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승 셀러브레이션 할 때 왜

0: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누구 전 주어 얘기 안 했습니다.
1: 네. 아 작가님은 평소에 또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경기

0: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1: 그럼 오늘 소개해주신 첫 번째 곡도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에 나왔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일까요?
0: 이번에 아무래도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 있잖아요.
1: 네.
0: 잉글랜드의 우승을 예상하고 바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제 뭐 잉글랜드도 지금 우승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1: 그쵸.
0: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 이래로 프리미어 리그에 조금 이제 관심도도 높고
1: 그렇죠.
0: 그나마 호감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해리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랑 절친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잉글랜드의 우승을 바란 분들이 많았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3, 4위전으로 밀려나서 그 아르헨티나한테 졌죠. 그리고 3, 4위전으로 밀려났는데 그래도 3위를 했습니다.
1: 네.
0: 3위를 했는데 잉글랜드에서 가장 주목받은 거는 물론 뭐 잉글랜드의 플레이가 좋은 적도 있었지만 좋은 적도 있었고 골도 잘 넣고 해리케인 선수 정말 잘했지만
1: 네.
0: 주드 벨링엄이에요.
1: 아 맞아요. 네. 이번에 진짜 거의 최고 스타죠.
0: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뭐 제 주변이 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제 주변에 이제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 중에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주드 벨링엄 잘생겼다.
1: 진짜 잘생겼어. 멋있어.
0: 잘생겼다.
1: 네.
0: 멋있다. 이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주드 벨링엄이 정말 주목을 받았었고 경기가 끝나면 다들 잉글랜드에 거의 주제가가 됐더라고요.
1: 네.
0: 원더월. 오아시스의 원더월을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우리 시대의 비틀스 같은 밴드가 됐구나. 아, 진짜 우리 시대의 비틀스 같은 밴드가 됐구나.
1: 네.
0: 모두가 이 노래를 이제 거의 대부분 알고 합창을 하면서 이제 골 셀러브레이션 할 때 아니면은 뭐 이제 경기 끝나고 승리를 축하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정말 저작권이 궁금해졌습니다.
1: 네. 진짜.
0: 노예 갤러거는 이걸로 또 얼마나 더 벌까.
1: 네.
0: 원래 유명한 노래였는데
1: 네.
0: 이번 걸로 인해서 이번에 월드컵이 워낙 세계적인 무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원래 Don't Look Back in Anger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1: 네.
0: 그다음이 원더월인데 거의 비등한 위치에 올라왔다.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더월까지 왔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올게요.

0: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참 이거 떼창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름답더라고요.
0: 그러니까 선수들도 진짜 엄청 큰 소리로 이렇게 다 같이 부르더라고요.
1: 음악의 힘이죠.
0: 맞아요. 월드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음악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떤 노래일까요?
1: 월드컵 그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거 완전 미국 문화인데 NFL 그러니까 네. 미식축구에서 온 하프타임 쇼를 했죠.
0: 맞아요. 네. 최초였죠.
1: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0: 어떠셨어요?
1: 솔직히 네. BTS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0: 오~
1: 네. 아니면은 BTS 없었으면 진짜 뭘 준비한 거지 대체 약간 이런 느낌?
0: 아~
1: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멋있었어요 진짜 BTS.
1: 네, BTS가 살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 네.
1: 물론 마돈나 새 앨범 너무 좋고 팝의 여왕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이죠.
0: 네.
1: 그리고 뭐 BTS가 그 다음에 나오고 샤키라 콜롬비아의 보물이죠.
0: 네.
1: 진짜 콜롬비아의 보물 같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연출이 저는 NFL 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전설이 된 무대들 있잖아요.
0: 네.
1: 마이클 잭슨, 프린스, 레이디 가가 뭐 등등등에서 전설이 된 무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완성도가 한참 못 미쳤다.
0: 어.
1: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다.
0: 아쉬웠어요.
1: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을 그래도 구원해준 존재는 국 그거 제외하고
0: 네.
1: 진짜 BTS였습니다.
0: 어. 네.
1: 그래가지고 BTS가 다이너마이트 부른 순간이 그래도 제일 전체적으로 좋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BTS가 살렸다고 봐야죠.
0: 그러니까 딱 정국 씨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 확 달라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2010년대 이후 가장 훌륭한 음악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가 중에 한 명이
0: 네.
1: 정말 저스틴 비버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네.
1: 진짜로 좋은 음악이 너무 많아. 음악 진짜 잘 만들어.
0: 네.
1: 근데 왜 그런 곡을 했을까?
0: 어.
1: 네? 김 빠지게.
0: 좀 잔잔한 곡을 했죠.
1: 아니, 물론 그거를 또 나름의 감동으로 여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충분히 존중합니다. 취향은 다르지만 저는 그런 축하하는 무대에서는 부르기에는 너무 잔잔했다. 라는 제 입장입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저스틴 비버는 훌륭한 아티스트다. 여기까지 진짜. 하겠습니다.
0: 그 저스틴 비버 근데 노래 너무 잘했어요.
1: 잘하긴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잘하긴 하는데 네. 아,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런데 뭐
0: 아마 본인의 선택이었겠죠.
1: 네, 그렇겠죠.
0: 그렇죠? 네. 네. 자, 좋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곡은 아까 제가 주드 벨링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노래가 사실 결국에는 이게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비틀스의 히트곡인데 헤이 주드.
0: 네.
1: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폴 맥카트니가 존 레넌의 아들인 줄리안 레넌을 위해서 쓴 곡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아빠인 존 레넌이 오노 요코한테 빠져가지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해서 폴 맥카트니가 오히려 더 아빠처럼 이렇게 대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줄리안 레논한테 너무 이제 애가 외로워하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쓴 곡인데 근데 이게 이번 월드컵에서 하필이면 벨링엄이 주드 벨링엄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주드 벨링엄이 뭔가 골을 넣는 경기나 그 뒤에 이제 주드 벨링엄이 관객들한테 이제 네. 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0: 그쵸.
1: 그러면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아마 요즘 이제 이런 어떤 이 곡의 어떤 사연 같은 것들,
0: 네.
1: 이야기 같은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주드 벨링엄의 주제가로 알겠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진짜 이렇게 참 어떤 곡이 사실 항상 뭐 말씀하시지만 작가의 의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용자의 의도거든요. 이 수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 작가의 의도 자체가 또 변해버려요.
0: 네. 네,
1: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래가 된 게 바로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 헤이주드가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요. 마지막 곡 이 곡 가져왔습니다.
0: 네. 마지막 곡도 주드 벨링엄을 생각하면서 들어봐야겠네요.
1: 잘생긴.
0: 네. 자, 이 곡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7: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즐겨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곡이죠. 비틀즈의 헤이 주드 듣고 올게요. 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지금까지 3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엔 프랑스 와인 생산지 보르도에서 약 15km

0: 1,000km 떨어진 곳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5만 명 넘게 대피해 보르도가 있는 지롱드 데파르트망에서만 대피자가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에 따른 국가 비상상태까지 선포된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에서만 약 6만 명이 대피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미성년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오늘 오후 2시쯤 청주 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했는지와 추가 가해 여부 등을 비롯한 범행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고 지난 15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관광 명소인 피어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과 소통하며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피어 39를 방문해 현지 시민들과 세계 각국 관광객을 직접 만나 인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임정택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부터 피어 39의 도시재생 역사와 해양 생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길가의 상점과 해안가 등을 둘러봤으며 이후 해안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1배 수준에 달했고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 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도 문제로 꼽힙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다른 곳에 갔을 때 현지 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데 자국에는 분리배출 문화가 없다 보니 막막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일부 지자체가 전담팀을 꾸려서 교육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폐기물 버리는 법을 알려줘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돕고 있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박기영의 시작 들으면서 3부 시작했고요. 이 노래는 김우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우리가 조금 늦어도, 아니 많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박기영의 시작을 신청해 주셨네요. 와, 멋지십니다. 진짜 우연님. 우리가 조금 늦어도, 아니 많이 늦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와닿는 말이네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결승선에 닿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연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박기영의 시작 같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220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조카 결혼식 참석차 서울에 갔다가 이제 목포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부탁드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또 조카분이 결혼하셨군요. 서울에서 조카분의 새로운 출발 함께 축하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안고 다시 목포로 집으로 가는 길이신 것 같아요. 결혼식 다녀오면 괜히 이런 마음 들 때 이제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그렇잖아요. 두 분의 앞날 또 행복과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신청해주신 아마추어 같이 듣고 왔습니다. 이승철 씨가 원래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 나와서 두 분이서 같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갑자기 이승철 씨 노래 들으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8299님 아이들이 TV를 너무 봐서 TV를 끄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신청곡 안니은의 만개와 신청합니다. 우와 멋지다. 아이들이 TV를 잠시 끄고 라디오를 선택했다니 너무 대단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요. 사실 저도 TV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TV 보는 걸 좋아해서 이 TV를 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아이들이랑 같이 종종 이렇게 라디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따님 성함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같이 소개도 해드리고 라디오의 그 매력이 그런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매력을 따님한테 정말 잘 소개해주고 싶다.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또 욕심이 듭니다. DJ로서.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따님이 신청해주신 노래라니까 더 의미가 있고 오늘 꼭 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299님의 초등학생 딸이 신청해준 안예은의 만개와 들을 거고요. 이어서 5584님의 신청곡 하연우의 돌덩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8299님이 신청해주신 안예은의 만개화, 그리고 하연우의 돌덩이 5584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1491님이 일주일 전에 관리자로 승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자였을 때는 과장님 눈치 보면서 제 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올린 업무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니 쉽지가 않네요. 말할까? 반려해야 하나? 아니 조금만 수정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젠디, 저도 곧 적응하겠죠? 오, 이제 승진해서 새로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자리에 가게 되면 뭐 일도 달라지지만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 1491님 이제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되셨잖아요. 지금은 좀 낯설고 어렵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또 쌓이면서 어느새 또 우리 1491님만의 기준도 생기실 거고 훨씬 더 여유롭게 일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 또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9567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우주소녀의 부탁해.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전반적으로 정체는 심하지 않은데 사고나 고장차 같은 돌발 상황이 고속도로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안동 휴게소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가 부딪힌 추돌사고 발생해 처리하고 있고요. 또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순천 1터널 부근에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전방 잘 살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부터 화도 구간 남았고요. 그리고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신월천교 구간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241님이 젠디, 저희 가족은 세 자매인데요. 세 자매 모두 엄지손톱이 똑같아요. 아빠를 닮아서요. 그래서 저희끼리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흩어지게 된다면 이 엄지손톱으로 서로를 찾자고요. 그 정도로 우리 가족만의 연결고리랍니다. 와, 세 자매가 모두 아버지를 닮은 똑같은 엄지손톱을 가지셨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게 가족끼리는 닮은 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눈이 닮았다든지 웃는 모습이 비슷하다든지 막 말버릇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엄지손톱까지 이렇게 똑같이 닮기가 그런 경우도 있군요. 진짜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흩어지면 우리 이 엄지손톱 보고 서로 찾자, 이렇게 약속하신 게 뭔가 너무 귀엽고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앞으로도 그 엄지 손톱처럼 언제 어디서나 서로에게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는 새 자매이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4788님, 태희의 순리 신청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답답할 때 듣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가 있죠. 이유는 딱 설명하기 어렵지만 괜히 답답한 날 들으면 마음이 좀 나아지는 그런 노래. 우리 4788님께는 이 노래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수영님은 저는 전유나의 그 사람 신청합니다. 전유나 씨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그죠. 우리 수영님처럼 또 좋아하는 가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아끼는 그런 최애곡 하나씩 있잖아요. 전유나 씨의 노래 중에서도 또 그 사람,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고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노래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오늘 또 신청곡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4788님이 신청해주신 태희의 순리, 그리고 이수영님의 신청곡 전유나의 그 사람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순리 그리고 전윤아의 그 사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833님이 안녕하세요. 애청자 강수입니다. 매일 밤 9시에 야간 수업을 마치고 운전 중에 청취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마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자이언트 플라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드디어 저만의 첫 작품인 동백꽃을 완성했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손이 느린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우와, 멋지십니다. 이 자이언트 플라워가 뭐냐면 진짜 그 말 그대로 엄청 큰 꽃. 사람 키만 하거나 뭐 그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꽃을 만드는 공예인데 종이 같은 걸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꽃잎 하나하나 자르고 또 모양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립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 과정이 섬세하다고 하던데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멋지게 또 이렇게 완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예쁜 작품 많이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소양의 바람의 노래 203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444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마신네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통다 봉날에도 까마치통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648님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김진호의 가족사진 신청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7648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5당제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또 박세진 씨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목요일에도 5당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오늘의 끝곡 7648님이 신청해 주신 김진호의 가족사진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미군의 공격이 이틀 전 밤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며 우리의 군사 전략은 기본적으로 보복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약 2주간 이어진 공격을 중단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반격을 방어할 요격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의 대규모 공격 계획이 보류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

0: 테크놀로지가 내일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상장합니다. 우리 돈 최대 약 14조 원대에 이르는 창신 메모리의 이번 기업 공개 IPO는 올해 들어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이며 중국 공상은행을 넘어 중국 본토 주식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0% 넘게 장악해온 D램 시장에서 공급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상장이 국내 메모리 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독일 베를린 성소수자 행사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1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명 수배에 나섰습니다. 베를린 경찰은 압둘 B라는 이름의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사진과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5일 밤 10시쯤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 행사장에 흰색 승합차가 돌진해 한 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실제 중개 행위 없이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해는 어디로 휴가를 떠나볼까?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이른바 핫플 대신 고즈넉하고 한적한 소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볼거리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서 걸어서 다니기에 딱 좋고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나무 숲길에 천년 고찰에 서늘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천혜 자연경관까지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정감있고 소박한 삶의 풍경이 살아있는 소도시에서 숨가쁘게 달리며 수고한 나를 천천히 보듬어 보시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민자를 향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분별한 총격이 멕시코와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5년간 살아온 멕시코 출신 남성이 이민 단속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총격이 정당한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계 이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왜 이들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걸까요?

0: 이번엔 오랫동안 이어져온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적인 맥락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 이들은 왜 오랫동안 서로를 경계해온 걸까요? 잠시 후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3: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자 갈등, 그 뿌리 깊은 역사를 짚어봅니다.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예, 최근에 이민자를 향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에 무차별한 총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와의 외교 갈등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5: 예, 2026년 7월 7일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사망한 멕시코 출신의 네. 로렌소 살가도 아라후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4: 예.
5: 그는 50대 초반인데요. 미국에서 약 35년간 생활을 하면서 주택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세 자녀를 낳고 세 자녀 모두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 직원들을 승합차에 태워서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IC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민세관 단속국
4: 예.
5: 단속팀하고 마주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굉장히 이제 뭐 저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이 미국 국토안보부하고 IC 설명에 따르면은 그 단속 대상자를 체포하려던 중에 이 살가도 아라후오가 승합차를 몰아서 요원들을 들이받으려 했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요원이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아마 증언이 있었던 것 같고요.
4: 네.
5: 하지만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동승자들의 얘기는 좀 다른데요. 그 법원에 제출한 진술에 따르면
4: 예.
5: 살가도가 그저 차량을 주차하려 했을 뿐이다. 요원이 뭐 차 앞뒤에 전혀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가도 본인도 아마 애초에 IC가 이제 단속 대상으로

0: 사무려 했던 뭐 주요 대상자들 주로 이제 이른바 불법 체류자이죠. 예, 예. 그것은 아니었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당시 또 이제 요원들이 이 버디캠 몸에 이제 카메라를 예.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쟁점은 차량이 실제로 뭐 살가도어 씨의 차량이 요원을 좀 공격하려 했는지
1: 네.
0: 또 총격이 필요한 수준의 상황이었는지 뭐 결국은 이 ICE가 뭐 정당한 방식의 무력 사용 절차를 지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연방 판사는 핵심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뭐 이렇게 이송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네. FBI 또 국토안보부의 감찰실 등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살가도 씨는 국적은 멕시코인이긴 하나 35년 동안 미국에 살아온 사람이라고 네. 하던데 글쎄 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 예, 멕시코 정부는 외교 공문과 영사 채널을 통해서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1: 예.
0: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죠. 클라우디오 셰인바움 대통령이 살가도의 죽음은 사실상 살인이다.
1: 예.
0: 이거는 인권 침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고 그래서 외교적 항의에 그치는 선에서 끝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멕시코 정부는 미국 각 주의 이제 검찰과 연방 법무부에 책임자를 상대로 아마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엔 또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도 사건 검토를 이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멕시코의 견해는
1: 예.
0: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권리는 뭐 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해서 과잉 진압하거나 또 생명과 인권을 침해할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정부 이 그 단속국하고
1: 네.
0: 또 그 상위기관인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는 현장 요원들이 체포를 거부하거나 또 차량을 무기로 공격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이건 법 집행의 문제고 또 예. 안전의 문제다라고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번 살가도 로렌소 살가도 씨의 사건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죠. 그러니까 2020년 7월 중순부터 8월 한 20일까지 약 6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그 불법 체류자를 2천 명 이상 이제 체포한 바가 있고요. 또 2025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뒤에 적지 않은 ICE의 단속과 또 구금과 관련해서 멕시코 국민이 멕시코 쪽의 자료로는 17명 정도 숨진 것으로 이제 집계됩니다. 또 다른 뭐 미국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11명 정도의 수치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멕시코 쪽의 주장에 근거한다면은 그중에 이제 17명 중에 14명은 ICE 구금 시설에서 또 3명은 단속 현장에서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ICE 총격으로 구금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이 ICE라고 하는 기관이
1: 예.
0: 사실은 이제 그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1: 예.
0: 국토안보부가 생겨났고 그 안에 있는 조직으로서
1: 네.
0: 아마 이제 국토안보부의 조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3년부터 이제 출범을 한 셈인데
1: 예.
0: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사실 세계인이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2025년 이후에
1: 네.
0: 훨씬 더 그 존재가 이제 부각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그 구금 시설에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단속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60명에 이른다라는 보도까지 이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1: 예. 야,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도 그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고 유학생들도 많이 가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제 생각인데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범죄자 또는 안보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맞습니까?
0: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0: 특히 이제 2016년 선거죠.
1: 예.
0: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을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트럼프와 측근들은 이민자들을 또 이민자들의 유입이 범죄 증가 그리고 안보 불안의 원인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뭐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추출해 보자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기존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어떤 학자의 표현은 그래서 스테이터스 스레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기존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점에서 아마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한마디로 뭐 트럼프 시대에 이민 제한론자라든가 이민 제한주의자의 목소리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요. 이것도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예전에 80년대, 70년대와는 달리 미국의 그 대다수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백인 계열의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의 웬만한 공항 가면 스페인어로 공항에서 방송 다 할 정도로 이 중남미 인구 비중도 늘었고 또 아시아에게서 넘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이분들도 적지 않은 시민권자, 유권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민자들을 터부시 여기는 게 미국 행정부가 무슨 이득을 취하는 거죠?
0: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 지위에
1: 예.
0: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흐름, 뭐 어찌 보면 이제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그것이 뭔가 뒤집어지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이 이제 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혐오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분노의 분위기로 충분히 이제 이어지는
1: 예.
0: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보라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그게 득표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더 득표에 유리한 인구 구조인 건가요?
0: 그 뭐 인구 구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1: 예.
0: 인구 센서스, 인구
1: 네.
0: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2000년, 2010년, 2020년이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자료를 보면
1: 네.
0: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3천만이 넘어가는데
1: 예.
0: 그중에 이제 라티노, 라티노 아메리카 쪽에서
1: 예.
0: 이제 이주한 사람들 또는 뭐 그 이제 후손들
1: 네.
0: 통틀어 보면 6천만이 넘을 정도니까요.
1: 예.
0: 이게 이제 비율이 거의 뭐 한 18%에 이른다고 볼 수 있고
1: 어마어마해요.
0: 아마 2050년 정도 가까이 가면은 25%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1: 예.
0: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라티노의 득표가 뭐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1: 예.
0: 또 뭐 약간 미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티노의 이주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이 모두 이제 합심해서 하나의 정당 또 하나의 색채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0: 그래서 트럼프 같은 트럼프나 이제 측근 같은 경우는
1: 예.
0: 어쨌든 그런 어떤 자신들의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어떤 그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하나의 정치 전략이랄까요?
1: 네.
0: 그렇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 미국인들 모두가 이민자들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본인들도 트럼프도 알고 봤더니 뭐 오래전부터 대대손손 미국에 산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도 다양한 민족, 인종과 이민자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발이 될 이유가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주민의
1: 그렇죠.
0: 이룬 나라다 또는
1: 예.
0: 뭐 이주민을 통해서 사실상 다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1: 예.
0: 동시에 또 그런 어떤 새롭게 들어오는 이주민에 대한 반발 심리라고 하는 것. 이른바 내부자의 어떤 반발 심리. 뭐 영어식으로 이제 네이티비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아, 예. 그런 어떤 배회주의 성향도 역사적 계기에 끊임없이 이제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뭐 예를 들어 이제 예. 1860년대, 70년대

0: 지금은 저 이탈리아에서 예. 상당한 또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요.
1: 예.
0: 그런 어떤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계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 심리 상당히 이제 컸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중엽에 아일랜드계 이민자들 주로 이제 그 미국 동부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제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면 보스턴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농구팀이 있는데 셀틱스라는 팀. 그 이제 켈트족. 제가 아이리시와 그 이제 그 팀의 어떤 그 유니폼을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녹색이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1차 세계대전 그 끝날 무렵에서
1: 예.
0: 금주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생겼죠.
1: 예.
0: 1919년인데 그게 다 이제 독일계 이민에 대한 견제나 통제 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1: 예.
0: 또 이제 그 아시아 인종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반발은 뭐 상당히 이제 미국의 서부를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고 철도 노동 어떤 철도를 부설한다든가 할 때 중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늘어나자 1882년에는
1: 예.
0: 아예 중국인 배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1: 법 이름이 중국인 배제법이에요?
0: 네. 이게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해서 예. 이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하고자 한 첫 번째 연방 차원의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배척 또는 어떤 배제의 어떤 경향이나 심리 같은 것도 동시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시기마다 이런 외부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은 꽤 있었었군요.
0: 네.
1: 자,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 주셨던 미국의 라티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규모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진출한 지도 몇 대에 걸쳐 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미국 사회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0: 뭐 저 적어도 그 1980년대 이후부터는요.
1: 네.
0: 텍사스나 이렇게 이제 미국의 남부나 네. 또 서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뭐 워낙 그 이주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1: 예.
0: 그때부터 이미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 예를 들어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큰 도시의 시장이라든가 그래야지 예를 들어 이제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됐는데요.
1: 네.
0: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카고를 이제 앞선 게 됐는데 그때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라고 이제 멕시코계가 뭐 당당히 이제 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1: 예.
0: 아니면 뭐 각종 뭐 영화 배우라든가 이런 어떤 그 스포츠스타 그래서
1: 네.
0: 이제 문화계의 영향력이 좀 엄청난
1: 네.
0: 셈이죠.
1: 그 뉴욕도 이상하게 라틴계가 많던데
0: 네.
1: 거기는
0: 네.
1: 어디서
0: 네.
1: 주로 오신 거예요?
0: 뉴욕에는 적지 않이 푸에르토리코계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영화라든가 예전에 이제 뮤지컬로 더 알려졌는데
1: 네.
0: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1: 네.
0: 걸 보면요. 거기 보면 이제 웨스트 사이드 뉴욕에 있는 서쪽 지역이 비교적 이제 동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
1: 예.
0: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정착한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이민과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역마다 어찌 보면 인접한 곳에서 밀려 들어왔던 중남미계들이 꽤 자리 잡고 살아왔던 명맥들이 이렇게 문화 콘텐츠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0: 예,
1: 거군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역은 특히 멕시코계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그러면 전통적인 미국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미국 국적을 갖고 오래 산 사람들은 멕시코계 주민들이 계속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어떤 위협 이런 걸로 느끼고 있나요?
0: 뭐 아까 이제 트럼프의 2016년 뭐 대통령 선거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는 뭐 집단이라 할까요?
1: 네.
0: 미국인들 특히 이제 유럽계 백인 중에 적지 않다고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뭐 그 집단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죠. 뭐 이제 멕시코계 이민은 그 이민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1: 예.
0: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시민권자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장기 정착자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온 또 이민자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세력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 정치적 담론에서는 하나의 집단처럼 그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영화에서야 우리가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비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비춰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잖아요.
0: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미국에 들어와서 일해서 또 저임금 근로자로서 봉직하면서 미국 물가도 낮추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활성화되는데도 기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불법 체류해서 마약이나 범죄에 연결되는 사람들 이건 극소수일 거라는 걸 미국인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위협으로 봅니까?
0: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뭐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는 보는데
1: 네.
0: 역시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전략이라든가 정치 담론은 또 상당히 감정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위협이라는 게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예. 듯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경 문제와 뭐 불법 체류, 마약, 범죄 뭐 여기 한꺼번에 연결이 되면서 실제 거기에 연루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보통 사람이랄까 보통 시민보다는 훨씬 비율상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멕시코계라고 하는 정체성, 미국계 멕시코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위협적인 신호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수가 돼서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이런데 멕시코계가 지금 꽉 잡고 있다 이런데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나요?
0: 적잖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특히 동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예. 이 라티노 계열 멕시코에서 멕시코 출신을 포함해서 뭐 제가 보기에도 한 80% 이상은 그 지역의 어떤 구성원을 차지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1: 네.
0: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 예.
0: 2020년 그 이제 공식 통계를 보면 캘리포니아 뭐 미국에서 가장 주민 수가 많습니다.
1: 예.
0: 3,950만 이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 1,550만이니까 한 39.4%인데 바로 그게 이제 라티노입니다.
1: 예.
0: 반면에 이제 백인의 경우는 34.7%니까 캘리포니아만 본다면
1: 예.
0: 백인, 유럽계 백인이 최대 인종 집단이 아닌 셈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아 벌써 특정 주에서는 최대 인종 집단의 구성원 자체도 라티노로 바뀐 상황이군요.
0: 네. 네. 네.
1: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선동하기도 좋은 상황이겠다.
0: 네.
1: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0: 네.
1: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미국의 진면모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모시고 미국 이민자 갈등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1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서 불법 이민 또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이런 말씀 더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내 멕시코계 라티노들 이분들은 지금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 그 라티노 이민,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한 그 라티노가 정착한 지 즉 이주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3: 예.
4: 그래서 몇 세대 지나면서 그들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1세기 초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LA 시장이 이제 멕시코계이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21세기 초반까지 이런 라티노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그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분석하실 수 있었는데요.
3: 네.
4: 이게 이제 2024년 선거 즉 트럼프가 두 번째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네. 뛰어들어서 결국 두 번째 이제 집권에 성공하게 된 그 선거죠. 거길 보면 민주당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보다도
3: 예.
4: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손을 라티노가 더 특히 이제 라티노 남성을 중심으로는 더 많이 들어줬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야, 그거 특이하네요.
4: 네.
3: 그건 왜 그렇게 그분들은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을까요?
4: 아무래도 이제 그 이주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3: 예.
4: 먼저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3: 예.
4: 다소 어떤 그 일반적인
3: 방식.
4: 성향 또는 보수적인 성향 새롭게 역시 오는 그 넓게 보아 이제 그 예를 들어 인종적인 차이는 없다 손 치더라도
3: 예.
4: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소 이제 보수적인 방향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주민에 대한 강경한 정책에는 먼저 정착한 라티노들도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느낌이 아닐까. 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혹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큰 어떤 연대의 감정을 굳이 뭐 이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죠.
3: 네.
4: 아마 그런 현상이 또 작동한 게 아닌가. 확실한 것은 라티노가 하나의 어떤 투표 성향을
3: 보이는 건 아니에요.
4: 보이는 집단이 아니고 이제는 분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3: 예.
4: 그 다소 이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또 사람들이
3: 네.
4: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인종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군요.
4: 예.
3: 자, 그러면 좀 이걸 좀 깊이감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왔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 미국 영토의 상당 부분이 원래 또 멕시코 땅이었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3: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4: 사실 이제 멕시코는 그 오랜 기간 300년 가까이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의 이제 식민지였습니다.
3: 예.
4: 그러던 것이 이제 1820년대 초에 멕시코가 그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캘리포니아라든가 이 뉴멕시코라든가 또 텍사스를 포함한 넓은 서남부 지역 미국의
3: 네.
4: 서남부 지역은 당시로 1820년대로 보면 멕시코의 북부 지역인 셈입니다.
3: 네.
4: 뭐 인구가 이제 희박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3: 네.
4: 멕시코 영토였던 건 분명한데
3: 네.
4: 이제 1830년대 중반에 텍사스가 그 멕시코 영토로부터 독립을 하고
3: 네.
4: 결국은 40년대 중반에 미국 연방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3: 예.
4: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텍사스의 어떤 연방 편입을 계기로 해서 텍사스의 남쪽 경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는 리오 그란데라고 하는 강이죠. 예. 당시로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북쪽에 누에세스라는 강을 놓고 서로 미국과 이 멕시코가 미묘하게 이제 갈등을 빚다가
3: 예.
4: 두 번째 본격적인 예.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1846년에서 1848년인데요.
3: 예.
4: 결국 이 전쟁 끝에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뭐 뉴멕시코, 이 아리조나와 네바다를 포함하는 당시 이제 멕시코의 북부 지역 또는 오늘날의 이제 미국의 서남부 지역이 모두 미국 영토가 되는
3: 네.
4: 일들이 벌어집니다.
3: 네.
4: 그렇게 본다면
3: 예.
4: 19세기 초부터 그 시기까지 그 지역에 살았던 원래의 멕시코인이랄까요?
3: 그렇죠.
4: 그 사람들은
3: 갑자기
4: 국적이 바뀌게 된 거네요.
3: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초반에 그냥 거기 난 살고 있었는데
4: 네.
3: 이제 여기가 미국 땅이래 바뀌어버린 거네요.
4: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흥미롭다고 할까요?
3: 예.
4: 예를 들어 1830년대 초를 보면
3: 예.
4: 텍사스에 저 미국의 중부로부터 이렇게 백인들이
3: 네.
4: 텍사스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3: 그때는 또 그리고 멕시코
4: 그렇죠. 땅이 멕시코 정부가 그 북부의 굉장히 영토가 희박한 지역을 어쨌든 개발하기

0: 위해서 예.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셈입니다.
1: 야.
0: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굉장히 반대 방향의 이민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1: 예.
0: 결국 그것이 텍사스의 독립

0: 이게 뭐 1950년대까지는 사실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크게 제약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이민법이 존재해서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제 규제하고 그런 방식은 1950년대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적어도 이제 특히 멕시코계 그 노동자들의 미국 유입이 제도적으로 이제 확고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1942년부터 약 20년 동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기간을 넘어서까지 결국은 지속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 네.
0: 흔히 브라세로 프로그램이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기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농업노동 또 철도 부서를 위한 노동자의 어떤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고
1: 예.
0: 멕시코 정부와 어쨌든 계약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점점 1960년대 초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브라세로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브라세로는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어로 팔을 의미하고 결국 육체 노동자들의 어떤 그 제도적인 유입 또 초청을 의미합니다.
1: 예.
0: 그들이 뭐 거기 미국에서 꼭 정착했던 것만은 아니고 또 정착을 한 사람도 일부 있고요. 대신 다시 또 고향에 오는 순환 이동을 하기도 하고
1: 예.
0: 주기적으로 몇 년 일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또 이제 또 뭐 초청 노동자로 또
1: 네.
0: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순환 이동이 됐는데
1: 네.
0: 그것이 이제 그 60년대 중반까지는 뭐 그런 흐름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찌 보면 멕시코계 이주자들이 많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필요해서
0: 그렇죠.
1: 받아줬던 것들이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군요.
0: 네네네.
1: 자 그런데 예전은 일하다가 돌아가고 일하다가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건지 아니면 일하다가 안 돌아가고 계속 남게 돼서 우리 얘네들 이제 불법이야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그 길게 보면 뭐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실 멕시코인을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
1: 네.
0: 출신들이 미국으로 가는데 아주 큰 제약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1965년에 미국의 아주 이민법이 또 강화되는데요.
1: 예.
0: 이른바 이제 하트셀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이 법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저 남쪽에서 미국 여기 관점에서는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통제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나라들에게 사실상 일률적인 할당량을 부과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바로 미국의 인접국인 뭐 3,000km 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도 2만 명을
1: 예.
0: 또 저기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약 몇백만 명밖에 인구가 안 되는 우루과이에도 2만 명 이렇게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쿼터 할당량을 일률적으로
1: 예.
0: 정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멕시코와 뭐 우루과이의 인구가 수십 배 차이 납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절대수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1: 네.
0: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 예.
0: 멕시코에서는 그럼 그 기존의 어떤 뭐 이주 관행이랄까 순환 이동이랄까 이런 관행이 사실상 거의 간과되는 것이고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1970년대에는 사실 멕시코인 그럼 완전히 불법 체류자의 대명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 예. 예.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요.
0: 네.
1: 멕시코인들이 이렇게 수시로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어느 기업 또는 어느 산업은 이 멕시코인을 기반으로 그게 가동이 되고 있었을 텐데
0: 맞습니다.
1: 갑자기 이렇게 이민법을 강화해서 이제 2만 명까지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한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0: 예. 그 미국 내에
1: 예.
0: 어떤 뭐 경제적인 변화라 할까? 또 미국인들의 또한 어떤 이주자에 대한
1: 반감들.
0: 거부 심리가 좀 더 강해진 게 그렇게 1960년대 중반 또 1970년대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찌 보면 이제 우리도 슬슬 먹고 살기가 빡빡해지는데
0: 맞습니다.
1: 그만 받아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0: 예, 예.
1: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갑자기 또 바뀌면
0: 네.
1: 미국에 넘나들면서 생계하고 그것 때문에 애들 먹여 살리는 많은 가장들도 있었을 텐데
0: 네.
1: 멕시코계 주민들의 반발도 강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네. 뭐 아주 일찍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뭐 정착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보수적인 목소리에 동참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1: 예.
0: 그래도 1960년대 70년대는 또 미국 사회가 한편에서는 그런 어떤 다소

0: 이제 그 보수적인 문화 질서랄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저항이라 할까요?
1: 네.
0: 청년의 목소리,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1: 네.
0: 역시 소수 인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멕시코계. 보통 이제 멕시코계 미국인을 치카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 치카노들의 어떤 조직적인 운동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주로 이제 농업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이중 언어에 대한 강력한 요구라든가 문화적 권리를 요구한다든가 또 그것을 어떤 이제 집단적인 정체성으로 강화시킨다든가 원래 이제 치카노라고 하는 건 사실 비아냥되는 어떤 그 저 일종의 멸칭에 가까웠는데
1: 예.
0: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치카노는 일종의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1: 아,
0: 징표로 하는
1: 네.
0: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긍지를 갖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1: 네.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단순히 노동권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언어 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도 많아질 것 같은데 점점 그런 운동의 파장이 옆으로 퍼졌을까요?
0: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예. 치카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창설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농업노동자의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세사르 차베스라는 인물입니다.
1: 네.
0: 그 세사르 차베스가 뭐 몇 차례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런 농업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이제 강조했고 뭐 그의 영향력은 적어도 90년대 초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막강하게 이제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학교들마다 뭐 저 입시 전형이라는 게 워낙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미국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미국 사회에서 어떤 계층으로 살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이런 소수 인종들 이제 뭐 치카노들이 소수 인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입시할 때 좀
0: 네.
1: 쿼터라든가 뭐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워낙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소수 인종 집단 또는 소수 집단 뭐 예를 들어 이제 소수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1: 예.
0: 예를 들어 이제 남녀 차별의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여성이 적게 교육받고 했기 때문에 그 여성조차도 이런 면에서는 이제 소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라티노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아프리카계라든가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있죠.
1: 네.
0: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이름의 그런 조치가 있어서 입학을 하거나 대학 입학을 하거나 또는 공직에 진출할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우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1: 예.
0: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계 백인들이 역차별 문제를 이제 거론할 수는 있겠죠.
1: 예.
0: 90년대 또 2000년대 조금씩 더 강화됐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시대까지 이제
1: 예.
0: 아마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1: 그러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입시 제도에 있어서는 멕시코계 주민들이나 또 요즘 아시아계도 워낙 많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아주 명망 있는 주립대나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기가 같은 점수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특히 이제 아시아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이제
1: 안 받아요?
0: 뭐라 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계 백인이라 할까요? 크게 보아 그들의 어떤 그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21세기 뭐 2020년대 들어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1: 예.
0: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쨌든 역사적인 어떤 이 어떤 불균형이라 할까 또는 어쨌든 차별의 문제 또 간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펼쳐졌던 건 사실입니다.
1: 네.
0: 최근에 와서는 뭐 그것이 또 일종의 역풍이라 할까요? 뭐 그것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1: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미국의 이민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 여파는 당연히 멕시코 내부에도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인들 중에서 일부는 미국 가서 일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니 그걸로 인한 또 외화 수급도 기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업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 해결책이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멕시코 내부의 분위기 지금 멕시코 내부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0: 길게 보면 이제 멕시코의 경제 위기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서 가장 그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1980년대 초에 외채 위기.
1: 네.
0: 외채 위기 플러스 그런 어떤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변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는 경제 위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IMF 구제 금융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현금을 또 이제 그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는.

0: 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이제 구조조정 패키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부가 예를 들어 농업노동 농업 부분에 상당히 이제 그 투여하던 백조 정부로서 이런 어떤 농업 보조금 같은 게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1: 네.
0: 또 전반적으로 고용 유연화해서 시장 친화적인 또는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랄까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이제 펼쳐지게 되죠.
1: 네.
0: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멕시코의 유출 요인입니다.
1: 예.
0: 게다가 이제 임금 격차를 이제 1990년대 조사했던 어떤 연구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무려 9배 정도 차이 납니다. 즉 멕시코인이 저쪽에 가서 미국에 가서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9배를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 안 갈 이유가 없네요.
0: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그 멕시코 내 어떤 고용이 뭐 이렇게 여의치 않은 어떤 경제적인 변화의 시대에 또 그런 어떤 임금 어떤 그
1: 격차라든가
0: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또 멕시코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워졌고 네. 또 상황이 또 미국도 바뀐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표현을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대중 이런 매체에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 테슬라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잠재적인 미국인이다. 난 그렇게 본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인이 장성해서 뭐 햄버거 가게에서 버거를 굽거나 그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생산직에서 어떤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옵티머스 로봇이 곧 하게 될 일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옵티머스 로봇이 연간 생산 대수가 100만 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100만 명씩 로봇이 미국 시장에 쏟아지면 그러면 이게 3배에 곱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300만 명씩 쏟아지는데 이 옵티머스 로봇이 시간당 썼을 때 비용이 5.7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싸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까지 본격화되는 시점이 2030년대가 넘어가면 미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멕시코계 또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라티노라고 불리는 중남미계의 이주민들이 예전보다 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와 있는 사람도 갑자기 미국 내에서 잡을 못 구하게 되면 뭔가 분노할 것이고 사회 불안 요인도 될 것이고 그래서 진작부터 이런 기술 변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있는 행정부들이 이제 있던 사람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가져요.
0: 예.
1: 우리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0: 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어쨌든 유입되었던 노동자들은 대체로
1: 네.
0: 미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1: 예.
0: 활용이 됐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저임금 노동자층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게 보면 현재 어쨌든 뭐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원래 이제 아주 옛날 같으면 순환 이주도 가능했는데 돌아갈 수 없게 막힌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어쨌든 이른바 불법의 굴레 속에서 머물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게 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1: 그래서
0: 정말 어떤 섬세한 어떤 그런 어떤 접근이 또 미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 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멕시코계 마약 카르텔.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이쪽 지역, 있던 이런 음성적인 산업으로 멕시코인들이 많이 흘러가게 되도록 유도할 가능성 충분히 있나요?
0: 예, 맞습니다. 멕시코 이제 마약 카르텔의 역사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또 20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1: 예.
0: 주로 이제 국경지대 또는 시날로아라고 저 미국 저 태평양에 면한
1: 예.
0: 멕시코의 서부지대 그다음에 이제 시우다드 후아레스라고 하는 가장 한때 악명이 높았던 살인율이 높았던 그 치와와의 한 도시 그다음 바하 칼리포르니아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국경지대라든가 또 태평양 지역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마약 카르텔이 거기 이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멕시코 전역에 무슨 고르게 분포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결국 이제 육상로라고 하는 것을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쪽에
1: 예.
0: 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저

0: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까 1980년대 초에 이제 굉장히 가속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멕시코의 버젓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젊은 청년 세대가 혹시라도 굉장히 불법적인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약 카르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1980년대부터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정확하게 이제 그런 어떤 마약 유입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네. 강하게 펼쳐졌듯이 멕시코에서도 21세기에 마약과의 전쟁이 굉장히 강력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군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기도 하고
1: 예.
0: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멕시코 국경지대라든가 그 북부 지역 뭐 이런 데 보면 군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여전히 좀 이렇게 있는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 위협에 결국은 이제 군이 맞서는 사실 그 이전에 이런 것도 지적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1: 예.
0: 공적인 자금의 투입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저조해집니다.
1: 네, 그렇죠.
0: 복지 혜택도 줄어들고 예. 보조금도 줄어들고 하는 동시에 치안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사실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런 카르텔의 어떤 발호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또는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경찰력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저조해집니다. 결국 그래서 급기야 2006년, 2012년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진 마약과의 전쟁,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는
1: 네.
0: 군까지 이제 투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황을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뭐 잘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이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진짜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군의 어떤 세력을 더 키우는 요소까지 돼버렸던 거군요.
0: 네.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진단들을 해 주셨어요.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이민정책의 변화 그리고 최근 있는 멕시코계 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멕시코 내부에서의 변화까지도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하여튼 이어지고 있는 이 강경 이민정책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0: 이 강경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수사.
1: 네.
0: 그 밖으로 보이는 어떤 표현은 굉장히 강경할 수 있으나
1: 네.
0: 실제 정책이 항상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강경하게 이루어진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노동자, 캘리포니아로 예. 예를 한번 들자면 농장에서 오렌지를 실제로 수확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1: 예.
0: 여전히 저임금 라티노 노동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1: 예.
0: 그들이 트럼프 행정부 때 들어서서 이제 강력한 뭐 일종의 국경 통제 정책으로 인해 아무래도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1: 예.
0: 이런 어떤 수확철에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주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뭐 그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단속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그 언론인 또는 저 연구자였던 후안 곤살레스가 쓴 책 제목인데요.
1: 네.
0: Harvest of Empire.
1: 예.
0: 이건 이제 제국의 수확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1: 예.
0: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이 적어도 19세기 말부터 또는 넓게 보면은 19세기 중엽부터 중앙아메리카 그다음 카리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1: 예.
0: 결국 미국이 여러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의도치 않게 지금 현재 이 이민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미국 내의 갈등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불러온 일종의 의도치 않은 하나의 수확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도 많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에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던 중 기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타스님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월간 이른바 대포차 집중수사를 벌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며 민생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SNS에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며 경찰청 국수본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사범 38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현지 시간 25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HBM과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삼성전자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AI 전환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와 AI 코딩 도구 코덱스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에게 칼부림을 한 뒤 도주한 남성이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무주군 무주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을 오후 3시 6분쯤 무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2시간여 뒤 옷을 갈아입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타났다가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의 양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는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은 2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공부만 파고들면 공부벌레, 책을 많이 읽으면 책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말은 아닌데요. 공부벌레의 뜻풀이는 공부만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책벌레의 뜻풀이도 지나치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전에 밥벌레도 있는데요. 일은 안 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네요.
5: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만 17살에 데뷔했던 미국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첫 앨범을 내고 투어를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 이 집을 작업했습니다. 그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하고 곡을 쓰느라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었는데요. 그때 상상 속에서 이상적인 첫 데이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렸고 그게 아이디어가 되어 앨범의 첫 곡이었던 이 노래가 완성이 되었죠.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꿈꿀 수 있었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첫 데이트가 바로 이 노래 속에 들어있었는데요. 이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들은 많은 10대 소녀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0: 7월 26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 Fearless였어요. 이 노래 10대 소녀가 이런 첫 데이트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면서 상상하면서 쓴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빗 속에서 같이 춤을 추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거야.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정말 용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악인데 되게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죠. 예, 그런 낭만적인 상상을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좋아했던 소녀들도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해서 이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Fearless였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골드레코드다라는 인증을 해주는데요. 그 이상 판매된 앨범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72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2010년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던 작품이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2008년 2집 Fearless 앨범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결혼 기사가 좀 자주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30대가 된 가수가 됐죠.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생각보다 일찍 데뷔를 했어요. 만 17살에 데뷔를 했었고 그리고 만 19살 때 발표한 이 2집 앨범으로 처음으로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수상을 합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깨기 전까지 최연소 수상자였고요. 그리고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뮤지션이었죠. 이 앨범 이후에도 3장의 앨범이 더 그래미 올해 앨범을 수상하면서 올해 앨범 수상자로는 최다 수상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 컨트리로 시작을 했다가 팝으로 전향을 한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 팝 음악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1989이라는 1989 본인의 생년을 이제 제목으로 삼은 그 앨범도 상당히 기념비적이라 그 두 앨범 중에 고민을 좀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돼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한 번 더 다룬다면 그 앨범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시작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컨트리 음악을 하던 그 소녀 시절의 앨범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앨범이었던 Fearless 앨범을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이용하시면 다 잘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번에 합격 100%로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2008년 2집 앨범 Fearless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15이었어요. 이 노래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말 10대 소녀 감성이 첫 곡부터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죠. 그것의 정점이 바로 Love Story, 이 앨범의 최대 히트곡이었던 그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3번 트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ey Steven이라는 4번 트랙까지 두 곡 함께 들어볼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2008년 앨범 2집 Fearless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이 앨범의 5번 트랙 White Horse였어요. 왜 팝음악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은 최근 들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테일러노믹스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한번 열면 그 지역 경제가 갑자기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뭔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뮤지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워낙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추종하는 팬들이 많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표가 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미국 대선 이럴 때에도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쩌다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됐느냐? 자,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컨트리 음악이라는 것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컨트리는 우리나라에서의 트로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년층들의 아주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트로트 관련 예능이라든가 오디션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정말 화제가 되듯이 미국에서도 컨트리와 관련된 무언가는 기본적으로 화제가 되는 어떤 그 폭발력이 좀 있어요. 컨트리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컨트리라는 음악을 가장 미국적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뭐 10대, 20대들은 원래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힙합이라든가 뭐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더 좋아하게 마련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대 때 기타 한 대를 들고 나와서 그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컨트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트로트 신동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기존의 컨트리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음악 잘하고 너무 귀여운 소녀다 라고도 봤지만 놀랍게

아쉽게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장이 그때 또래의 10대들이 컨트리로 유입되는 그런 물꼬를 틔워줍니다. 내 또래의 친구가 컨트리 음악이라는 걸 한다는데 근데 그 노래 좋더라? 막 엄마 아빠가 듣는 그런 노래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

게다가 가사도 있었습니다. 가사 역시 막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10대 소녀들이 꿈꿀 법한 이야기, 일기장에 쓸 법한 이야기. 그래서 와, 내 친구 일기장을 지금 내가 들춰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솔직하고 자기 캐릭터성이 강한 음악을 들려줘서 그때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가 등장했을 때 컨트리 음악계에 10대 청소년들이 대거 유입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계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이 그래미 앨범상을 받았을 때 그때 후보들 진짜 쟁쟁했습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 블랙 아이드 피스, 레이디 가가, 그리고 심지어 비욘세, I am Shazar Pierce 앨범으로 그때 후보에 올라갔는데 이 앨범도 진짜 호평받고 대중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끼쳤었던 그런 앨범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Fearless로 그래미 앨범상을 받았었던 건 그 상징성과 미국인들의 컨트리 사랑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완벽하게 쏠렸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계속해서 컨트리 음악으로 컨트리 팝 음악을 들려주다가 이제 아까 전에 1989라는 그 앨범부터 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뭐 컨트리 입장에서 배신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까 조금 더 넓은 그런 장르의 음악을 해야지. 약간 이렇게 놔주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10대 때부터 같이 성장해온 팬들이 지금도 30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팬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메리칸 스위트하트가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Fearless 앨범에서 역시 러브 스토리만큼 사랑을 받았었던 You Belong With Me, 그리고 Breathe와 Tell Me Why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2집 Fearless 앨범을 들었습니다. 이 앨범은 총 1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시간상 다 듣진 못했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10번째 트랙 The Way I Loved You입니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겠죠.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Mr. DJ, E-Tune, install it.

0: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여기는 가요 1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전에서 몸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로 일본에서 들어온 옷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말을 외바지나 일바지로 손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쓰임이 더 많은 바지죠. 바지와 관련된 관용구 중엔 바지까지 벗어주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어줄 수 없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다 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형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있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상과 밀양의 어제 낮 기온이 39도를 넘기는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 발효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온열 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피고인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보조금에 반환해야 합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단된 가운데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이 무력 공방 재개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룰라 다시

0: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7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찜통 더위가 어젯밤에도 이어졌습니다.
0: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송재훈 기자입니다.
2: 늦은 밤 더위에 잠 못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물속에 두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청계천 쪽가서 발 좀 담그고 있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서 왔는데,
4: 밤에도 습도가 높긴 했는데 여기 그래도 청계천에 앉아있으니까 또 바람도 조금 불고 시원해서.
2: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대전 등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6도, 경남 밀양과 양산이 39.3도로 가장 뜨거웠고 경주도 39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습도에 경남 양산과 전남 광양은 체감 온도도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전남 광양과 대구, 경상권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완주에서 100세 노인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체온은 42도가 넘었고, 그제 전남 해남에서는 밭일을 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총 온열 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며 덥겠고, 당분간 푹푹 찌는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체감 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더 덥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만큼 갈수록 우리나라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1970년대에 비해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두세 배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5: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이 기준인 폭염, 그리고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두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과거 10년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을 비교한 결과 폭염일수는 8.31에서 18.31로 2.2배, 열대야일수는 4.11에서 12.21로 3배 늘었습니다. 폭염 시작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 달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중부 내륙과 광주, 경북 구미 등이 거의 한 달가량 빨라졌고, 서울은 과거 10년 7월 19일이던 폭염 시작일이 최근 10년엔 6월 24일로 25일 당겨졌습니다. 열대야도 전국적으로 과거 10년엔 7월 중하순에 시작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7월 상중순으로 5일에서 15일 정도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강원 강릉은 열대야 시작이 26일 빨라지고 종료는 16일 늦어지면서 열대야 기간이 40일이나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과 해수면 온도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6: 6월부터 확장하면서 폭염 발생이 빨라지는 데 영향을 주었고요. 좀 더 늦게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열대야가 늦게까지 발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5: 기상청은 폭염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과 전력 수요,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등에 대비한 폭염 대응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1: 피고인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 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 규모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7: 문제의 발언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022년 1월 17일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았고, 전 씨가 선거 캠프에서 실세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8: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

0: 님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어?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1: 여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 네, 그건 아니고요.
2: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윤이라 불렸던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은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2년.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도 계속해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해당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약 1200억 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총 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선거는 오후 2시 생중계됩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단된 가운데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무기가 부족해 공습을 멈췄다는 분석도 있어서 무기가 확보된다면 전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뒤 열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정상회담이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4: 미국 이란 간 공방은 사흘째 멈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습 중단 이유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물밑 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 이란과 협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4: 미군의 공습 중단에 따라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 오만과 외무차관 회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진전도 있었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잠깐 숨만 고르고 재차 공습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대화 때문에 공습을 멈췄다고 밝히긴 했지만 한편으론 이란의 공격을 막아낼 방공미사일이 부족해 멈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5: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수많은 이란 미사일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소진됐습니다. CNN 이스라엘 특파원의 말입니다.
4: 요격 미사일 재고가 일부라도 확보된다면 공격 가능성이 열린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더구나 이란과 오만 간의 회담에서 통행료를 인정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면 공습 재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깨달을 때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종전의 최우선 조건으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을 요구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화 국면이 위태롭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시간으로 이틀 뒤인 28일 열리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이 외교 해법과 무력 공방의 재개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5: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어제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했는지와 추가 가해 여부 등을 비롯한 범행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이고 지난 15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처음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인파를 향해 차량을 몰아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압둘 발루트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베를린 북서부에서 검거작전을 하던 경찰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전날 밤 베를린 시내 한 공원에 흰색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서 행인들을 치고 벌목용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을 살해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1.05% 오르면서 상승폭이 지난달 1.07%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08%, 강북구 2.01% 올라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성북구와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기 아파트 가격은 0.87% 올라서 지난달 0.65%보다 상승폭이 늘었는데 화성 동탄구가 6.25%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원 영통구 3.06%, 광명 2.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현지 시간 25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 AI 본사에서 만나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HBM과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삼성전자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AI 전환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와 AI 코딩 도구 코덱스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투약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1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까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7말 8초라고 하면 여름 휴가 시즌을 떠올리실 텐데 7말 8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급증인데요. 주말 사이에 특히 남쪽 지역이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온열 질환 피해가 컸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고 전북 완주에서도 100세 노인이 밭일 중에 숨졌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도 많았는데 닭과 우리, 돼지 수만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다고 하네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이 두 고기압이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으면서 열덤 현상이 생겨서 더욱더 푹푹 찐다고 하네요. 특히 야외 노동자분들, 휴식시간 매뉴얼 잘 지키시고 서로서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7월 27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7도, 부산 27도, 대구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고요. 강릉 23도, 제주 27도입니다. 지난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또 열대야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창원과 진주,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2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같은 경찰서에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경찰관이 약 1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모두 17,130명으로 중간 간부인 경위, 경감 계급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전북이 23.8%로 가장 높았고 충북 21.7%, 충남 21.2% 순이었으나 서울은 8.4%에 그쳐 장기 근무는 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 신청이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실제 중개 행위 없이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한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고 일당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부업체가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1심과 2심은 A씨가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중개 행위 없이 임대인 임차인을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를 썼고 이는 법률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수십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지면서 교제기간 사용한 비용과 B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퉜습니다. 이후 돈이나 보내라는 등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지인과 직장이 알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B씨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A씨는 법정에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산, 여수, 고흥, 무안갯벌이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승인했는데요. 2021년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5년 만에 확대가 결정된 겁니다. 이번에 확대된 구역은 약 27,975헥타르이며 기존의 면적보다 22%가 증가한 건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습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4: 네, 25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이란 공습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13일 연속으로 이어졌던 미군의 공습도 멈췄습니다.
0: 네.
4: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100일 남겨두고 공습 버튼 대신에 협상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어야 공화당에 유리할 테니까요.
0: 네.
4: 반대로 확전으로 인해서 유가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공화당에는 재앙 수준의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갤런당 $4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지만 결국은 중간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거고요.
0: 네.
4: 여론은 이미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조사에서 이란 전쟁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인의 28%만이 그렇다고 답했고요.
0: 네.
4: 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0: 네,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 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공습 중단을 선택할 만큼 이번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4: 네, 맞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의 남은 2년여 동안의 임기 동안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을 더 얻게 될 수도 있고
0: 네.
4: 반대로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겠죠.
0: 네.
4: 본인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에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선거 필승을 다짐하면서 중간선거에서 지면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할 이유를 찾을 거고
0: 네.
4: 본인이 탄핵소추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4: 현재 판세를 보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각각 60%로 집계가 됐는데 다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 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판세를 뒤흔들 만한 변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 네, 어쨌든 트럼프는 탄핵될 위기를 네.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중단을 결정한 또 다른 이유가 무기 재고 상황이 안 좋아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4: 네, 방공망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탄약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주둔 중인 미군을 방어할 만한 탄약의 재고가 줄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0: 네.
4: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폭격 계획을 보류한 게 아니냐라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고요. 악시오스는 이번 지시가 일회성인지 혹은 공습 중단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오만의 중재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4: 실제로 오만 협상단이 24일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양측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명분도 조금 생겼다 이런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은데 홍해는 어떻습니까?
4: 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은 24일과 25일 이틀 이틀간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23일 밤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을 했고요. 네. 24일에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의 연합군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서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또 반격에 나선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노렸고요. 사우디 남부 지잔에 있는 아람코 산의 이 시설에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벌였고요. 홍해 연안에 있는 얀부의 아람코 시설도 타깃이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교전은 2022년 유엔 중재 휴전이 이뤄진 이후에 4년 만이고요. 사우디는 이슬람 순위파 진영이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고 반면에 이 후티 반군은 같은 시아파 계열인 이란과 밀착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5: 네.
4: AFP 통신은 이번 무력 충돌을 두고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5: 네, 새로운 전선 하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었는데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4: 네, 이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4일 새벽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해서 선박 폭발을 일으켰고
5: 네.
4: 3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카스피해에서 이란 관련 선박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하고 인정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사 화물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5: 네.
4: 더불어서 러시아가 이란의 걸프 국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7월 초부터 러시아가 걸프 지역의 미국 군사 시설을 위성으로 촬영하는 걸 포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5: 네.
4: 이게 이란의 걸프 지역 미사일 공격과 굉장한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다고 비난해왔었고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칠 때 썼던 가장 많은 무기 중에 하나가 이란이 제공했던 샤이드 드론이거든요.
5: 네.
4: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관계도 사실 심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5: 네.
4: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 페르시아만을 통한 무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카스피해를 통해서 물자를 수입하거나 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산 화물 반입 핵심 통로로 삼아왔었거든요.
5: 네.
4: 러시아도 이 카스피해를 장거리 공격 거점이자 이란으로 향하는 보급로로 활용해왔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으로 전선이 카스피해까지 확장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4: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병력 부족 현상이 전쟁을 좀 이어가기 힘들 정도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5: 네.
4: 이런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북한으로부터 추가 파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6월부터 러시아 보르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네.
4: 이 보르네시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설치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네.
4: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전투병과 공병을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초 기준으로 1만 4천여 명의 주둔 중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5: 네. 근데 이 북한군한테 지급되는 임금이 뭐 올랐다 이런 얘기도 사실 네네. 있었었죠. 추가 파병 가능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4: 현재까지 러시아와 북한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대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하진 않고 있는데요.
5: 네.
4: 전문가들은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봤을 땐 3만 명 정도의 대규모 추가 파병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네.
4: 다만 추가 파병이 이뤄진다면 기존의 폭풍 군단 같은 정예 전투 병력이 아니라
5: 네.
4: 민간 건설 노동자 같은 재건 인력 위주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5: 네, 북한 측의 반응은 나왔을까요?
4: 네, 가장 관건은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걸 어디까지 응할까 이거든요.
5: 네.
4: 현재 북한은 기존에 보낸 14,000명 규모의 파병 인력 그리고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 네.
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이 합당한 보상을 북한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파병 인력의 두 배가 넘는 병력을 또다시 보내는 선택지를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하겠냐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5: 네.
4: 실제 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이 중국 정승절 당시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이 반대국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섭섭해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좀 다독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5: 네.
4: 그래서 현재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어떤 현금 유입이나 핵 미사일 핵심 기술 이전 없이는 러시아의 일방적 파병 요구만 있다 그러면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균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요.
5: 네.
4: 김정은이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밀착하면서 중국에게 좀 기울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것도 러시아와 소원해진 상황에 대비한 어떤 균형 맞추기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 네. 근데 뭐 우크라이나의 주장대로 북한의 파병이 현실화된다면은 우리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상외로 추가 파병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 한 3만 명의 병력을 정말로 보낸다. 그러면 그 자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할 만큼의 어떤 굉장한 경제적 군사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뜻일 거거든요.
5: 그럴 수 있겠네요.
4: 네, 특히 러시아가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군사적 보상을 약속을 하게 되면 그래서
5: 네.
4: 이걸 제공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한반도에 대한 안보 위협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예.
4: 그래서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에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같은 핵심 군사 기술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러시아가 이걸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5: 네.
4: 한반도 이 안보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5: 네.
4: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북한이 파병을 한 이후에 북한의 군사적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습니다.
5: 실전을 경험한 것이
4: 맞습니다. 실전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5: 네.
4: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에 분명히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5: 그렇군요. 자, 그리고 관세 소식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국 한국 정부에 대해 결국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4: 네.
5: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4: 일단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를 했고
5: 네.
4: 한국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명서를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12.5%가 현재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5: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4: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5: 네.
4: 반대로 수출했다. 네,
5: 네.
4: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5: 그런데
4: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향후 추가 관세 조치를 더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서 60개국에 최대 12.5%의 관세를 적용을 했는데 이전에는 10% 글로벌 관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2.5%포인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수출 기업 부담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5: 뭐 과연 없는 게 입증되면 어떻게 됩니까?
4: 입증이 된다 그러면 관세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증명할 여력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렇겠군요.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는 경남 김해와 대구에 갔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 나왔나요?
5: 네, 장동혁 대표가 일단 김해 집회에서요. 이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떤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그래서
5: 법원이 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지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점도 문제로 삼았는데요.
3: 네.
5: 결국 합동수사본부도 법원도 믿을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소리 내고 행동하면서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5: 대구 집회에서도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을 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자라며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목소리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 네.
5: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런 구호도 외쳤습니다.
3: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장외투쟁 행보는 일단 정리를 한다는데 올림픽공원은 뭐 계속 나갈 거라고요.
5: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 차원에서 나가진 않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네. 장동혁 대표가 원내로 바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네.
5: 일단 당 지도부가 주관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전국 장외집회 일정은 대구를 끝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3: 네.
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 특검이 어쨌든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내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게 당의 설명이긴 했는데
3: 네.
5: 장동혁 대표는 당 공식 일정과 별개로 개인 자격으로 잠실 올림픽공원을 계속 찾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3: 네.
5: 그러니까 특검 출범이라든가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올공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공식적인 투쟁만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계속 나가는 건데
3: 네.
5: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징계 정치가 이제는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5: 네, 장동혁 대표가 좀 회심에 반격하도록 꺼내들었던 건데 윤리위가 일단 재가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불문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3: 네.
5: 그 과정과 이후 본인을 비판한 인사들의 해당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3: 네.
5: 이미 징계 요구만 60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3: 네.
5: 윤리위가 두 번이나 회의를 열었지만 두 번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3: 네.
5: 특히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당대표 비판은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3: 네.
5: 당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 뭐 내부 총질 이런 거 징계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3: 네.
5: 우종한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아니 그거 우리가 의결한 사안도 아닌데 위원장 개인 의견을 공식 입장처럼 발표했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3: 네.
5: 결국 일부 위원들이 이 독단적인 운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라는 건데요.
3: 네.
5: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공개적인 설전으로 번졌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정상적인 심의나 의결이 될지는 조금 물음표인 상황이고요.
3: 예.
5: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원했던 징계 정치도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3: 네, 윤리위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이 당 쇄신안을 발표할 거라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려나요?
5: 네, 장 대표는 다음 달 취임 1주년에 맞춰가지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 네.
5: 당직 개편이라든가 당원 당규 개정 그리고 지선 패배 이후 불거진 조직 쇄신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3: 예.
5: 국민의힘은 일단 현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의 활동을 평가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당 안에서는 쇄신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조기 사퇴를 하지 않고
3: 네.
5: 남은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3: 네, 네.
5: 이 쇄신안이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기겠느냐 담긴다고 한들 장 대표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2년 임기인데 지금 1년밖에 안 된 거군요.
5: 네, 그러니까 내년 딱 1년 더 남은 상황입니다.
3: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뭔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5: 네, 작년 네. 정당대로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까지 과연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3: 예.
5: 친윤계 내에서도 내년 초 정도를 기점으로 장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3: 네.
5: 임기를 무사히 마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5: 네.
3: 자,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이제 세 명의 당대표 후보자가 살아남았는데 주말 동안 바쁘게 돌아다녔네요.
5: 네, 일단 김민석 후보는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치의견 그룹 정치와 미래 행사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3: 네.
5: 정청래 후보는 경남, 김해, 창원, 진주, 거제에 이어 어제 울산까지 주말 동안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3: 네.
5: 송은길 후보는 완주, 임실, 순창, 남원 등 전북 지역에서 연일 있으면서 당원들을 만났는데요. 전북이 또 호남이기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0: 있더라고요.
1: 네, 사실은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설전이고 공방인데 네. 특히 이제 유시민 작가가 최근의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 노선에 대해서 필패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 네. 김민석 후보 과거에 보수를 했건 중도를 했건 개혁을 했건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대통령은 열심히 뛰었는데 지방선거 결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은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와 손흥길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탈당하지 않았다라면서 탈당을 했거나 개혁의 깃발을 놓쳤던 사람보다 최소한 내가 개혁을 말할 자격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0: 네.
1: 특히나 울산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공천에서 탈락을 해도 탈당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지난 20년을 달렸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0: 그리고 뭐 그 나는 뭐 당대표 했던 걸 이용해서 대통령 할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대통령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대표를 이어서 대통령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0: 예.
1: 통상적인 것처럼 김민석 후보나 손흥길 후보가 할상 차기 대권을 노리고 지금 당대표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지적으로 해석도
0: 네.
1: 하는데
0: 네.
1: 또 일각에서는
0: 네.
1: 어, 당대표 하고 나서 대통령 한 거 이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인데 혹시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니 속이 상해 죽겠다 이렇게 정청래 후보를 겨냥을 했고요.
0: 네.
1: 특히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만 노코멘트라고 답을 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나는 당정 불협화음을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0: 네. 지금 무엇보다 신천지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마디도 했습니다.
1: 네, 신천지 관련해서도 뭐 새 후보가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은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합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0: 네.
1: 자당 국민의힘의 신천지 개입 의혹만 수사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이 SNS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내가 신천지 교도들의 당내 선거 개입을 제기했을 때는 입을 틀어막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민주당을 보고 정교 분리 위반이라 떠드는 것은 가관이라고 직격을 한 건데요.
0: 가관이다.
1: 네, 똥무등개가 겨무등개를 나무라는 격이다라며 국민의힘 당원 명부부터 전수조사해서 신천지와 통일교 신도를 색출하고 출당시킨 뒤에 그런 말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뭐 홍 전 시장 입장에서는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막판 역전패를 당한 이유는
0: 네.
1: 바로 이 신천지와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밀었기 때문이다
0: 네.
1: 라고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후에 정 장관이 연합뉴스와 통화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안수사권 문제 마무리라든가 곧 있을 10월 중수청 출범까지 좀 마무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0: 네.
1: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0: 네.
1: 왜 뭐라 그랬냐.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더 이상 이 장관은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1: 정 장관은 사실 이전부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당 복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로 보입니다.
0: 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정 장관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되어야 한다라면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시대의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직접 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0: 전장관 이 총대를 매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예,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 장관이 현실적인 문제를 조율해왔기 때문에 10월에 있을 중수청 공수청 출범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1: 네.
0: 법무부가 언론에 얘기한 게 조금 의외였는데 정 장관이 늘 하던 말씀일 뿐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제 부처하고 부처 장관하고 조금 말이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일단 뭐 정 장관이 개인적으로든 언론으로 통해서 뜻을 밝히게 밝혔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사표를 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거군요. 대통령도 지금 미국과 남미 순방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며칠은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맹비난을 또 이어가고 있군요.
0: 네. 이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두고 정서시 원내대표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며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1: 네.
0: 장도혁 대표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두고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1: 네.
0: 박성수석 대변인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라면서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는 이의 신청이 지난 4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그만큼 지금 경찰에 많이 지금 사건이 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 네.
0: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게 2021년 27,262건인데 작년 네. 56,165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1: 예.
0: 올해 상반기에만 34,000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추세라면 연간 7만 건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게 숫자만 는 게 아니라 전체 불송치 사건 가운데 이의 신청 비율 자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의 신청이 하고 나서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하거나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기소로 바뀐 사건이 역시나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물론 이의 신청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에 활용하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이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인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장마가 물러간 자리에 더 강한 폭염이 차지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현재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열대야 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서울, 청주, 부산의 기온 27도를 넘어 있고 체감 온도가 29도,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38도, 광주 35도, 서울, 강릉 33도가 예상되고요. 전남, 광양과 영남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극단적인 더위 예상되니까 야외활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밤까지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운 주말들 보내셨네요. 1146님 문자를 보면은 외국에 사는 친정엄마 오셨어요. 엄마 모시고 부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셨네요. 왁스의 엄마의 일기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올라갑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15년 전 오늘 서울 우면산 일대에서 폭우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 주택들을 덮쳤고 이 과정에서 1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이처럼 산사태는 산간지역을 넘어 도심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을 깎아 주택단지를 조성한 경우 산비탈이 건물과 바로

0: 맞닿아 있는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 사방댐과 같은 방제시설을 두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우가 잦아지는 여름, 배수로를 더 많이 확보하고 신속한 경보체계를 마련해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가까운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인파를 향해 차량을 몰아서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자살됐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압둘 발루트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베를린 북서부에서 검거 작전을 하던 경찰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전날 밤 베를린 시내의 한 공원에 흰색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서 행인들을 치고 벌목욕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지금까지 3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엔 프랑스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에서 약 15km 떨어진 곳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5만 명이 넘게 대피했습니다. 보르도가 있는

0: 지롱드 데파르트망에서만 대피자가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에서만 약 6만 명이 대피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미군의 공격이 이틀 전 밤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면서 우리의 군사 전략은 기본적으로 보복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미군의 공습 보류 조치에 대해서 미군의 공격 중단이 진정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전술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서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지역에는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10에서 50mm,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이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세바시를 만들며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강연자일수록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 더 좋은 강연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자들의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우선 스피치 구성한 한 장부터 써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작게 나누면 불안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타는 법을 익혀야 할 자전거와 같습니다. 잘 다룰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무대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대표와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2부에서 김남희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4: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4: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홀로움님이 JB 또띠아 굴피자 먹어보셨습니까?
6: 뭐예요 그건 또? 굴피자요?
7: 네, 굴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다면서 올려주신 건데요. 오늘 우리 마을에서 통영진로체험센터의 에코리더즈 학생 20명과 굴수협 임직원과 함께 굴요리 교실을 열어요. 종배형 오실래요? 다양한 해물요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톳김밥도 있어요?
6: 택배로 보내세요.
7: 아, 굴 택배로 보내는 거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6: 얼음 잔뜩 쟁여가지고 보면 생으로는 못 먹고 다 익혀 먹을게요. 알아서 할게요. 보내기만 하세요.
7: 아, 맛있겠다, 그죠? 아,
6: 이러다가 또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7: 진담이잖아요.
6: 농담이에요, 농담.
7: 아, 예, 농담입니까? 네. 예, 농담이라고 합니다. 홀로움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쵸? 다양한 해물요리.
6: 아, 없어서 못 먹죠.
7: 네, 그리고 이분도 JB신데요. JBYTO 쓰시는 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더울수록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집중하다 보면 더위가 조금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셨는데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6: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인사들을 만나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뻔한 소리를 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하냐. 관세 협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미국을 가냐. 이재명 대통령은 한가롭게 외유 중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여러 언론이 뒤에 한마디 걸쳤더군요. 6.3 지방선거 직전에 장동혁 대표의 빈손 방미 사실을 환기시키는 구절을 첨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교민들과 만나서 재외국민 투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려 한다.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국민 특권부터 받아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 방식 등 굵직한 부분에 이미 합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받았잖아요.
7: 네.
6: 그다음에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뭘 뺏어갑니까? 뺏어가기는.
7: 네.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6: 이럴 때와 많이 쓰는 표현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사실 이 케이스로 한정을 한다면 이것도 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티끌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냥 인용을 한다고 치고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태에 담겨있는 심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존감 보호 본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자신의 자존감을 자신의 좋은 면을 내보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3 지방선거 직전에 미국 갔다가 온갖 비판이란 비판을 다 받았던 거 본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존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직 낙하했겠죠. 그 수직 낙하했던 것을 낙하를 한 만큼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 발판으로 뭘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발판이라는 게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가설 장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버린다. 여기까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네,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하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자신은 미국에 왜 갔죠? 미국에서 얻은 성과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엉겅키님은 본전도 못 찾을 말을 정치인은 왜 하는 건가요?
6: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7: 네, 1755님은 내로남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어디를 가느냐. 중앙선관위에서 그 6.3 지방선거 선거소총 사건에 대한 첫 심의가 있는데 여기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참석해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또 비슷한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6: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호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 그리고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 이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 이거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어제 일제히 쏟아졌었습니다.
7: 네,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TV로 생중계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6: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오, 걱정이 없다고요?
6: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 기타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청래 후보가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돈만 500억 정도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각 정당이 지금 돈이 얼마나 쟁여 있는지. 이거 그때 보도 그날 쏟아졌었거든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도 정당 회계보고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체 재산이 약 1049억 5800만 원이고 예금, 현금을 포함한 예금만 674억 1000만 원이라고 그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뭐 300 얼마예요?
7: 397억
6: 정도야 뭐 그냥 뭐 바로 입금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일전에 그거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자, 선관위에 이 보전비용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고 배째라 하는 사람들 많다. 근데 사실상 강제로 이걸 징수한 방법이 없다. 그 현황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7: 네네.
6: 설마 국민의힘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니, 예금이 지금 얼마인데요, 그죠?
7: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6: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야당 탄압이 어떻게 나옵니까?
7: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
6: 네,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예금만 674억이니까 배째라나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하겠습니다. 네.
7: 과연 그럴지 시선 집중하겠는데 춘철님들의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박외숙님, 그런데요 JB, 과연 법원에서 이렇게 부담이 큰 선고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0: 법원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판결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 입이 말씀은?
1: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법원이 상투적으로 쓴 말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기초해서 판결한다. 위대로 오면 되는 거지 뭘 부담을 왜 갖습니까? 네.
0: 적토마님 혹시 90만 원?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90만 원 정도 선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나왔고.
1: 아마 근데 그때 그 정청래 그 후보 인터뷰 후에 그날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아 397억 토해내는데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는 법원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뉴스 많이 나왔다는 점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0: 네. 2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세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여당을 향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 수사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3: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2: 정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수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면 폐지를 못 박아 결론 지은 직후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겁니다.
1: 네, 이어서 어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설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뭐 검찰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0: 네.
1: 아무튼 빠르면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검찰청 주변에서 돌고 있다. 이런 요지의 보도였었습니다.
0: 네. 짚을 점은요?
1: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 모두 정부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제가 이 점을 환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6월 25일 총리직을 내려놓기 직전인 6월 25일에 이렇게 공식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4: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러면서 당과 국회의 숙의를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찬반 논리를 내세워서 논전을 펼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숙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소속돼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당시 총리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제가 이 점을 환기시켜드리는 이유가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이 정말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확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정부를 대표해서 김민석 당시 총리가 했던 브리핑 내용과 상치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적 방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논리적 방벽이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 입장과 상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제이비도 전해주셨지만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과거부터 정성호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서 대통령께 사퇴 의사를 전달을 했으나 최근 대통령께 직접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 청와대도 뭐 정성호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봐야 될 부분 제이비가 좀 짚어주셨는데 문봉철님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정 장관님 사퇴하지 마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임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이거저거 떠나서 자 10월에 공소청도 설치를 해야 되고 중수청도 설치를 해야 중수청은 뭐 행안부에서 소관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공소청으로 조직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실무작업을 총괄할 게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마당에 그만둔다?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뭐가 있는 겁니까?
0: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정성호 장관이 했다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뭐예요?
1: 아니 당에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얼핏

0: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처리하기 전에 당으로 돌아가면 자신도 의원으로서 수기의 한 축으로서 입장을 낼 수 있겠죠. 근데 타이밍상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빠르면 30일 날 지금 처리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진짜로 이 사안과 관련된 거라면 지금 당에 돌아가서 할 일과 당장 법무부 장관에서 해야 될 일의 어떤 경중을 따져보면 그거는 뭐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데 저희 인터뷰 요청에 좀 응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반대 쪽이 추진자 일동 명의로 반대 논리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관리비가 계속 오른다. 공기가 오염된다. 공기 오염으로 수명이 단축된다.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주민 간 화합이 깨지고 관계가 나빠진다. 더 규모가 큰 아파트도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다. 등등의 논리를 댔습니다. 그러자 한 입주민이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반박을 했는데요. 반박의 논리가 이랬습니다. 공기 오염이 걱정된다면 집에서 하루 종일 틀어놓는 선풍기부터 끄시라. 수명 단축이 걱정된다면 구민체육센터에서 운동하면 된다. 지구 온난화가 걱정된다면 일요일 분리수거부터 철저히 실천해라. 이런 식으로 반박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1: 통쾌하네요.
0: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밤에 정말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삼복더위에 그나마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사이다가 이런 거라 지금 골랐다라는 점을 말 생색을 좀 내면서
1: 네, 이사님이 에어컨 없이 추진자 일동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경비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김창면님은 아 이것도 갑질입니다. 경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뜨거운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소식.
1: 아 궁금하네요, 진짜 누가 네, 이겼지?
0: 그러니까.
1: 네 다음 소식도 알게 되면 좋겠네요. 후속도.
0: 네, 자 그건 모르겠고 더마과 픽은 지금부터 전해드려야 됩니다. 전해주시죠.
1: 아 삼복더위에 이렇게 JB가 시원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저는 조금 답답한 뉴스에 꽂혔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이 뉴스 보니까 더 덥더라고요. 우리 촌철님들에게도 익숙한 이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권경혜 변호사 아시죠?
0: 네네.
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서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혜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요. 돈도 안 줄 거고 이렇게 화해도 안 할 거고 그냥 정식 재판을 해달라라는 거를 요청을 한 건데요. 이 소송의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도 권경혜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적힌 판결문을 받겠다라면서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답답함이 가슴에 많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진짜 가려야 되는 사건이 맞나? 이미 다 알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0: 뭐 여지가 없죠. 이거는.
1: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경혜 변호사한테.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궁금합니다. 권 변호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0: 돈이 아까운 거 보죠. 그거 말고 지금 해석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억울해서 정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일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9천만 원 이게 아깝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 말고는 지금 해석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잊을만하면 보도 타잖아요.
1: 네.
0: 권경혜 변호사 지금 그 징계 끝났죠?
1: 변협에서 한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0: 근데 지금 사건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그건 모르죠. 있을 수도 있죠.
0: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네.
1: 그러니까요. 좀 답답한 뉴스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자격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라고 궁금해하셨는데 네. 지금 JB가 전해드린 대로입니다. 변협의 징계는 끝났고요. 변호사 자격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사건이 있어서 이 변호사 찾아가면 참 잘 풀겠다 믿고 사건 의뢰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1: 네. 그래서 더 전해드리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서요. D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건강보험료 최대치가 얼마냐면 월 459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액을 612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런 방향이라고 합니다.
1: 뭐 여기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그리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6년간 최저 보수 월 28만 원 수준으로 동결됐던 보험료 최하한액. 이것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3% 올랐다. 그럼 뭐 이거 최하한액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올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최저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월 10,080원에서 22,260원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21,160원에서 22,260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뭐 최하한액 맞고 최상한액 있잖아요. 월 보수가 1억이든 10억이든 똑같이 459만 원 냈다라는 건데, 월 1억, 연이 아니라 월로 1억을 받으면 612만 원이라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월 1억 이상 받는 분들이 저 욕하나요?
1: 네. 아 근데 오히려 순철님들은 상한선은 좀 올리는 건 맞는데 하한선은 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는데요.
0: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튼 근데 일단 추진 중이니까 이제 공론에 붙여지지 않겠습니까? 좀 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크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 1588 9477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이르면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 내용을 놓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종합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일단 그 설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5: 네.
4: 왜 설전을 벌이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
5: 설전을 벌인 건 아니고요. 조국 전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를 해서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의원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발의한 게 있는데,
5: 네, 네.
4: 발의한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문제다. 라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처음
5: 네,
4: 시작이.
5: 네, 네,
4: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5: 그 내용이 사실은 그게 합동수사본
4: 합동대응기구인가 뭐.
5: 예, 합동대응기구였는데 예. 이제 제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4: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5: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어떻게 한때 정치 지도자였던 분이 법안에 내용도 없는 것을

0: 법안의 내용이라고 팩트 체크도 안 하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몇 번째 네. 그 공방이 오가는 과정을 저도 봤는데 네, 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법률 개정안을 만든 다음에 네. 발의를 하려면 10명 이상 의원들이 네, 서명을 네. 받아야 되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1: 동료 의원들이 이제 그걸 돌렸는데 초안으로 네, 그때는 네. 들어가 있었다.
0: 그런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게
1: 일단 그때는 들어가
0: 어쨌든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법안 발의한 내용이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김남미 의원 발의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막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셔서 네. 많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막 이상하게 공격하는 글도 올리고 심지어 그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1: 서명해 준?
0: 네. 이상한 웹제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 사람들이 욕하는 웹제보까지 돌아다녔어요.
1: 그래요?
0: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발의 법안에 대해서 져야 되는 의원들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안 발의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완료돼서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뭐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일단 좀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좀 네, 여쭤보기 네. 위해서 먼저 여쭤볼게.
0: 네, 네.
1: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서명받기 위해서 돌렸던 초안에는
0: 네, 네, 네.
1: 공소총회 검경 합동 대응기구를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있었었어요?
0: 그 합동 대응본부라는 것이 우선 저는 이제 우선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최종 발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아무튼 최종 안에는 빠졌고.
0: 네. 그리고 그 합동대응본부가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좌표를 찍었는데 합동대응본부가 뭐냐면 지금 검경 그 이제 합수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직원 범죄, 보이스피싱, 예, 예, 예. 통일교 신천지, 성관이 투표지 용지 부족,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합수본이 꾸려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제 그 형사소법이 개정이 되면 검찰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럼 합동수사본부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 네. 다 문을 닫게 되는데 네. 일부 수사는 뭐 중수청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통일교 신천지 수사는 다 종료가 돼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이태원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원해서 합수본이 꾸려져 있는데 그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종료가 되고
1: 그리고 또 해체를 해봐야 되는
0: 해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를 갑자기 강제 해체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대응본부 같은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그 해체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근거를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최종 발의안을 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의안정보 시스템 따른 그 의원이 이제 동료 의원들 서명받아서 발의한 거는 당연히 거 올라가는데
0: 네네네.
1: 거기 이제 최종 발의가 되기 전에 동료들 서명받는 과정에 혹시 공개가 됩니까? 법안
0: 서명,
1: 초안이?
0: 그러니까 외부로 공개되진 않고요. 국회 내에서는 초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긴 하죠. 하지만 뭐 그것은 최종으로 발의된 안이 아니니까요.
1: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그 공개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그 초안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0: 네. 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아 정치인은 아니죠 지금. 전 정치인으로서. 뭐,
1: 직책을 안 맡고 정치인 하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빠졌고.
0: 네,
1: 그럼 이제
0: 네.
1: 그거는. 논란은 종결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0: 네, 네. 그렇게 논란은 종결됐는데 문제는 예. 그분이 좌표를 찍으신 것 때문에 관련된 웹자보가 아직도 SNS에 돌아다니고 있고.
1: 그럼 지금도 항의 많이 받으세요?
0: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계속 공격하시는데 야, 이것이 한때 정치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당 차원에서
0: 네.
1: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네.
1: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네, 이제 검찰 개혁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전횡이 너무나 그동안 극악무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일체 그 보안수사도 주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장용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0: 가지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만을 믿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또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 저기에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검찰 개혁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되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제 의견이 반영된 것들도 있고.
1: 어떤 게 반영이 됐어요?
0: 네, 이번에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 수사권은 없어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일곱 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정권 송치라는 게 경찰이 수사하는 걸 전부 다 또
0: 경찰로 넘길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피해자 단체나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이에요.
1: 그럼 7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하면 이제 공소청에 되는 거죠?
0: 네네.
1: 공소청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0: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은 정권 송치가 그 2021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제 사건에 대한 그 종료 권한을 경찰이 가지고 있었어요.
1: 수사 종결권.
0: 네,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피해자들이 물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의 신청하기도 어렵고.
1: 결정 사항만 통보만 받고.
0: 네, 통보만 받기 때문에 제대로 이의 신청하기도 어렵고 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뭐 이제 그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 내용이 바뀌기가 어렵고 왜냐하면은 그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위법 부당한 수사인 경우예요.
1: 그걸로 한정이 됐어요.
0: 네, 그래서 부실한 수사의 경우에는 이게 위법한지 부당한지는 좀 어려운데 이제 수사가 충분히 안 됐다. 이걸 가지고는 재수사 요구 사유가 아닌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이 만약 암장을 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로 이것을 이제 그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은 정권 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고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가 된 거라고 보시면
1: 됩니다. 송치를 하면 들여다보고 이건 뭔가 좀 구멍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0: 네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 같은 경우 좀 강화가 됐죠.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0: 네, 이제 뭐 기한 같은 것도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징계를 한다든지 다른 수사부서로 이 사건을 이 경찰서가 아니면 다른 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는
1: 다른 파트로?
0: 그런 여러 권한들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범죄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아무리 경찰 안에서 다른 경찰서로 간다, 뭐 국수본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장용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끼리 짬짬이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일부 사건들은 이제 판단해서 이게 그 중수청에서 보완수사하는 것이
1: 중수청은 그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0: 네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수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 그 팀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1: 별도로?
0: 네네네.
1: 그러면 아무튼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루어졌던 숙의 과정.
0: 네.
1: 그 숙의라고 할게요. 숙의는 이제 완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 숙의 과정은 이제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1: 네.
0: 물론 이제 입장이 다르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1: 이제 끝난 거다.
0: 민주당에서는 당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면 당론으로 추인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알려진 소식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
0: 네네.
1: 일단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의원님은?
0: 아, 사실은 저는 정성호 장관님과 좀 친한데요. 네. 정성호 장관님이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1: 예.
0: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1: 예.
0: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 언제든지 이제 돌아오고

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또 10월 달에

0: 라고 하는 당의 최종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1: 그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사의를 표명해 오셨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뭐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근데 그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공수처 설치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후임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거치고 뭐 하려고 한다면 최소 한 달인데 지금부터 이제 바짝 이제 설치 실무 작업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힘드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0: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퇴 의사가 아주 강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군요.
1: 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래서 혹시 당에 돌아와서 뭐 하고 싶은지 혹시 이런 얘기도 좀 대화 나누셨어요?
1: 아니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0: 법무부 장관 일이 그렇게 많이 힘들었나 보군요, 정성호 장관.
1: 아유,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0: 제일 뜨거운 상임위가 법사위죠?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적응은 잘 하셨어요?
1: 아, 근데 저는 좀 이번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어떤 걸 느끼셨어요?
1: 네, 사실 검찰 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늘어나는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범죄에 대해서 많은 위험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좀 잘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양쪽 입장을 가지신 그 여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자도 보내고 SNS에 댓글도 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부 정치인이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마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개혁의 적이고 검찰의 앞잡이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에 대해서 좀 과도한 욕설이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제 SNS에 막 오고 이런 과정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0: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이제 욕 같은 것도 보고 물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에게 좌표찍기나 이렇게 공격하기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몰고 가는 인플루언서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논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0: 아무튼 근데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와 개혁 성과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이고 최대 어떤 요인인 것처럼 이제 그동안 간주돼 왔잖아요.
1: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은 완벽하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중수청도 만들어지고 공수청도 만들어지고 검찰의 권한들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에 하나로 논의됐던 건데
0: 궐격은 잡혔고 보완책이었는데
1: 이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예외적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마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뭐 검찰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심지어 민주당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필리버스터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피해자들의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거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랑 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없고 정권 송치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이나 이제 상대 당 의원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0: 알겠습니다.
1: 이제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0: 마지막으로 짧게 정성호 법무장관 말고 구자연 총장 대행도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 만약에 되면은 그 거취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1: 잘못된 보도라고
0: 아닙니까?
1: 저는 뭐 확인한 적은 없고요. 근데 잘못된 보도라는 내용도 있어서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1: 감사합니다.
0: 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순간

0: 한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2: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어떤 내용일까요?
3: 오늘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A씨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4: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요, 매장으로. 옹성성 거리면서 그 앞배를 다 채워가지고 주문을 하겠다고 거기 줄을 서는 거예요. 매장 구조상 다 보이잖아요. 그 앞에서 팔짱 뛰고 기다리시고 손님이 포스에 서 있고 사이렌 오더로 음료는 들어왔고 샌드위치를 데워야 될 게 있어서 그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때 꼭 배달이 마침 들어와서 그 배달을 픽업하러 라이더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람이 혼란이 오잖아요.
2: 무슨 얘기예요?
3: 이게 원래 4명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매장인데 인원 감축으로 2명만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한 명이 이제 휴게 시간에 들어가면 남은 한 명이 방금 들으신 상황을 혼자 겪어야 하는 겁니다.
2: 아, 예. 그러니까
3: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벤트나 프로모션은 늘고 노동 강도는 가중된다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3: 취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객 경험 설문조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2: 이건 뭐예요? 설문조사가?
3: 이게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제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설문조사인 건데요. 문항을 보면 적절한 시간 안에 주문한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을 했다. 직원들은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었다. 이렇게 고객 교감 혹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요거를 고객이 1점부터 7점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매우 동의할 경우에는 7점이 됩니다. 하지만 7점이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점수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5: 7점이 아니면 그냥 0점 처리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완벽한 만을 추구해서 이것만을 고객 서비스 지표로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보통이다 이렇게 누르면 저희는 그날 서비스를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그런 순간을 성사해야 되는데 주문 좀 할게요.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집중하라면서 인원을 줄이면 고객 교감 점수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2: 근데 이 점수가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3: 그러니까 이 점수가 매장의 관리자의 인사평가와 직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2: 네.
3: 출근을 하면 관리자들이 가장 먼저 점수를 확인하고 이제 매일매일 피드백을 현장의 파트너들한테 하게 된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3: 현장 직원들한테 점수가 좀 낮으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추궁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고객이 음료를 가져갈 때 눈을 맞추고 인사하기, 고객이 음료를 가져가기 전까지 먼저 뒤돌지 않기 같은 세부적인 그런 행동 매뉴얼도 수시로 공유가 되고요.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말투까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일도 하다.
2: 쉽게
3: 하다던.
2: 이제 세심하게 고객과 교감을 나눠라 이런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인원 감축해서 지금 그 뭐 손이 10개도 부족한 판에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3: 그렇죠.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여유 자체가 네. 없는 상황인데 현장 직원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담이 여기서 끝이도 아닌 게 가령 최근에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때도 그 고객들의 불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사실 현장의 매장이었습니다.
2: 네네.
3: 그리고 그 불만을 또 온몸으로 받아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핫플이 할 대상이 눈만 돌리면 집 근처에도 몇 군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핫플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텀블러를 던지면서 이거 니네가 버려주라고 이러면서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안 당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정작 저희는 그런 이벤트가 기획되는지도 몰랐거든요. 어떤 일이 터져도 무조건 현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지.
2: 네네.
3: 그래서 그 매출 목표가 이제 1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그 이슈가 발생하거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목표액 자체는 그대로 있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인삽이다라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그동안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 탱크데이 논란 때도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논란 이후에 2인 체제로 전환을 한 매장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고요. 여기에 지난달 스타벅스 앱 이용자가 113만 명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고 무료 음료 쿠폰을 또 전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줄었는데 일거리는 늘어난 상태에서 고객들의 불만 사항 혹은 만족 교감까지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2: 그럼 이런 현장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을 표출하는 창구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3: 창구가 있었는데 공감회라는 이름으로 사내 소통 기구가 존재했습니다.
2: 공감회요?
3: 네. 노사 간의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구인 건데 예. 사실상 그 회사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통로로 사용이 됐었고 거기에 불만도 많아서 이제 2021년이나 2024년에는 직원들이 블라인드에서 모여가지고 뭐 보금도 해가지고 트럭 시위까지 했지만 전혀 미동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탱크데이 논란 자체가 이 노조 설립의 뭐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참고 참아온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반응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타벅스가 이제 추구하는 게 좋은 고객 경험이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좀 우리가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현장 직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2: 좀 잠깐 언급해 주신 이제 노조 만들었잖아요.
3: 네.
2: 그럼 어떻게 이제 회사하고 좀 얘기는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3: 그걸 기대를 하고 조합원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아, 조합원 모집하고?
3: 아직, 네. 16일 날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예. 아직 네.
2: 이제 시작?
3: 그렇습니다.
2: 그나저나 탱크데이 논란으로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3: 네.
2: 요즘은 어떻대요?
3: 요즘도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가는 사람들은 간다고 합니다.
2: 아 매장에?
3: 네 매장에.
2: 아, 가는 사람들은 간다?
3: 네.
2: 그래요? 아니 뭐 현장에서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3: 네. 그래서. 매출은 감소했는데
2: 예.
3: 네. 그래도 그래요? 여름이니까 또 많이들 가시고.
2: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3: 고맙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로 예비 경선을 거쳐서 8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 8명에 대한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잠시 후 3부에서 이성윤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SA.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7: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예상될 때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데요. 현재 전남 광양과 대구 양산 포함한 영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27도, 부산이 29도, 부산의 현재 체감 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경주 3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계속 비슷하거나 다음 주는 1,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부터 전당대회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들 차례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성윤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4: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1: 뭐 저야 뭐 스튜디오에만 있는데 진짜 여름에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막 돌아다니시려면?
4: 어제 그 양산에 갔는데 네. 39도라고 그러더라고요. 39도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 다 지쳐있고 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엄청 힘들어요.
4: 그래도 뭐 다운들 만나는 재미가 있어서.
1: 아, 있습니까? 예. 지지의 열기가 이열치열이 됩니까?
4: 같이 또 으쌰으쌰 하니까요.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을 하셨었어요.
4: 예.
1: 근데 또 나오셨습니다.
4: 예.
1: 왜 또 나오셨습니까?
4: 제가 최고위원.

0: 때 우리 당헌 당규 위반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퇴를 했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나와보니까 또 검찰 개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예.
0: 의원들 여러 분, 몇 분이 보안수사권을 투여한다든가 또 이런 검찰 개혁이 흔들리는 거 보고 또 저희가 최고위원회 제가 됐을 때 당원 1인 1표제 당원주권 영당을 만드는 개헌, 당헌 개정을 했는데
1: 네.
0: 이것이 또 흔들리고 있는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최고위원회 출마했습니다.
1: 그러세요. 그럼 일단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 개혁은
0: 예.
1: 일단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이 결정이 됐으므로
0: 예.
1: 이제 정리가 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0: 보안수사권 정리가 됐어도 아직도 검찰은 문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0: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10월 2일 중수청 공소장 출범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조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다음에 직접 수사권을 전제로 한 예산 수백억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당론이 결정이 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을 했다 뭐 이런 보도 나왔고
0: 예.
1: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0: 예.
1: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님은.
0: 나는 법무장관이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예.
0: 그거는 과거에 검찰총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1: 아 그런가요?
0: 예, 이렇게 수사권이 뺏기거나 이런 검찰 개혁에 직면할 때마다
1: 네.
0: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장들이
1: 예.
0: 줄줄이 사퇴 쇼를 합니다.
1: 아, 예.
0: 그렇게 하면서 검사들은 2+에 막 왁작 시끄럽게 만들고
1: 예.
0: 그러면서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1: 네.
0: 검찰 개혁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이 제때 출범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알아보니까요. 검찰 인력 8천 명 중에서 3천 명, 4천 명은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1: 네.
0: 또는 줄여야 되는데
1: 네.
0: 이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통과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1: 아, 그 이유로?
0: 예. 근데 그 보안수사권이 확정되고 이번 달 말까지
1: 예.
0: 형사소송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또 이제 이게 검사들이 또 고위층이죠. 사퇴쇼를 하고 뭐 헌법재판소에 뭘 내니 하면서
1: 예.
0: 아마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청 개정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 근데 일단 그 구자연 대행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잖아요.
0: 예.
1: 그러면 구자연 대행은 초대 공소청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이 되는 겁니까?
0: 공소청법에 가면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1: 아 새로 뽑게 예. 돼 있어. 그러면 지금 구자연 대행이 타이틀을 바꿔서 공소청장이 되는 일은 없다?
0: 이럴 수는 있죠. 예. 새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1: 아, 그렇죠.
0: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1: 네.
0: 글쎄요. 바로 공소청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그러면 지금 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정성호 법무장관의 그 사의 표명은 어떻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0: 예.
1: 일단 지금 그게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0: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1: 네.
0: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보이기를 하지만 법무장관님께서 대통령의 참모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이름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사직을 하실 게 아니라 사의 표명할 게 아니라
1: 네.
0: 정말 검찰 조직과 함께 잘 공소청 중수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죠.
1: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 크게 불거진 현안이 신천지 개입 의혹입니다.
0: 예.
1: 지금 일단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난주에 나온 게 검경 합수본에서 6.3 지방선거 직전에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님은?
0: 제가 그 최고위원 대표
1: 예.
0: 대표 후보자 최고위원 그 연설회장에서 제가 글 들었습니다.
1: 네.
0: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당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비밀연합이 있다는 말인가? 이건 다른 당에서나 있을 법한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지금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거를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그 검찰 수사 결과는 수사 상황이 흘러나온 것은 검찰이 과거부터 조직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피의사실 흘리기로 끊임없이 자기 조직 방어을 해왔거든요.
1: 네.
0: 이번에도 저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1: 흘렸다고 보세요?
0: 예. 검찰이 만약에 우리 이런 신천지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죠.
1: 근데 왜 그러니까 흘렸다고 치고 근데 흘러간 게 왜 김민석 후보에게만 흘러갑니까 그러면?
0: 김민석 후보가 검찰 결과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근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에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를 대라. 꼭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정말 우리 당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 사퇴해라. 말씀을 해석을 하면 비밀연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일단 빼고
0: 예.
1: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지금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걸 김민석 후보가 들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0: 드리는 저는 거예요. 궁금한 게 김민석 후보가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 검찰 수사에서 흘러나온 정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1: 알 수 없다.
0: 예.
1: 그러면 지난주에 나왔던 검경 합수본에서 나왔다는 그 6.3 지방선거 전에 가입 정황은 지금 어떻게
0: 보도를 보니까
1: 예.
0: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수십 명이
1: 예.
0: 뭐 가입했다라고 예. 수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우리 당이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또 이것이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누구를 뭐 돕기 위해서
1: 예.
0: 이분들이 우리 당에 가입했을까? 우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입했을까? 이런 부분은 그 문제제기 한 분이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1: 그러면 지금 후보님 말씀은 그 정도의 규모 이런 것 같고 조직적 가입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느냐 혹시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1: 예.
0: 우리 당에 개입을 해서
1: 예.
0: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1: 예.
0: 한 것인가?
1: 예.
0: 저는 그런 근거를 대라 그 말씀이죠.
1: 근거를 대라.
0: 예. 제가 검찰 수사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게 검찰에 좀 경고 그리고 요구를 한다면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당원들이 있는데 이런 당원들이 투표권 여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1: 예.
0: 우리 지도부도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그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신천지 신도들 명단이 있잖아요. 합수본에.
0: 예. 예.
1: 그러면 그 민주당의 당원 명부를 제출을 받든 압수수색을 하든 해가지고 그 명단하고 대조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0: 당원 명부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1: 예.
0: 이 아니, 문제를 제기한 분이
1: 이 의혹을 터는 가장
0: 문제를 제기한 분이
1: 거잖아요. 예.
0: 우리 당에
1: 네.
0: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근거를 제시하고 당에서는 당원 명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1: 네.
0: 그래서 검찰에서 맞춰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1: 그래요.
0: 근본적인 것은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이 근거를 제시해야죠.
1: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후보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말로 약간 의외인 게
0: 네.
1: 지방선거 직전이라면 검경 합수본에 의해서 신천지의 어떤 국민의힘 그 조직적 집단 가입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이잖아요. 그죠? 6.3 지방선거 직전이라면. 그런데 그 시점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가입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상당히 저기 돌아가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는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상식적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 당시는
1: 네.
0: 2025년, 2026년 어느 시간은 모르겠는데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25년, 2026년 부분은 신천지에 대해서 통일교에서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런 비밀연합 정도로 될 정도로 조직적으로 뭘 했을까?
1: 아, 그러니까
0: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1: 똑같은 의문인데요. 똑같은 의문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0: 그러면 개개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오히려
1: 지금 국민의힘 그것은 조직적으로 통일 신천지 차원에서 가입을 지시했다는 걸로 지금 구속이 됐고 있지 않습니까?
0: 이만희 총회장 그렇잖아요. 됐죠. 예.
1: 우리 당도 그 정도는 되어야 예.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민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신천지 최고의
1: 어제 보도만 가지고 이게 예. 과연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0: 그렇게
1: 그래서 분명히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정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서 우리 당에 제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당에서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본인이 분명히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위해서 짚었다. 존엄스러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저는 존엄스러운 해결책이 바로 당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불법 요소가 있으면 우리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3명이나 최고위원시킬 당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그 발언에 따르면 지금 우리 후보님도 반명 후보로 규정이 된 건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저는요. 예. 정치한지가 딱 정치한지가 2년 됐습니다. 네, 저를 민주당에 오게 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0: 예.
1: 대통령께서 저를 인재로 정치에 민주당에 가입시켰고 제가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 그럼 반명이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에는 반명은 없습니다.
0: 예.
1: 모두가 친청와대 친청이죠.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번 전당대회 의미도
0: 예.
1: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뒷받침하기 위한 지도부를 뽑고 그 지도부가 2년간 정말 개혁의 개혁을 거듭해서 총선에 승리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거 이게 당원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의 의미도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명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0: 그런데 친청은 있다. 그러면 후보님은 친청임을 자임을 하신
1: 친청화대.
0: 거죠? 친청화대. 아, 친청화대. 친정청래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저는 정청래 대표는 제가 법사위에서 무려 2년을 같이 근무했고요.
0: 네.
1: 또 윤석열 탄핵 소추단으로 같이 활동했고 제가 1월 10일부터 최고위원으로서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0: 네.
1: 정말 개혁의 진심이고 개혁을 정말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를 당헌을 개정해냈고 이게 이제 올해 8월 17일에 최초로 시행이 되는데
0: 네.
1: 이것이 그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실 분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0: 그러면 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아닙니까 그러면?
1: 그 두 분은 제가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제가 여기에서 제 말씀하기도 참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고
0: 예.
1: 정청래 대표
0: 네.
1: 말씀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요.
0: 네.
1: 지금 여기서는
0: 네.
1: 우리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의 개혁 전당대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그 최고위원으로 다시 돼가지고
1: 예.
0: 최고위원으로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1: 저는 검찰개혁 그다음에 법원개혁
0: 네.
1: 개혁을 계속하고 싶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제가 1월 10일 날 제가 최고위원 되면서 걸었던 게 1인 1표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0: 네.
1: 정청래 대표와 함께.
0: 네.
1: 그래서 한번 1인 1표제 당헌 개정이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해가지고 당헌 개정이 됐는데
0: 네.
1: 이게 1인 1표제가 올해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서 처음 시행이 되지만 이 제도가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흔들리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이 1인 1표제가 안정이 되면 당원들이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 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일각에서는
1: 예.
0: 당원 주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다 보면 국민정당이라고는 큰 방향성을 놓칠 수도 있다.
1: 예.
0: 이 지적도 하거든요.
1: 예.
0: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고 당진과 민심이 그렇게 괴리가 있겠습니까?
0: 괴리가 없다.
1: 예. 다 국민들이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우리 당원들께서 다 국민들이죠.
0: 네.
1: 정말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0: 예.
1: 나라와 우리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0: 네.
1: 저희보다 더 깊다는 것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수준이 높다.
1: 예.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비경선 단계에서 나왔다는 그 당원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생일에 맞춰가지고 1월부터 4월생까지는 누굴 찍고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당원 주권의 하나의 발로다. 혹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1: 저도 그 봤는데요. 네. 그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 때마다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네. 과거에도 전당대회 때마다 우리 당원들께서 자기 좋아하는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이런 선거운동을 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당원들의 정말 자발적인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 정말 그런 거라고 보고요. 예. 크게 그렇게 평가하기라 그런 거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이걸 갖고 노골적 개파 행위라고 규정을 했던데.
1: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무슨 개파 행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분들 보면 제가 지역을 다녀 어제 주말에 다녀봤는데요. 각자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각자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0: 지역마다 하고. 또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1: 어디 가면 알정찍 알아서 정책내 찍을게 이렇게 하거나 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것처럼 우리 저 노사모 팀 오셔가지고. 우리 당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 사수. 예.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좀 지역마다 다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고요. 예. 또 뭐랄까요. 소품 이거 만드는 것도 각자 달라서 우리 당에 좀 다양한 당원들이 모였지만 하나 딱 목표는 같다. 우리 당을 개혁정당 민주당의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당원들이 많이 모인 정당 같습니다.
0: 근데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가 열띤 걸 넘어서 너무 그 뜨거워가지고 예. 후유증이 너무 클 것 같다. 예. 이런 그 우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1: 저는 현장에 직접 가보면 예. 당원들께서 뜨거운 욕망을 여망을 확인한 거죠. 예. 첫째는 검찰 개혁이든 개혁을 확실하게 해달라. 우리 당은 개혁할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승리를 했다. 이 개혁을 요구 많이 했고요. 우리 당원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드디어 1인 1표제. 국회의원도 한 표. 그다음에 당대표도 한 표. 예. 당원도 한 표. 정말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들도 평등해진 거. 이걸 꼭 시켜달라. 이런 당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0: 그래요. 그런데 예. 한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청은 이제 정청래입니다. 친청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가운데 다수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이 그 당청 간의 그 화합, 일체 현상이 오히려 깨질 수 있다.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그건 정말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를 가까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네. 누구보다도 정말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참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참고 화살을 맞아도 참고 묵묵하게 계신 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들어보시면 말씀드리면 과거에 정말 대표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지면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의 시간이지 당대표의 시간 아니다.
0: 유튜브는 나갔잖아요. 근데
1: 그다음에 네. 지면 인터뷰.
0: 아니 그러니까 지면이 뭐든지 인터뷰 유튜브 나가서는 여러 번 했잖아요.
1: 그 다음에요. 이 당내 네. 인선할 때도 심지어 자기를 찍지 않는 의원을 사무총장을 안 찍기도 하고 이번에 6.3 선거에서 보면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정청래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한 애가 없습니다.
0: 그래요?
1: 예. 이런 걸 보면 자기 정치도 하지 않고 오직 당정청 원보이스 원팀으로 나갔고요. 정말 밤을 새가면서 같이 협의하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원택 전북지사 공천은 그때 엄청난 그때 좀 갈등과 그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1: 잡음이라기보다는 저는요. 어느 게 옳은가 우리 당의 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도 현장에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예. 전북의 최고위층 정치인 공무원이 예. 정말 청년 정치인들한테 현장에서 예. 금품을 주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럼 그 친소관계 때문이 아니다?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놔두면 야당에서 끊임없이 금품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했을 것이고 예. 우리 선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정리를 한 것이지 친소관계에 따라 한 것은 한 것은 전혀 아니다.
0: 전혀 아니다.
1: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적 목표는 당연히 최고위원으로서 입성했을 텐데 예. 내심 예. 혹시 수석 최고위원을 겨냥을 하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1: 저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개혁정당으로 그리고 예.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예. 혼신의 힘을 다할 거고요. 예. 끝까지 우리 당원들께 현장에 예. 가서 예.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예. 그다음에 당원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0: 그 즉답은 안 하시네.
1: 저는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고 당원들의 처분을 따라야 됩니다.
0: 예전에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예. 그냥 최고위원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뭐 권한이 다른 게 있나요?
1: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수석 최고위원은 없습니다.
0: 없죠. 예. 그러니까 명예직이잖아요, 사실.
1: 수석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앉는 순서로 봤을 때 1번이란 뜻이죠. 그 외에는 거죠. 권한의 차이는 그러니까 없고요.
0: 대표 옆자리.
1: 예.
0: 그런 거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그 후보님 말고 예. 한민수 후보나 최민희 후보 세 분의 동반 당선을 혹시 자신하십니까?
1: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민희 후보님 정말 국민적 민주적 국민정당 그리고 언론 개혁 예. 한민수 후보님도 언론 개혁 개혁의 진심이십니다. 저는 이분들도 정청래 대표의 진정한 개혁 의지에 공감했다고 예. 보고요. 이 세 분도 정청래 대표도 오직 당원들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우리 정책을 얘기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정책 이런 모양으로 간다.
0: 이게 이제 일관된 말씀이 친청계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개혁파로 불러 나오. 뭐 이런 취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개혁에 공감하고 이런 대표제 네. 당원 주권 등을 사수하고 네. 그다음에 사통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을 하나로 뭉치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1: 아니, 감사합니다.
0: 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생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송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7: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7: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동반 약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의 엔화의 흐름이 요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화는 최근에 강세로 좀 돌아선 반면에 엔화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통화의 방향, 희비가 엇갈린 배경 잠시 후에 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이고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7월 27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신문의 김근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자, 환율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뭐 몇 년 전, 한 뭐 3년,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나라 원화가 중국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고, 왜 환율 이렇게 됐어? 그럼 위안화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대? 하고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한 1년 사이에는 원화하고 엔화가 같이 움직이고 위안화는 그냥 따로 놀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원화와 엔화가 또 안 같이 움직인다. 뭐 이게 요즘 이제 또 화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3: 네,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엔화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 예.
3: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화와 엔화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0: 많았는데요. 두 나라 모두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금리나 달러 강세와 같은 대외 변수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1: 경제 구조가 일본하고 한국이 흡사하다.
0: 네.
1: 그러니까 통화도 비슷하게 움직이지라는 거겠죠.
0: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화와 엔화를 쌍둥이 통화라고도 불렀어요. 예.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 원 환율과 달러 엔 환율의 움직임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공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엔화는 오히려 약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최근 달러 원 환율은 145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원화 가치는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예.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1: 한 달 동안 환율이 6% 떨어졌고 그 말은 원화가 6% 강세가 됐다는 거고.
0: 네네.
1: 예.
0: 반면 엔화 가치는 1% 가까이 하락했어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 그럼 일본의 환율은 오히려 좀 더 올랐겠네요. 한 달 전보다 한 1% 네, 정도. 그렇죠. 네. 우리가 6% 강세되는 동안 일본 또는 1% 약세가 됐다. 따로 움직인다.
0: 네. 그래서 예. 그 결과 엔화 대비 원화 환율도 1년 8개월 만에 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 어이구.
0: 엔화 100엔을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1: 일본 여행 가기가 한 7% 정도 더 수월해졌다는 거네요.
0: 그렇죠.
1: 한 달 사이에. 예. 네.
0: 최근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1: 요즘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일본 관광객은 돈 좀 있는 분인 거예요, 그죠?
0: 아, 그렇게 되겠죠.
1: 환전할 때 그 불리함을 무릅쓰고도 좀 쓰고 오지 뭐 말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원화만 이렇게 좀 달리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이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환율 오르는 게 걱정이었으니까 조금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이유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0: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파는 사람이 생기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은 내려가고 대신 예.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1: 그럼 누가 달러를 많이 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까, 요즘?
0: 아, 그렇죠. 이런 수급을 바꾼 큰 변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SK하이닉스 ADR의 미국 증시 상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달러로 조달했잖아요.
1: 예.
0: 그럼 SK하이닉스는 모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 경우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고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실제로 ADR 상장 전후로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수출 기업들도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 미리 그렇죠.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꾸는 이른바 추경 매도에 나섰습니다.
1: 이건 시장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0: 아, 네.
1: 하이닉스는 ADR로 달러 들여오기 전에도 뭐 그냥 디램만 팔아서도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다시 원화로 좀 바꿔주면 좋은데 이분들도 이 기업들도 해외 뭐 공장 투자를 해야 되네요. 뭐 장비 사와야 되네요. 그러면서 달러를 안 바꾸고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환율 올라가는 거 걱정하는 분들은 좀 아쉽다. 바꿔주지 좀. 그랬었던 기업이니까 ADR로 조달한 달러도 안 바꾸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시장에서 예. 이제 추측을
1: 그렇게
0: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뭐 어쨌든 더 들어오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요. 또
0: 여기에 더해서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1: 예.
0: 상반기에만 149조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최근 2주간은 2조 5천여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거죠.
1: 예.
0: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려면 통상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늘어날수록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사려는 수요도 커지고 예. 이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1: 저는 외국인은 뭐 주식 투자 잘하고 장기 투자하는 줄 알았더니 뭐 몇 달 만에 샀다가 팔았다가 뭐 세상에 이런 단타꾼들이 없어요 보면.
0: 그렇죠.
1: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0: 아니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서
1: 장기 투자 나만 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0: 네.
1: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그래서 좀 강세고 환율은 좀 그래서 내려가는 쪽으로 안정되고 엔화는 그런데 계속 우리랑 같이 안 움직이고 계속 여기는 약세인 건 왜 그렇다고 또 시장은 보고 있어요?
0: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경기 전망과 금리 인상 기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1: 예.
0: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경제 성장 전망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훌쩍 넘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요.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최소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1: 예.
0: 반면에 일본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6%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일본 금리는 현재 미국 금리보다 2.5%포인트 정도 낮은 1% 정도예요. 주요 국가의 금리 차이가 큰데다가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더딘 상황이죠.
1: 요약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올린다고 하는 와중에 일본은 올리려고도 안 하고 올리더라도 별로 못 올릴 거다라는 그 전망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군요. 일본 엔화는.
0: 네, 워낙 금리가 좀 낮았으니까 일본이.
1: 물론 일본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싸기도 쌌는데 다른 나라가 금리 올리고 나면 일본 금리는 더 싸 보이겠네. 뭐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0: 이렇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빌린 엔화가 시장에 계속 풀리고 엔화 가치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본 정책 금리가 높아져야 하는데요. 최근 일본 다카이치 내각이 경제재정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 은행의 저금리를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요.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트럼프도 금리 내리라고 오만 압박을 다하는데 다카이치 총리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원화하고 엔화의 디커플링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0: 네, 일단은 당분간은 디커플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달러를 계속 원화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도 당장 크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될 거고요. 이후에도 원화 강세의 속도가 지금보다는 둔화할 수 있겠죠. 또 중동 전쟁, 미국 금리 정책도 큰 변수입니다.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원화도 다시 약세로
1: 다시
0: 돌아설 수 있고요.
1: 있다는 의견도 있고 결국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0: 아, 네, 전문가들도.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해석해 보니 그런 것 같다라는 거.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을 미국이 중국의 AI를 뭐 쓸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AI를 열심히 개발해서 이 친구들도 신통한 AI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업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뜨겁게 하는 모양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미국이 중국 AI를 어디까지 막아야 하느냐를 놓고 미국 빅테크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 뭐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최상위 모델의 근접한 성능을 중국 AI들이 보여주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중국 AI 기업들이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오픈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모델은 AI 두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공개해서 누구나 내려받고 자체 서버에서 활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인데요. 학습 데이터와 개발 과정까지 모두 공개한 것은 아니어서 엄밀히는 오픈 소스가 아닌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1: 갖다 쓸 수는 있는데 속은 공개 안 하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프랜차이즈네요.
2: 네.
1: 가맹점 모집을 한다. 중국
2: 네.
1: AI는.
2: 그렇죠.
1: 나머지 미국 회사들은 본사 직영만 하는데.
2: 그렇습니다. 그 챗GPT나 클로드처럼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이용료를 내고 쓰는 폐쇄형 모델과는 다른 방식이고요. 중국 기업들이 값은 훨씬 싸면서 성능은 미국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오픈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니까 미국 안에서 이걸 계속 자유롭게 쓰도록 놔둬야 하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고요.
1: 미국인들이 이거 쓰는 거를 막자 아니면 막지 말자 이 논쟁인가 봐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와 앤스로픽은 중국 기업의 오픈 모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은 오픈 모델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 업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자기들이 이익이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싶은데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고 오픈 AI, 엔트로픽도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인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2: 그렇죠.
1: 일단 규제해야 된다는 쪽은 왜 규제해야 된다는 겁니까?
2: 네. 핵심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AI 기술을 너무 쉽게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증류라는 방식입니다. 증류는 쉽게 말하면 성능이 뛰어난 AI가 내놓는 수많은 답변을 상대적으로 작은 AI가 학습해서 비슷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건데요. 오픈 AI와 앤스로픽은 중국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미국 AI 기업의 기술력을 사실상 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수십조 원을 들여서 AI를 만들었는데 중국 기업이 그 결과를 활용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2: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 모델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오픈 AI나 엔트로픽은 엔트로픽의 폐쇄형 모델은 고객에게 이제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게 이제 주요 사업 예. 모델이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성능이 비슷하면서 누구나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중국산 오픈 모델이 많이 풀리면 굳이 비싼 폐쇄형 모델을 쓸 필요가 없겠죠.

0: 갖다가 자기 기업에 맞춰서 쓰지 매달 매시간 이렇게 우리 인공지능에 접속해서 돈 내고 쓰는 거 안 하지 않겠냐 불안하다.
1: 네.
0: 그런 두 가지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친구들 입장은 이해는 되는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그럼 막지 말자 중국 거 받자라는 거고
1: 네.
0: 엔비디아도 이쪽 편에 섰네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오픈 모델이 많이 확산될수록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인데요. 미국 AI든 중국 AI든 모델을 돌리려면 결국 GPU가 필요하잖아요.
0: 여기는 맞아 숟가락 파는 회사죠.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식당 많이 오픈하면 그만이지 그게 본사 직영이건 프랜차이즈이면 그건 무슨 상관이냐.
1: 그렇습니다. 그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24일 X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첫 게시물에 세계에는 최첨단 폐쇄형 모델과 오픈 모델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기업들이 오픈 모델을 가져다가 그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상당수는 클라우드에서 돌려야 하거든요.
0: 이거 여기는 맞다. 주방기기 파는 회사.
1: 그렇습니다.
0: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메타는 아예 자체 AI인 라마를 오픈 모델로 공개해왔기 때문에 오픈 생태계 자체가 커지는 것이 메타의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예. 실제로 이제 지난 24일 미국 주요 빅테크 25곳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오픈 모델이 AI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면서 규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주장했고요. 서한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직접 넣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의 오픈 모델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야. 사실상 여기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고요.
0: 네.
1: 전날에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200여 곳이 참여한 단체도 비슷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과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군요. 그냥.
1: 그렇죠.
0: 여기서 논평을 가끔 들을 때는 그럼 여기는 누구 편이고 이해관계가 뭐라서 이런 소리를 했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애플하고 미국의 마이크론하고도 서로 요즘 감정이 안 좋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 애플과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도 충돌했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미국 밖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는 중국 창심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이 마이크론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0: 예.
1: 중국산 메모리를 미국 기업이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격 경쟁 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이 결국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예.
1: 마이크론은 메모리 산업이 과거 미국의 철강 산업처럼 중국에 밀려날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면서 총 2,500억 달러의 투자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0: 중국 메모리 회사 키워주면 어떡하냐. 애플이 가서 사주면 얘네들 그 돈으로 돈 벌어서 좋은 메모리 개발한다.
1: 그렇죠.
0: 멀리 보자.
1: 네.
0: 그런 얘기고 마이크론은.
1: 네.
0: 애플은 지금 우리 메모리 없어서 죽겠다 지금.
1: 그렇죠.
0: 그럼 싸게 주든가 이 친구야 라고 하던가.
1: 맞습니다.
0: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일단은 그럼 마이크론이 말이 맞다. 그러자라는 입장일 것 같기는 한데.
1: 사실은
0: 같은 동업자들이니까
1: 그렇죠.
0: 어때요?
1: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중국 AI 산업이 성장하는 것 자체는 사실 두 회사에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AI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AI 모델을 학습하려면 HBM이나 서버용 DRAM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0: 예.
1: 전체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 음흠.
1: 그런데 이제 그 중국 AI 기업들이 성장하면 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까지 함께 커지는 건 경계할 수밖에
0: 그렇겠죠.
1: 없는데요.
0: 예.
1: 중국 AI 기업뿐 아니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까지 중국산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 중국 업체들이 생산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결국 두 회사의 점유율과 수익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기술력까지 높아진다 이러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0: 일단은,
1: 전망이 됩니다.
0: 그럼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사는 거는 우리도 결사반대.
1: 아, 네.
0: 그러나 중국이 메모리만 자체 조달 안 하면 인공지능 크는 거는 우리는 환영.
1: 네. 모순된 주장이긴 하죠. 기대긴 하죠.
0: 다들 이기적이다 정말.
1: 네. 그렇습니다.
0: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군요.
1: 네.
0: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죠?
1: 그럼요.
0: 제가 장사를 하더라도 딱 그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자, 지금까지 조미연 기자, 김근희 기자였고요.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3: 네, 오늘은 청취자 최현호 씨가 국제유가는 3개월 전보다 지금 보니 좀 올랐는데 왜 국제유가 따라가는 ETF는 그만큼 안 올랐나요? 국제유가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유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따라가는 ETF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게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제유가 선물 시장에서 유가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유가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인 8월물, 또 두 달 후인 9월물, 석 달 후인 10월물, 뭐 11월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물이라고 하는 건 8월 말쯤에는 국제유가가 얼마일 것 같니 그거 맞추는 게임이고, 9월물은 9월 말

아침에는 유가가 얼마쯤일 것 같냐 이런 맞추기 게임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신 국제유가 따라가는 ETF는 지금은 7월이니까 일단은 8월물에 투자했다가 8월 말이 지나면 8월물을 다 정산을 하고 다시 9월물에 투자하고 또 9월 말이 되면 9월물은 다 팔고 다시 10월물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투자 바구니를 싹 비웠다가 다음 달 게임으로 다시 채우고 그걸 매달 반복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당연히 복잡하고 번거롭긴 한데 선물 시장에서 투자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번거롭고 귀찮으면 아예 그냥 큰 창고나 유조선을 하는 데 빌려서 실제 원유를 사서 쟁여놓고 그걸 사고 팔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그 보관 비용, 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선물 시장에서 한 달짜리 게임을 매달 반복하면서 국제 유가를 따라가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이번 달 바구니를 비우고 다음 달 걸로 채우는 걸 시장 용어로 롤오버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석유가 아니라 케이크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11월에는 케이크가 싸게 팔리겠지만 성탄절 연말 연시가 있는 12월에는 케이크 값이 비싸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케이크 선물이 있으면 11월 물은 싸고 12월 물은 비쌉니다. 유가도 야 두세 달 후에는 전쟁 또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달 유가는 싸더라도 두세 달 후 다다음 달 유가 선물은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유가는 60불로 싸지만 다다음 달 유가는 아마 그때쯤이면 또 전쟁 나서 100불쯤 될 거야. 아주 비쌀 거야 라고 예상해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면 매달 바구니를 바꾸는 선물 투자자는 지금 바구니는 60달러에 팔아야 되고 다음 달 바구니로 바꿀 때는 똑같은 건데 100달러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40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달 투자 바구니를 비웠다가 채우고 다음 달 걸로 다시 채우고 이걸 반복하는 선물 투자 방식의 ETF는 이런 롤오버를 할 때 본의 아닌 손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아까 예로 든 케이크도 11월 물은 싸고 12월 물이 비싸면 야 그럼 그냥 11월에 샀다가 12월에 쓰지 뭐. 그게 가능하면 굳이 12월 물만 더 비쌀 이유는 없는데 그게 케이크 보관 비용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물만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부피 크고 보관 어려운 원자재 ETF 예를 들면 유가 따라가는 ETF, 곡물값, 구리값, 은값 이런 원자재 가격 따라가는 ETF는 선물 시장에서 거의 다 이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최현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일지를 쓰죠. 오늘은 무슨 훈련을 얼만큼 했는데 기록과 느낌이 이러저러했다. 짐 로허라는 미국의 훈련 전문가는 일반인들도 훈련 일지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데이터를 좀 내보라는 얘긴데요.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날 등등 기록을 쭉 살피면 내가 뭘 많이 하고 뭐에 게으른지부터 나도 모르던 내 성향과 취향과 감정선까지 보인다. 해볼 만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0: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1: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0: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여름빵 DJ와 트로트 90년대와 2000년대 히트곡이 진하 해수욕장에 2026 울산 서머 페스티벌 진하 뮤직쇼 개그맨 듀오 이상홍 이상민의 트로트 메들리 DJ 파티 미스터 트롯 탑 7 젊은 트로트 에너지 박성원 그때 그 시절 모두 김밥말게 했던 자두 90년대 댄스의 전설 룰라까지 세대가 함께 부르고 춤추는 한여름밤의 레트로 비치 콘서트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울주 진하 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진하 뮤직쇼 그때 그 노래를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요.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지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의 기일을 엽니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에서 접수된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심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가운데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어제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했는지와 추가 가해 여부 등을 비롯한 범행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이고 지난 15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인파를 향해 차량을 몰아 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사살됐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압둘 발루트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베를린 북서부에서 검거 작전을 하던 경찰 특공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